0: 그래서 이제 즉 차원이 높아지느냐 더 낮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활이 주어지죠. 삶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1: 그 성시대 할머니들은 많이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그런 종교적인 걸로도 많이 승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맺은 끌고 간 사람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혼의 구제가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그 어떤 인연된 한마음 공동체라면은 그
0: 이 정신계에 공부가 없기 때문에 정신계 이 말로만 종교를 믿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셔도 이 정신계의 뜻이 거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비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입력을 없애려면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죠. 근데 그것들을 입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서 업이 될 때에는 누구나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누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의 50%를 같이 봐라, 이러는 거죠.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 신도님의 그러니까는 일가, 신도님들의 형제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고가 나니까 이 형제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전기줄이 닿아야 어떻게 전기가 돌아오게 하죠. 그래, 그런 것만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가끔 연기법으로서의 그걸 해결을 하시죠. 하여튼 생각을 잘하고 잘 살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봐요. 그렇다면은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를 알게 돼요.
2: 이번에 제가 영탑공원에 조상님들 모시는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윗 조상님들은 지금 부여에 공동산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천도제를 선언해서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해에 제가 천도제 한 부분과 공동산에 모셔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네가 지금 전세 사는 거와 같으니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천도제는 했다 하나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탑으로 모시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지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많이 반대를 하시고 지금 일반 산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육신은 그렇다 하나 혼을 전부 들어서 탑으로 모실 수도 있느니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래.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지. 그거는 요만큼 그저 쇠빵살이지 그게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0: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모두 새빵살이야. 새빵살. 그런데 만약에 그 영혼을 영영의 조상들을 건져서 탑에다 모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 마음도 지비가 좋으니까 그 마음도 좋고 그 마음이 좋으니까 지비도 좋게 되는 거지. 한 염조알이니까.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식이 집을 사줘서 사는데 자식은 새빵을 산다 이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한 마음이라도 내서 좋은 일이 되게끔 해주실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 따로 치고 산 사람 따로 치지 않아요.
1: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저의 그 현실에서는 그 이제 그 5대조부터 전부가 다 계시기 때문에 집안 친지분들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영탑에 대해서 아직 그 제가 마음도 많이 내면서 하지만은 그 흐름이 같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0: 그것은 다 그냥 놔두고도요. 예, 이 배에다 써서 다란이에 싸서 영령들만 모시면은요 거긴 빈터가 돼버려요. 육신은 사대로 다 가잖아요. 원기를 쫓아서 가고 물로 쫓아서 가고 흙으로 쫓아서 가고 바람으로 쫓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흙속이라고 바람이 없는 줄 아세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썩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시고 팔자 좋게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되기 어렵고 부처 되기는 더더욱 어렵고 진짜 부처가 돼서 평등공법으로서 삶을 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예, 우리가 진짜로 그거를 그렇게 애쓰고 내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애쓰면 병고예요. 또 애쓰지 않아도 안 되고 애를 너무 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대로 자기 모습대로 또 분수대로 다 살면서 오직 그놈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구나 하는 거 그것을 진짜로 아신다면 그저 급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넣으면은 바로 화해서 딴 걸로 변해서 기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 자체가 심성과학이니까요. 과학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물질과학, 정신과학 이러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그라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성과학이에요. 과학 아닌 게 하나도 있나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묘하게 이거 보면 저거 보게 되고 어떻게 묘한지 이 말하고는 또 요 말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하고 그저 자식 노릇 잘하고 사위 노릇 잘하고 이렇게 형 노릇 잘하고 아우 노릇 잘하지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것이 심성과학이지 뭡니까? 모두가 과학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배를 숨겨서 해서 까서 또 밥해 먹는 거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모두. 그것이 다 과학이에요. 과학 아닌 게 어딨나요? 물질과학으로 자꾸 하려니까 과학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과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근육이 한 털근육이라면 이 털근육 하나가 만약에 자불이라면 이 모든 것, 털근육인데 이 세상을 다 넣어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털근육 하나에.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해서 다, 그저 생기면 여기다 놓고, 생기면 여기다 놓고, 그럼 붙을 게 없고, 집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뭐. 그냥 모두 한 털근육에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버리시고 자기 뿌리만이 자기 쌀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자신이 어려서부터 쭉 형성돼서 나올 때까지 왜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그렇게 삼신할머니라고 붙였으니까 그러지. 자불이에요. 자불이 그렇게 길러서 이제 어느 때까지 100일 때까지 그 과정을 모르게 딱 정돈해놓고 그때서부터는 바깥에 있는 모든 거를 배우게끔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부를 수없이 그렇게 겪어 오면서 그 자부들이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이래서 인간까지 올려놓으니까 이름을,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송장이니까요. 그러면 요 다음에 또 만나십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여골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0: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2: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0: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그랬더니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요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이 채소들을 준비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0: 한참식이어서 뭔가 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슴슴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2: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3: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2: 네네. 그래서
3: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네. 해보았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3: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2: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암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셰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네.
0: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월암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월암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이렇게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절입니다.
0: 아,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1: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0: 네네.
1: 좁은 곳이라서
0: 네.
1: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0: 네.
1: 뭐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0: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1: 네.
0: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네. 일이 없나요?
1: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0: 아.
1: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0: 가시죠.
1: 네.
0: 네.
1: 조심해서 오세요.
0: 네.
1: 네.

0: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 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1: 네네.
0: 벌써
1: 네네.
0: 갈아 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0: 네.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 안 되시죠?
1: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네. 떴습니다. 네, 잘 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1: 네.
0: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딸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이야,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아잎 장떡을 한번
1: 네.
0: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시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1: 네. 아,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 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 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차례만 먹을 수 있는 고추 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채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채게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1: 네.
0: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1: 네.
0: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느타리, 그다음에 고사리하고
1: 고사리.
0: 그다음에 얘는 토란대라고
1: 토란대,
0: 하는데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0: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1: 슬라이스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2: 알겠습니다.
1: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따로
0: 표고는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손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아니면은 셰프님이 잘 해주시길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1: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보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1: 이야.
0: 보시면요.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재료를.
0: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네.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1: 자작자작
0: 예.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1: 아, 선생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로 내비두시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1: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물에다가
0: 네,
1: 채소가 그냥 물에다. 아니라 그냥 물에다
0: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3-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1: 네네네.
0: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가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0: 아,
1: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0: 네, 저도 먹어봐야죠.
1: 네.
0: 어떻게 다른가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1: 네네.
0: 네, 아, 좋습니다.
1: 되게 이상적인 간. 결론은 제가 채소로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1: 네.
0: 네. 네.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1: 네. 숙주 넣고.
0: 네,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네, 이제 들깨가루 넣고.
1: 네. 이거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톱. 네. 그래서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

0: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네,
1: 좋은 경우.
0: 고추를 넣어서
1: 색깔을 좀 예쁘게.
0: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맛보실까요? 네.
1: 와,
0: 네.
1: 와, 진짜.
0: 맛있죠? 간이 딱 좋죠?
1: 네, 너무 네.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0: 네, 약간 매콤한 맛이.
1: 매콤한 맛이
0: 나는 네. 게. 네. 자, 그럼 한번 4대 완성품 한번
1: 네,
0: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0: 네.
1: 새빨 같지 않고
0: 네.
1: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0: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 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그 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각형에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2: 네,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2: 네,
1: 좀
2: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2: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2: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2: 한 네. 20,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물 내는 네, 네, 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2: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춧물을 만듭니다.
1: 야.
2: 네. 그래서 요 고춧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2: 네. 그 흑타빛깔 정도
1: 그러네요.
2: 만들면 흑타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네,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아,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2: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1: 이야!
2: 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무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2: 네,
1: 돼요?
2: 네. 한번 이것도 넣어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2: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1: 네.
2: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물을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네.
2: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2: 네.
1: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2: 네.
1: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2: 네.
1: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2: 네.
1: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2: 그쵸?
1: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2: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2: 네.
1: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2: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2: 네.
1: 보통 사천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2: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네.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네.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국불교태고종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0

1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해서 관음서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물을 건너본 사람은 다르다며 경험을 잘 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업적을 극찬하며 인광 스님에게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체험을 마련합니다.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통도사를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연임 확정 이후 첫 번째 인사자리였는데요. 종정예하는 경험을 잘 살려서 종단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진우

0: 윤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183표, 과반을 훌쩍 넘긴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통도사 정변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맞이한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연임을 축하하며 조계종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1: 물도 건너본 사람하고 건너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때까지도 잘했지만 그 모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 불교 정단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0: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종정예하가 종단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안정되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 종단의 중심의 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0: 또한 진우 스님은 앞선 총무원장 소임을 보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임기 동안 모자람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4년 소임을 보면서 그 날마다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족함을 좀 잘 채우도록 짧은 경험이지만 모자람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무투표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경우 스님과 경선을 치른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국 불교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우 스님의 향후 4년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겸 스님의 불사와 가람수호 성과를 극찬하며 신임 주지 인광 스님에게 그 뜻을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취임과 함께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쾌척하며 대사회적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37대 총무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교구 본사와의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어제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여 년 월정사를 이끌어온 전 주지이자 인광 스님의 은사인 정념 스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념 스님께서 20여 년 동안 가람 수호와 교구 발전을 훌륭히 견인해 오셨다며 튼튼하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제4교구가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했습니다.
5: 본사 스님의 해오던 여러 가지 이제 불사나 또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이렇게 전승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멈춤 없이 더욱 발전되게 새로운 미래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가람수호하고 대중 화합해서 사교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광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안으로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모범적인 교구를 만들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아낌없는 격려와 경책을 당부하는 인광 스님의 겸손한 모습에 진우 스님도 각별하고 따뜻한 박수를 한동안 지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6: 원장 큰 스님의 그 지혜로운 종단 운영에 아주 잘 저희들이 배우고 제4교구에 승가합을 바탕으로 시행 환경 더 조성하고 교구 안정을 이루면서 모범적인 교구가 되도록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자비와 지혜로 저희 이끌어 주시고 많이 경책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신임 주지 인광스님의 첫 행보는 사찰바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인광스님은 자비 나눔 기금 5천만 원과 네팔 홍수 피해 지원 기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국 어느 교구본사 못지 않은 수행 환경과 대중문화 시설로 교구를 일신한 정념스님의 바통을 이어 사부대중의 지지와 안정 속에 세대 교체를 이뤄낸 인광스님. 하심과 자비라는 묵직하고 탄탄한 도치를 올린 인광스님의 첫걸음이 사교구 월정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전 세계적인 애도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긴급구호단 발대식을 열고 구호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발대 3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피해 상황과 지원 경로를 점검한 데 이어 총무원 사회국장 선일 스님을 단장으로 한 본대가 이날 카트만두로 출국했습니다. 미화 1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구호 활동엔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힘을 모았습니다.
4: 상류층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있는 가구들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식량이라든가 필요한 그 비상키트를 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3: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둔체와 베트라와티 마을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가구당 20일치 식료품 키트에 더해 홍수 잔해를 철거할 공구와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해 마을 단위 공동 복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차 산사태와 추가 홍수의 위험을 우려하며 구호단원들의 안전 확보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5: 지금 아마 세계에서 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구호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하고 다 하긴 할 텐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3: 운정의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서울 구로 연화정토사도 500만 원의 네팔 구호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했습니다. 현지 구호활동을 펼친 뒤 오는 13일 귀국하는 조계종 구호단은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6: 저희 종단이 여러모로 모금활동도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네팔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기후 위기가 부른 재난 앞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들. 부처님 탄생지로 향하는 한국불교의 따뜻한 자비 손길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은퇴 출가 3위 3인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은퇴 출가 3위 34명, 3인이 14명, 총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도 은퇴 출가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자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재사를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교육은 문경 대승사 주지 효원 스님의 간화선 실참 강의를 시작으로 전 해인사 승가대하 교수사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강의 등을 통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불법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우리말의

0: 아름다움과 한글의 특징을 담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한글을 이루는 낱글자, 자모를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우리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흥과 한글을 합쳐 이름 붙인 캐릭터 흥글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뮤직비디오 너랑 나랑 다같이를 공개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더군 대종사는 노래로 세계일화 정신을 실현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요. 투트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에서는 성인들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말하자면 공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1: 올해 100돌을 맞은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제1, 제2 외국어로 채택한 해외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노랫말을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부터 한국어만의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담았습니다.
3: 세종대왕님의 바람처럼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어인 것 같아요. 한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1: 우리 누리, 우리 세상 같은 순 우리말부터 여름을 나타내는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 더위까지. 계절 하나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의 특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는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4: 어서 와 자유롭게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해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들으면 익히 그 멜로디를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게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으로 이걸 친구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1: 노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등 한글 자음도 담아 반복해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뿐 아니라 춤으로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K-POP 안무가 아이키가 참여한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언어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접하고 함께 부르며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 이제 AI는 마음을 돌보고 명상을 돕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체험을 마련하는데요. 불교의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AI 로봇의 안내에 따라 깊은 숨을 내쉬자 이마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 변화를 읽어내며 모니터에 화려한 만다라 꽃이 피어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는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 시연 현장. 사람과 눈을 맞추며 명상을 유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지봇과 친근한 음성으로 대화를 건네는 소셜 로봇 리쿠. 표정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는 돌봄 로봇 레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 마음 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돼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첨단 기술로 다스리는 자기 돌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9월 19일과 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29일과 3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 IF존에서 개최되며 서울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야심차게 은산 스님이 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적어도 약간 키가

0: 로봇이들 영상을 안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마음 돌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맞춤형 힐링 여정을 제공합니다. 먼저 마음 웨이브 탐지 존에서는 뇌파, 맥파 측정기 등을 통해 수면, 스트레스, 집중력 지표를 데이터로 측정합니다. 실시간 뇌파 변화에 따라 디지털 아트꽃을 피워내는 뇌파 만다라와 향기에 따른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뉴로 아로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뇌감정 맞춤 길잡이 존에서는 에지봇 리쿠와 함께하는 명상과 표정 기반 맞춤형 명상을 안내하는 레미, 프라이빗 음성 통화로 공감을 나누는 AI 상담 서비스 위로미가 운영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 존에서는 싱잉볼 소리의 파동이 실시간 디지털 아트로 변환되는 위사운드 공간과 VR, XR 명상을 통해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2: VR과 XR을 활용한 몰입형 마음 돌봄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운드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복잡한 도심 속 종합연구소가 가져온 마음 돌봄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쉼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강화 전등사가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108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6일 무설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양간과 울력, 템플스테이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108명의 봉사단원과 함께 자비 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지 지불 스님은 주리반뜩 존자의 일화를 소개하며 마당을 쓸며 마음의 때를 닦듯 봉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며 기도와 법문으로 배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실천 서약을 통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전등사와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경내 환경 정비로 첫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전등사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히고 연말에는 우수 봉사자와 팀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통도사 반야암 지안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 6일 참선도량 부산 부전선원에서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의 통도하다를 주제로 지안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감로수 법문을 청했습니다. 안국스님은 창건 15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회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선도량 부전선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불교중흥실천협의회와 전국선원수자후원회, 해인사 백련함 3000배 기도회, 동의의료원 환우법회 등 소속 회원단체에 특별 공로상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에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제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광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0: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0: 급락 왕생을 발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0: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1: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0: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

0: 8228번입니다.
1: 엔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2: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3: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4: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근데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3: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6: 안녕하세요.
7: 김재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해.
8: 모터방쇼 300원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버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왕은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타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0: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환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내일은 또 무얼 하고 살까? 이번 주말엔 누구와 함께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정답을 쉽사리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쉽사리 그 정답을 찾지 못해왔는데요. 우리 시대 각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추구해온 우리 시대의 지성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시너지. 오늘 첫 시간은 입자물리학자 김성구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화여대 명예물리학 교수이시고요. 불교계와 현대 물리학계를 이으시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AI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네 글자가 휩쓸고 있을 정도로 네. 과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바로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하신 입자물리학. 네. 딱 봐도 가장 작은 세상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인지요,

0: 입자물 이야기?
1: 아니, 소립자라고 하는데요. 입자물이라는 말과 소립자물이랑 같은 말인데, 예. 아, 글자 그대로 소립자 그런다면은 이 세상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입자 물리학입니다.
0: 예. 네. 사실 물리학도 저희가 흔히 듣기로 천체 물리학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소립자 물리학 등등 분야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장 작은 세계인 소립자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아, 그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소위 가장 궁극적인 근원이 뭔가 예.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도 있고 가장 작은 소립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0: 정말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쪼갤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 네. 상태. 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원자 안에도 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네. 있었다 이렇게 네.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감지하고 내가 실제라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첫 질문부터 바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지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실제인가요?
1: 아, 그건 실제가 아니고 예. 아, 우리 감각 기관이 지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내용은 저 에델슨 체스라고 그래 가지고 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칸 A와 B의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A가 어둡고 B가 밝아 보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둘은 같은 색깔입니다. 어허. 그런데 체스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교대기로 되거든요. 실제 체스판을 보면 하얀 판과 검은 색깔이 교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림자가 비치면은 그림자에서는 그림자 밑에 있는 물건은 본래의 색깔보다 어두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뇌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아, A와 B는 서로 교대로 되는 체스판이 있는 거니까 밝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더군다나 저기 원기둥이 보이거든요. 예. 그 원기둥 속에 있으니까 실제 밝기보다는 어두워 보이니까 아, 본래대로 밝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우리 두뇌신경이 편집을 해가지고 예. 그냥 똑같은 색깔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작은 똑같은 색깔인데 지금 진행되면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것 중 하나입니다.
0: 야, 이 한 가지 사례지만 네. 이 우리가 보는 실제라고 느끼는 세상은 우리 감각기관이 인지한 것 플러스 뇌가 편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 네.
0: 네. 네. 뭐 약간 어색한데요. 정말 아, 내가 바라본 세상이 그 자체로서의 실제 세계와 다를 수 있구나.
1: 그다음에 움직이는 끈도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끈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직 옛날에 영장류에서 인간과 침팬치가 분학이 되기 전에 공동조상일 당시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뱀이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뱀을
0: 뱀.
1: 만나면 네.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얼른 끈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도망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 저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림만 보면은 아, 그것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만은 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편견이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편집을 합니다.
0: 예.
1: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실 때 남을 평가하라 그러는 것과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평가하라 그런다면 평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0: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예 우리 글쎄요 비근한지 모르겠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1: 네.
0: 배고플 때는 세상에 좋게 안 보이죠.
1: 네, 그렇게 되죠.
0: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네. 한가해지면 조금 좋게 보이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심리학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0: 너무 배고플 때는 계약이라는 거 중요한 거 하지 말라고.
1: 네, 그렇죠.
0: 인식이 많이 좀. 네.

0: 떨어질 때 있으니까. 네. 색깔도 그러면 우리는 이 색이라고 확실히 단정을 확정하기 쉽지만 네. 실제의 색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1: 아, 자연에는 색이라는 건 없고요.
0: 아, 자연에 색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까?
1: 그 전자파만 있거든요. 전자파란 말은 그 파장이 다른 예. 여러 가지 전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나보 7가지 색깔만 우리에게 네. 인식될 수 있다.
1: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파장을 우리가 보는 소위 색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두뇌가 만든 겁니다. 또 우리의 감각기가 달라지면 똑같은 파장의 빛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곤충 같은 것들은 또 자외선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는 색깔이라든가 뭐 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시신경과 청신경이 예. 그런 소리를 듣게 그런 색깔을 보게 좀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색깔이라는 건 있는 건 아닙니다.
0: 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듣는 그 네. 파장을 잡아서 듣는다고 돼 있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야간 투시경에 교수님 말씀하신 뭐 적외선인가 이거
1: 적외선을 보죠.
0: 네. 그걸 감지할 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1: 네네.
0: 그렇군요.
1: 네.
0: 그렇게 예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실제 리얼리티 그대로의 세계라 다를 수 있구나. 네. 그거를 네.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0: 결국 우리 인간들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진짜 어나더 실제 세계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1: 네.
0: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내가 네. 보는 게 전부야. 내가 보는 게 맞아. 이러기 쉽지 않을까요?
1: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독일어에 좋은 말이 있는데요. 독일어에 벨트와 운벨트란 말이 있습니다.
0: 벨트와 운벨트.
1: 예, 벨트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세계였다는 거고 운벨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입니다.
0: 예.
1: 인식한 세상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감각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수많은 동물들이 다 저마다의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계 중에서 누가 본 것이 진짜 세계냐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예. 본 것이 다 진짜인 거죠.
0: 아.
1: 그래서 그것을 그 불란서 프란스 드 발이라는 사람이 동물과의 대화라는 책을 쓰면서 예. 거기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종마다 자기 운벨트가 있고 어느 운벨트가 더 정확하냐 하는 것은 예. 없다. 다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아, 그 저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초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슈퍼인간들.
1: 네.
0: 우리가 못 듣는 네, 소리를 듣고
1: 네, 네.
0: 우리는 몇백 미터밖에 못 보는데 그 외계인 같은 슈퍼인간들은 몇천 미터 네. 몇 킬로를 보고.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와 그 종들의 세계가 다른 거죠.
1: 그렇죠. 다르게 보고 있고요. 네.
0: 그러나 그 슈퍼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각자 다르게 인식한다고 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교수님.
1: 아, 그건 좀
0: 어렵네요, 이거.
1: 어려운데요.
0: 예, 예.
1: 그건 이제 소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는데
0: 김성우 교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0: 예.
1: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으로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꼽을 수가 있고
0: 아, 임마누엘 칸트.
1: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실제 명상을 통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봤다 그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시는데 소위
0: 예.
1: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무이라 부르고 칸트는 물 자체라 부릅니다.
0: 예.
1: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칸트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물 자체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오직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일 거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탐진치의 그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지해서 보기 때문에 진짜 세계를 못 보는데 탐진치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이 맑으면 있는 그대로 세계를 그대로 본다.
0: 아.
1: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체험이 없는 저로서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불교 신자로서 그 말씀이 맞고 내 마음이 맑으면 뭔가를

0: 보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있는 그대로의 네. 칸트의 물 자체와 부처님의
0: 아, 무위라고 그러죠. 무위라고 그러죠. 네.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삼독이라고 그러죠. 네.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네. 어리석음. 네. 이 세 가지에 가려지면 진리를 못 보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에게 가르침 주신 게 사막이라 그래서 네. 개정해를 네. 그래도 네. 갖추고 있으면 네.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기가 훨씬 쉬워진다. 네. 이게 이제 서양 철학 칸트와 또 수천 년 전에 우리 부처님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0: 아,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부처님은 우리의 그 마음으로 예. 볼 수 있다 그러는 거고 서양 철학은 이성적 사유로만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고 감각 기운을 못 본다 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는 감각 기운 여섯 개를 보고 있어요.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오간과 거기다 더하기 마음까지 합쳐서 마음까지 합쳐서 육근이라 해서 마음도 감각 기운 하나를 보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오간만 눈, 귀, 코, 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간만 감각 기운을 보니까 우리 사실 인간은 다섯 개 감각 기운 말고는 없거든요. 그 감각 기운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건 사실 칸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1: 네,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네네. 이어진 생각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교수님 그러잖아요. 그 오감각 말고도 네. 직감으로 뭐 육감적으로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0: 네, 그런 말을 하죠.
1: 예,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파악한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0: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간이 오간이 돼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 갖고 있는데 사실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으로 본 것이 제대로 본 거냐는 건 말하자면 식물은 감각기관이 없지만은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보면은 열다섯 가지를 감각한다 그러거든요. 아, 인간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건 거죠.
1: 예. 식물만도 못한 우리 네.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젊은 분들도 꽤 관심 있고 보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양자역학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예전에는 그 물리학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지하고 관찰한다 그랬는데 이 물리학자분들이 말하기를 관찰하는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 대상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들지도 않, 만질 때는 변할 수 있다지만.
0: 아, 그거는, 예. 그, 양자역학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아, 저희 교수님 모셨는데 그 말씀
0: 말씀을 드리시면은, 예. 아, 우리가 오간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소위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보는 것은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예. 지금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진신대 세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 그동안 그렇게 왔죠.
0: 네, 세는데 실제 이 자연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세상을 본 것을 우리는 또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나눠가지고 옳고 그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세상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말은 이것이 옳으면 이것 아닌 것은 그런 거가 되죠. 그래,
1: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는
0: 거죠. 그런데 자연 그럼 이분법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 자연이 그대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이분법적인 사유죠.
1: 온이거나 오프이거나로 네, 인식하죠.
0: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실제 이건 뭐 비유적인 거 합니다만은 예. 미시세계에서는 미시세계 입자들은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1: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중첩이라고도 표현하고.
0: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핀으로 하는데 스핀이라는 것은 팽이가 도는 걸 비유한다면 예, 스핀 업, 스핀 다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스핀이라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팽이가 예.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우리가 스핀 업이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이제 스핀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1: 그게 시계 기존의 생각이었는데. 예.
0: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게 예. 논리죠. 예. 우리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둘 다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이용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1: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 그걸 동시에 다 가진 거죠.
1: 온일 수도 있고 오프일 수도
0: 그렇죠.
1: 있고요?
0: 함께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 너무 작은 세계라 그게 가능한 건가요?
0: 아니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이게 평균이 되면서
1: 부처님 같은 말씀하시네.
0: 평균을 치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처럼 보이는데 요거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평균치로 된 어떤 세상을 보는 거죠.
1: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0: 네.
1: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네. 입자이기도 하고도 파동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0: 네.
1: 지금 양자 말씀하시면서 온과 오프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중첩될 수 있다.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나만이 옳다라든가 내가 선이고 네. 다른 쪽은 악이라든가.
0: 네.
1: 지금 이 중첩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 그게 가능하고 네. 교수님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빛을 말씀드렸는데 빛뿐만 아니라
1: 예.
0: 사실 모든 소립자, 원자 이하의 모든 소립자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우리가 묻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를 보고 싶은 방식으로 실험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입자로서 나타나고
1: 입자인 거죠.
0: 네, 입자인 거죠. 그때는 입자인 거죠.
1: 예.
0: 그런데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파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입자하고 파동은 그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1: 그러면 그 논리가 잘못된 거죠, 교수님. 결국엔
0: 그치,
1: 논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먼저지.
0: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 네.
0: 우리가 세상을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거는 논리니까
1: 예.
0: 그 논리에 건나는 건 우리가 분명히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논리가 틀렸다 할 수 있는데
1: 예.
0: 절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입자로 나타날 때는 그냥 입자예요.
1: 아.
0: 동시에 입자이기도 파동이다 하면은 우리가 논리가 문제가 있다 할 텐데
1: 예.
0: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입자로 나타날 때 입자, 파동일 때 파동 이런 거 이렇게 되면
1: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교수님?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0: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다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못했고요.
1: 예.
0: 빛은 빛인데
1: 예.
0: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다. 묻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사물의 진실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컵인데
1: 예.
0: 이 컵을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컵에서 위에서 보면 둥그렇고 옆에서 보면 네모인데 근데 그걸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평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보고 아 이건 네모구나 이렇게만 보고는 동그랗구나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중첩과
1: 예.
0: 그 입자 파동 이중성 같은 것은 적어도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강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켰으니까. 양자역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화인만을 비롯해서 보아라든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예. 교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업되셨습니다. 지금 막 강의를 열강을 펼치시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리학 수십 년 공부하시면서 교수님이 바라본 그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바라본 그냥 일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어떻게 보시나요? 차이점 내지 공통점.
0: 적어도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가다 보면은 적어도 이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옳고 그르고 우리의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는
1: 예.
0: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여놓으면은 이제 그 저 평균치 세계로서 거시 세계가 되는데요.
1: 예.
0: 말씀드리려면 그걸 제가 그 입자 파동이 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입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체를 가진 어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길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가 출렁거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전자가
1: 예.
0: 예를 들어 전자가 파동이라고 할 때는 그 전자가 해파리처럼 이렇게 물결 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는 관찰하게 되면 항상 입자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파동으로 행동할 때는 그 전자를 관찰자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이란 뜻입니다.
1: 예.
0: 따라서 근데 확률이란 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실체가 없는 데서부터 그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라 불릴 텐데 신기하게도
1: 예.
0: 헛개비들을 모아놓으면은
1: 예.
0: 그건 이제 평균치라 그러는데 평균치를 모아놓으면 그것은 그 평균치가 거시 세계 뉴턴의 각을 그대로 따르게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전 물리학과 만난 지점이 있군요.
0: 네, 네.
1: 과학자분들 특히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시는
0: 네.
1: 우리 입자 물리학자 분들 존경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이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리학을 연구하시다가 이 불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가 되셨는데 어떤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아, 그건 우연인데요.
1: 예.
0: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라면은 1학년 때 이미 이제 일반 물리를 통해서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는 않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배운 상태인데 누군가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우연히 해요. 그런데
1: 예.
0: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인데 어쨌든 색이란 건 뭐가 물질이 있는 거고 공이란 거 없다는 건데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알고 배웠던 양자역학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았습니다.
1: 아, 예.
0: 아 그래갖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 반야신경이라 해서 그때 제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흥미를 느끼면서
1: 반야신경에 반하셨군요.
0: 네, 반하고 이제 흥미를 느끼면서 불교를 해왔던 거죠.
1: 지금 모처에서 이제 사찰도 또 운영하시면서
0: 네.
1: 유튜브로 물리학도 강의하시는데
0: 네.
1: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역학과 색즉시공 공즉시세계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은?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고 또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논리적인 것만 따져보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그런 관찰 도구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뭔가를 진실을 봤다. 그런데 그 본 것을 2600년 전 인도인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1: 예.
0: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하면은
1: 예.
0: 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해서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해서 해석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불교 물리학자라고 제가.
0: 아 그래서 제가 불교 과학 아카데미라는 이름하에
1: 예. 네,
0: 그 이름하에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헛대도다, 헛대고 헛대도다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그
0: 그렇게
1: 제가 이제 일천하게
0: 한다면은
1: 예.
0: 공을 헛대다고 본다면은 제 생각에 공을 잘못 이해하시다고 보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1: 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0: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가 특별하게 공이라고 부르냐면은. 역설적으로
1: 예.
0: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강부터 보라까지 합쳐놓으면 백색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것처럼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공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말해도 적합하지 않는데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이 세상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사물의 근원을 묻습니다. A가 있으면 A 원인이 뭐냐 B다. B 원인이 뭐냐 C다. 이렇게 물어나가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으면은 질문이 끝나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제일 원인을 생각합니다.
1: 예.
0: 제일 원인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바로 유신론에서 말하는 신이죠.
1: 네, 신을 상정해야죠.
0: 근데 철학과 과학에서는 지금 신을 연구 대상에서 없으니까 아 물질이다 또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다 정신 물질 이원론에 대해서 실체론을 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1: 예.
0: 그 정신 물질 이원론을 보건 유물론으로 보건

0: 그건 잘못이고, 모두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힌 걸 해서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1: 예.
0: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라면 그걸 실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실체죠.
1: 예.
0: 근데 연기법에 의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없으니까 이놈은 반드시 다른 걸 의존하고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죠.
1: 아하.
0: 그걸 공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일 공을 이해하기에 좋은 게 바로 나를 가리킨 무한대, 내가 누군지를 남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뭐 부모냐, 누구의 친구냐, 이거 말고 남을 거들지 않고 내가 누군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1: 네.
0: 그게 바로 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물 보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제법 무하라고 그랬는데 일체 사물에, 예,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공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은 아까 저기 그 허무하다 그랬는데 그게 허무가 아니고 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묘한 거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니까 통째로 전체를 하나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공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모두를 갖춘 거를 또 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저희 시청자분들이 차근히 보시다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다가 네.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0: 네.
1: 아, 지금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제일 원인 신을 상정하지 않고도
0: 네.
1: 우리 불가에서는
0: 네.
1: 지금 말씀하신
0: 네.
1: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0: 네, 네.
1: 아.
0: 바로 그게 바로 공입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0: 네.
1: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옳고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좀 틀린 것 같아. 옳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나만 옳다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또 오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예.
1: 그래 물리학자분들은 그래도 교수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마음이 되게 넓으신가요? 소립자 물리학자분들?
0: 그렇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과학자들도 속이 옹졸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1: 예.
0: 마티우 리카르라고 해서 불란서의 그 분자 생물을 하다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스님이 된 분이 있거든요.
1: 예.
0: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철학자고 어머니도 화가니까 아버지 어머니 덕에 많은 뛰어난 학자들과 그 예술가들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분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스스로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 있어서 진실된 삶을 사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찾았다 보니까 그 티베트 승려들에서 그런 걸 봤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출가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리학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속이 넓어지거나 뭐 훌륭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1: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우주와 또 세상을 고민하고
0: 네.
1: 또 소립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연구와 일을 나눴던 생각에서 조금 발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0: 네.
1: 특히 요즘에는 또 워낙 양자역학과 양자컴퓨터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0: 네, 네.
1: 교수님 이렇게 불교 과학자로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0: 네.
1: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과학자와 불자는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분들한테. 하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영역이고 하나는 과학으로 검증하는 영역이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고 그
0: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를 보시고
1: 네.
0: 수행자로서의 그 불교인을 본다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벌어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1: 네.
0: 그거 말고 진정하게 진리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찰스 다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보아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에 가깝게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탐구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냐면은 아인슈타인하고 보아는 양자역학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평생 동안 논쟁을 벌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 양자역학 문제를 논하다가 보면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여기서 가다가 중간 내려야 되는데 네.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 알고 도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내린 게 아니라 여덟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탐구했으니까 야. 그런 사람들은 예. 아마 그 학자이긴 하지만은 아마 불교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리를 찾는 것은 이성적 사유가 아니고 종교적 감정이다. 아.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을 이 사람은 우주 종교적 감정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찾는 자세라는 면에서 아마 진정한 수도자하고 그런 좀 뛰어난 물리학자들은 일맥상통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교수님 그 강단에서 한참 후학들 가르치실 때 네. 그때도 불교에 심취해 계셨던 거죠?
0: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심취했었으니까요. 네.
1: 박사 따고 뭐 하실 때 네. 후학들에게 혹시 이런 약간의 실만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서 강의하셨나요?
0: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강단에서 강의할 때는 네. 철저하게
1: 아니, 철저하게 같이 말씀하셨죠. 네,
0: 교과서적인 써야죠. 얘기를 해야지 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1: 강의 평가를 걱정하신 것 같은데.
0: 그 당시에는 강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 강의를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약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약간의 네. 말씀하신 뭐 색즉시공이라는 그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네. 심취하게 되셨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는 우리 제자분들들 크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 네. 우리 김성호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라고 네.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첫 번째 드린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실제일까?
0: 우리 감각기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이 구성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것은 아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까 부처님의 그 무위 네. 또 공 말씀하실 때 정말로 득도하고 마음의 수양을 잘 닦으면 네.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더 잘 우리가
0: 전 그걸 그 말씀 믿는 게요. 네. 부처님을 중도라 그랬거든요. 중도란 말은 존재 비존재의 다 양극으로 보고 그 변이라고 그러고 그걸 변을 뛰어넘어 중도라 그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존재도 잘못 본 거고 비존재도 잘못 봤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유무 소위 우리가 그걸 유무 중도라 부르는데 그래서 양자칼을 보면 유무 중도가 맞아요.
1: 유무 중도.
0: 우리가 파동으로 볼 때 그 파동은 확률파거든요. 확률파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가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입자의 면에서 보면 실제로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하는 입자라고 해도 안 되고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확률파라고만 해도 안 되고 묻는 방식에 따라 둘 다 행동하잖아요. 따라서 예. 이거는 정말 유무중도라는 표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이야말로 진실을 본 거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보는데 전체를 보면은 중도란 말을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무중도라는 말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중도란 말은 뭐 워낙 네.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아 없음과 있음. 네.
0: 그 둘 다 저 잘못이라 했어 부처님은. 그거 니까에도 나오고 잡아암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0: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무중도라고 치면은 그런 저기 경쟁이 뜰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양자 현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 대한민국에도 양자 컴퓨터가 몇 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네. 세계 한 6대 강국은 된다 그러는데.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저는 이제 그 은퇴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고 단지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 그 중첩 상태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1: 교수님 말씀 들을수록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네. 더 정말 욕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다 인식할 수는 없겠죠.
0: 마음이 맑으면 인식한다는 게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의 목표인 거죠.
1: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현대 생활이 너무나 바쁜 네. 나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라서 네.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주와 또 세상을 생각하기가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그래도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우리 뭐 젊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분들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생각법, 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0: 아, 바르게 사는 거죠.
1: 바르게 팔 정도에 나온 바르게 사는 거죠.
0: 바르게 일단 농학이라 그래서 생물학이 아니라 농학이란데 리비복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그 식물이 활동하는 것은 제일 부족한 거에 기본으로 해요. 아무리 다른 것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마티우 리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뛰어난 학자나 예술가를 하더라도 그 심성이 예. 욕심이 있거나 어떤 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게 되면은 그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불곡진대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계정해 중에서 계가 기본입니다. 그게 그냥 바탕이 되고 예. 그 계에 의해서 마음을 맑게 가진다면 저절로 이제 해라는 게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이 뭐고 뭘 하건 간에 일단 바르게 사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말씀만으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성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음에서 넣게 되는 신도수가 많으니까 예수 그 다음에 마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 네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는 예지거든요. 결국은 오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지 않고서는 올바른 기독교도 될 수도 없고 올바른 그 불교도 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그 유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기본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뭐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 예. 아유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방송인으로서도 더 바르게 네. 방송 관심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일까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교수님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때로는 심오한 질문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예, 뭐 세상이 실제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는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은 뒤로 하는 것이 오늘 첫 강의에서 교수님께 얻은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길을 알려줄 사람, 답을 알려줄 사람, 내 삶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 때는 기대고 싶고 방향을 잃었을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를 밝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비춰줄 뿐입니다.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밤 이야기를 100번 해주어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먹어야 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용기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선에서는 묻습니다. 부처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사람이다. 참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줄 알고 슬플 때 슬플 줄 알며 기쁠 때 기쁠 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지 말고 법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승을 숭배하지 말고 가르침을 삶으로 실행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

0: 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 이것을 풀어서 한 거고, 나는 법성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소주제로 보면 나는 주인이다. 네. 또 나는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다. 세 번째, 우주 법계의 주인은 나이다. 즉 우주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참나개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성불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나는 주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해서 나는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참나개성.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인 나, 이겁니다. 나의 것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거 있죠. 네. 내 집, 내 재산,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대상들, 견문각지의 모든 대상들이 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의 것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네. 나의 것이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집이 나일까요? 주인이 나일까요?
1: 주인이 나.
0: 예. 우리 가족이 나일까요? 가족, 나의 가족일까요?
1: 나의 가족.
0: 가족이 나는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죠. 자.

0: 여러분이
1: 돈.
0: 막 돈이라면 졸다가도 눈이 반짝 띕니다. 네. 자, 누구 돈?
2: 내 돈.
0: 나의 돈. 그러면 돈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3: 주인이 나.
0: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알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의 돈을 일부 빼앗거나 훔쳐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나로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을 때도 주인은 나고, 내 돈의 반을 누군가 가져가도 주인은 나고, 돈이 다 없어도 주인은 나죠.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항상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을 때는 즐거운 나, 돈 많은 나가 되고, 돈이 적으면 돈이 적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어요. 나의 돈이 많고 적음이고 이익과 손해일 뿐입니다. 집이 나의 집인데 집을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면 내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작은 집에 살면 내가 마치 작은 것으로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의 주인 누구? 작은 집의 주인 누구? 다 나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는 모든 대상들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 대상들은 나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몸 주인은 누구다? 나다. 태어났을 때 누구 몸? 열 살 때 누구 몸? 스무 살 때 누구 몸? 서른 살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할 때? 그럼 죽었을 때 누구 몸일까요? 그것도 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태어나고 나의 몸이 태어난 이후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하면 내가 이제 건강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플 때 누구 몸? 건강할 때 누구 몸? 자,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데 몸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건강은 몸이에요? 주인인 나예요? 몸이죠.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다시 아픈 건지 주인은 항상 똑같다.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는데 1년, 1살, 2살, 3살, 10살, 20살, 30살,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그러면은 나이는 몸이 먹는 겁니까? 주인이 먹는 겁니까?
3: 몸이
0: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80이 넘어서 늙었다 하면 몸이 늙은 겁니까? 내가 늙은 겁니까? 나는 한 살 때나 28 청춘일 때나 20대나 30대나 80대나 90대나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의 주인이 나다. 그 나를 보통 우리가 참나 이렇게 합니다. 왜 참나라느냐? 나의 몸과 나를 합쳐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것 착각하죠. 내 직이나 내 재산, 내 명예, 내 것들 이 모든 것들 나

0: 착각을 합니다. 합쳐서 나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없을 때도 나고 있어도 나고 다시 사라져도 나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여러분 이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 합니다. 기쁜 마음이 오면 내가 기쁘다. 슬픈 마음이 오면 나 요즘 너무 슬프고 우울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좋아지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 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 바뀌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고 슬픈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나요? 마음이. 마음만 바뀌었죠. 나는 동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만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오면 슬픈 나가 내가 노력을 해서 즐거운 나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주인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지금의 불만족이나 불편함에서 편안함과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되면 기쁜 마음이 오면 그래, 기쁜 마음이 와서 즐겁네 라고 하는 거죠. 기쁜 나가 아니고 기쁜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왔구나 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잠시 온 겁니다. 나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 슬픈 게 나라면 나는 계속 슬퍼야 되고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기쁜 게 나라면 나는 평생 기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끊임없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계속 변하는데 주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참나다. 참나라는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에게 비춰진, 즉 참나에 비춰진 내 것을 동일시하지 않고 내 몸을 동일시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는 이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에 소주제는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다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1: 내 마음.
2: 내 마음.
0: 실제로요?
1: 밖에 있다 생각합니다. 네.
0: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강의 시간에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재범무하라 했습니다. 이 재행이라는 것은 이 행위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유의법이라고도 합니다. 유의법.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강의 장소에 목종 스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종 스님이 있죠?
1: 네.
0: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1: 보고합니다.
0: 보고 알죠. 여기 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없다는 어떻게 알아요?
1: 보고합니다.
0: 네. 자, 여기 여러분들이 그 찻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없죠. 어떻게 알아요?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없는 거죠. 자, 여기 꽃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1: 없습니다.

0: 없죠. 어떻게 알아요?
1: 맞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 순간에 이곳에 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네. 그러면은 그렇게 눈으로 보되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고 입으로 맛보지 못하고 촉감으로 느끼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종 선생님은 있지만 불상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곳에 있다. 즉 우리들이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려야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여길 때 이 공간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서울시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있다고.
0: 서울 시내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부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습니다.
0: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안, 이, 비, 설 시내 감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존재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보가 들어와야 어? 저기에 목종 선생님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내 여러분 감지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떠냐? 제 모습이 한번 딱 보면 변하지 않을까요? 매 순간 변해갈까요?
1: 매 순간 변해갑니다.
0: 매 순간 변해가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1분마다 변해갈까요? 아니면 매 초마다 변해갈까요?
1: 매 초마다.
0: 네, 매 초마다 변해가죠. 움직임이 없는 이것도 가만히 여기다 두면 요게 계속 똑같은 모습일까요? 나중에는 변해서 나중에는 점점 낡아지고 부서지고 사라져 갈까요?
1: 사라져
0: 가죠.
1: 네.
0: 그럼 사라져 변해가는 것이 하루 만에 24시간 딱 되니까 변하고 혹은 한 달 만에 변할까요? 아니면 매 순간 변할까요?
1: 매
0: 순간 변합니다. 그럼 1초마다 변할까요? 1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만 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 1만 분의 1초마다.
0: 예, 매 순간순간 변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보고 아는 대상들은 내가 이미 보고 아는 순간에 이미 변했다. 즉, 그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현재만 있거든요. 현재만. 현재에서 시간이 0.001초만 지나도 과거로 가는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지 내 기억입니다. 내가 봤던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라고 여기는 순간에 이미 현재가 아니죠. 어떤 사물도 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변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100년이 지나서 변할 때 딱 100년 되니까 한 번에 변할까요? 매년 변할까요? 매년 변해간 거죠. 매년 변할까요? 매월 변할까요? 매월 변했죠. 매월 변할까요? 아니면 매일 변해갈까요? 매일 변해가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존재하는데 시간이 과거로 탁 가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고. 내가 아는 순간에 이미 그 물건은 거기 없습니다. 다르게 변해 있거든요. 이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냥 현재일 뿐입니다.

0: 현재가 사라져가는 거죠. 이게 시간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그럴까요?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라 그러냐? 생, 노, 병, 사. 이렇게 말하고. 이, 저, 그 우주라 지구 같은 걸 뭐라 그러냐? 성, 주, 괴, 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물들은, 예, 성, 예, 생, 주, 이, 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을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겪는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찰나지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고 기억을 해두거든요. 자, 지금 서울시내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역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1: 있다고.
0: 있다고 생각한 건 어떻게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2: 기억이잖아요.
0: 기억은 현재 이전에 내가 매 순간순간 변해갔던 것을 감지한 기억이잖아요. 그 매 순간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기억을 모아두게 되는데 그 기억을 업식이라 그럽니다. 그 업식의 기억에 서울역을 본 기억을 모아서 지금도 서울역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거야. 우리 집도 있을 거야. 근데 집 지금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있다고 착각하죠? 왜? 기억 때문에. 즉, 어떤 사물도 매 순간순간 변해간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라져가는, 예를 들어 1초마다 한 번씩 사라진다면 본래 어떤 사람도 1초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기억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제법 무아라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의 기억이다?
2: 나의
0: 기억이다. 그 기억의 주인은 누구다?
2: 나다.
0: 자,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아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수행자나 특별히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이거나 선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재행무상, 재범무아입니다. 아시겠죠?
2: 네.
0: 이것을 대승으로 오면서 반야라 했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 무아라 한 겁니다. 왜 무상, 무아라 했느냐?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구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생기고 괴롭고 그 다음에 몸을 유지하려 하니까 몸은 태어나면 변해가니까 당연히 생로병사라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몸이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해가잖아요. 늙고 병들어 죽음에 가니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해가고 실체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아, 그건 아무리 구하는 마음을 내도 구할 수가 없어.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깨닫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주법계의 주인은 나다. 네. 자, 우주법계라는 말은 우주. 누가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고 그래, 은하계가 있대, 우주가 있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다른 별들이 있대. 누가 보고 한 거죠? 그럼 누가 보고 한 기억이에요? 나의 기억이니 누구의 마음?
2: 나의
0: 마음. 법이라는 말은 이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법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왜? 나의 마음이므로.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면 현재 이전에 내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기억한 겁니다. 그거를 업식이라 한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우주나 세상이 나와 별개로 변해되는 것 같죠? 나와 별개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변하는 원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연기법. 이 연기법은 원래는 인연 생기 이런 뜻입니다. 네, 인연이라는 말은 인, 여기 인 있죠? 인. 네, 인은 원인입니다. 원인. 네, 원인을 이야기하고 여기 인이죠. 인. 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실천해 가잖아요. 실천하는 과정이 연입니다. 예. 요거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연입니다. 예. 그러면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있죠? BTN 불교 TV에. 그러면은 여기에 오다 보니까 여기 TV도 보게 되고 화면도 보게 되고 목종 스님도 보게 되고 서울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차도 타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게 되고 그리고 오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BTN 불교 TV 스튜디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울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도 보게 되고요. 내가 만약 서울에 안 살고 저 아프리카에 어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등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까 등산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알게 되죠. 즉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실천을 왜 할까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네, 결과를. 그 결과의 목적은 뭐냐? 다 똑같아요. 원래 목적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만족과 편안함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예요. 그래서 인, 연, 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칭해서 지금 현재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있는가라고 설명할 때는 연기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을 즉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을 올 때 나는 대구를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대구를 보게 되잖아요. 동대구역을. 그죠? 그거 서울 오는 과정 중에서 만난 거죠. 연기법이라요. 그리고 또 인연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인연법은 인과 연을 중심으로 할 때, 즉 아직 관은 오지 않았고 지금 시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시작과 과정, 이것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인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님에게 와서 여쭈면 스님이 뭐라 할까요? 다 인연입니다. 이렇게. 왜 인연이냐?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만나고자 했으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나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됐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걸어간다면.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인연을 맺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알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대화를 했거나 뭔가 관계였다는 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도 친해졌고 같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 손해가 되면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도움이 되고자 만났죠. 그런데 그게 손해가 될 줄은 몰랐죠. 그것도 과거 전생의 나의 인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인과라는 말 들어봤죠? 인과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즐거운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 즉 싫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를, 인과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도 내게 불편함이나 내가 괴롭으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매 순간 더 즐겁고 만족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결과에 도달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주식가치 뚝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럼 손해가 왜 났을까? 라고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첫 번째 제일 원인이 뭘까요? 내가 그 주식 샀잖아요. 안 샀으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식을 왜 샀을까? 그때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 그럼 샀죠. 그럼 돈을 왜 많이 벌 것 같았을까? 과거의 경험상 내가 직접 경험했든 책으로 보았든 혹은 유튜브에서 보았든 누구와 나에게 조언을 했든 그 현재 이전에 경험된 기억을 통해서 아, 저 주식을 사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돈을 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 돈을 주고 주식을 샀더니 웬걸?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났죠. 그럼 손해 난 원인은 제일 책임은 누구예요? 나죠. 주식시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내가 그 주식 안 샀으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나하고 관계가 없죠. 맞죠? 네, 그래서 결과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인과다. 근데 이 중생들은 좋은 일에 인과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다 나쁜 일만 내게 괴롭고 불편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왔어? 라고 돌아보면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인과 연과 과다. 또 이게 과가 끝나냐? 아닙니다. 내가 인을 일으킬 때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다시 인을 일으키게 된다. 인은 연을 만들고 연은 과를 만들고 과는 다시 미래에 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이 생기면 다시 또 연이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거든요. 또 하나의 인과 하나의 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아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연기법이란다. 여기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업식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을 일으키잖아요.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들죠. 연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근데 시간은 반대입니다. 시간은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하죠?

0: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차가 두 개가 딱 부딪 이렇게 있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만났을 때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예. 네. 그와 같은 착각입니다. 원래 시간은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 연과 과의 끊임없는 순환인데, 즉 내 마음에 인도 내 마음이고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결과도 내가 알잖아요. 그래 다시 또 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가 그냥 변화로 하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남이 변하는 걸. 나는 이렇게 변한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먹은 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변했어. 10년 동안 변했어. 20년 동안 변했어.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나이가 몇 살이죠. 그 변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마음의 변화는 과거에서 현재를 만들고 현재에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즉 인이 연을 만들고 연이 과를 만들고 과가 다시 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은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왜 세상의 주인이 나인가?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왜 나의 마음인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그러한 것을 감지를 해서 그 감지된 기억이 모아진 것이 나의 마음이고 그 기억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그것을 법성이라고 한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성품. 또 선문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한다.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행위의 주인은 누구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내 모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그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다. 잘 이해하셨죠? 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스님. 우주법계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네. 왜 제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가 네. 알고 싶어요, 스님.
0: 그죠? 네. 내 마음이 곧 세상인데 왜 지금 마음으로 내가 바꾸는데 마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칭송해주고 내가 최고 부자도 되고 싶고 한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궁금하시죠? 네. 결론은 지금 보는 세상은 현재의 마음일까요? 기억 과거로부터 온 마음의 결과일까요? 현재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과거로부터 오래된 즉 과에서 인을 만들고 인에서 연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미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끊임없는 인과 연과 과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마음을 원했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또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실천의 기억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지금 또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바뀌죠. 매 순간 바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놀러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벼랑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 못 가. 우리 아이들 봐야 돼.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지 다 알아봤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즉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모습인데 지금 내가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은 뭘 만든다? 미래를 만드는 원인일 뿐이지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걸 뭐라 그랬죠? 인. 인을 실천하려면 연이입니다. 연을 실천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현재 지금 원하는 마음인 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짧은 건 하루요. 긴 거는 10년, 적인 거는 몇 생을 걸쳐서 있거든요. 처음에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이 중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못 이루죠. 100일 기도 신청해놓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3일하고 나 힘들어서 안 해. 바뀌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래 도와줘야지. 또 금세 바뀌어가지고 아 나도 모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냈던 마음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근사한 집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초원위의 집을. 그래가지고 막 그리는 거예요. 잔디도 그리고 초원을 그리다가 아이고 초원에서 아니면 벌레도 많고 요즘 같은 게 살기 불편해. 그거보단 강남에 아파트가 좋을 거야. 백가 바뀌었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다 보니까 또 아이고 노년에 뭐 그런 집 필요하겠어? 그냥 조그만 초원에 전원주택이나 하나 있으면 되지?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초원에 근사한 집을 그리고 있다가 거기다 아파트를 그렸거든요. 거기다 다시 전원주택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세 가지 다 어느 집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게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고자 마음을 일으켰으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인과 연과 과를 실천해야죠. 그죠? 그래야만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마음은 지금 현재의 마음이고 현재 내가 보는 세상의 마음, 세상의 모습은 과거, 오래전에 내가 원했던 마음, 내가 실천했던 그 인과 연, 즉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아시겠죠? 네. 자,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나를 찾는 주사성 강설, 목정쌤의 선 클래스 방송 잘 보셨죠? 네. 네. 어때요? 꼭 필요하죠? 네. 나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도반도, 심지어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필요하죠. 그들에게 이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여러분의 원력을 모아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참나기송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볼까요. 자, 나의 것은
2: 나의 것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나의 것은
2: 나의 것은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닙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닙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 잘 아셨죠?
2: 네.
0: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0: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여걸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0: 법화 칠보타 불사와 석가모니 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0: 돼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파. 왜 그래 고파? 왜 울고 있느냐? 혹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어? 고파.
1: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야소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 방금 제가 본 장면이에요. 엄마, 목동이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는 행복하게 목동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잔인한 부자가 나타나서는 소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소는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
1: 그게 다니? 원한다면 내 그 소를 풀어주고 목동한테 돌려주겠노라.
2: 정말이요?
1: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 없이.
2: 그렇다면 그 목동이 시따르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잔인한 부자가 대바다타고 아바마마의 딸이 그 소라고 생각해주세요.
1: 야소다라! 이 무슨 농담이냐?
2: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마마의 명령대로 제가 데바다타와 결혼하여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해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시타르타뿐이에요.
1: 하지만 그쪽에서 데바다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온 걸 어쩌겠느냐?
2: 그래도 저는 시타르타와 결혼하고 싶어요.
1: 절대 안 된다.
0: 신랑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 딸한테서 뺏으려는 겁니까?
2: 저는 시타르타를 사랑하고 그 이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0: 나도 시타르타가 좋아요. 당신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1: 나는 반대하오 아미타. 내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2: 먼저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에게 시타르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1: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고행자가 아니라 오직 힘만이 가져올 수 있다.
2: 바로 그 고행자가 모든 무술 시합에서 데바다타를 다 이겼어요.
1: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더구나. 그걸 이겼다고 할 순 없지.
2: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아바마마께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0: 좋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무사 왕자들 중에서 누구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야소다라?
1: 네. 아빠, 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시험해보세요. 하지만 싯다르타만이 우승할 거예요.
2: 부마 경선을 결정하다니 도대체 단답한의 속셈이 뭔지 알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의하면 왕자들 중 누구든 무술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소다라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번 부마 경선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결국엔 우승을 할 텐데요.
2: 시타르타가 그렇게 쉽게 지겠어?
3: 폭력으로도 안 될 경우엔 때로는 눈물이 통하기도 한다고요.
2: 그 말은?
3: 그 말은 망갈라가 한번 작정하고 나서면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거죠.
4: 언젠가 내가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 말할 건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1: 그럼 너를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너를 봐.
3: 시타르타.
4: 숙모님께서 어쩐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3: 이제 젊은 왕인데 내 어찌 너를 함부로 부르겠니?
4: 괜찮습니다. 저도 마마의 아들이잖아요.
3: 그렇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지. 오늘 그런 어머니의 자격으로 내가 다른 아들을 위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단다.
4: 말씀만 하세요.
3: 있잖니 시타르타. 단답하니 왕의 딸 야소다라에게 데바다타의 이름으로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단답하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소다라의 부마 경선을 선포하더구나. 너도 알고 있지 시타르타?
4: 예, 압니다.
3: 그렇다면 부마 경선에서 우승을 할 전사는 샤카가문 전체에 오직 두 사람뿐임도 또한 잘 알고 있겠구나. 너하고 네 형 데바다타.
4: 예, 숙모님.
3: 낙심만이었다면 시타의 부마 경선에 참가했을까? 형제간에 여자 하나를 놓고 너희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 전통에 따르자면 데바다타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까지 경기마다 네 형을 다 이겼잖아. 이번에는 형이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될까? 시타르타, 너도 형이 야소다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오나나 네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4: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3: 가능하지. 네가 이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0: 마마, 폐안합시옵니다.
1: 왜 그러? 눈에 눈이 가득 고여 있지 않소?
2: 속수무책이라서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대왕이시고 저는 그 왕비인데 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하마야 마마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1: 나도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어.
2: 뭐라고 하던가요?
1: 시드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아내가 매우 매력 있으며 아름다울 거라고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가문을 아주 영광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품도 똑같아서 서로를 많이 사랑할 거랍니다.
2: 그 사람이 야소다라가 아니래요?
1: 야소다라라고 하오.
2: 어떻게요?
1: 시다르타의 별자리와 야소다라의 별자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오.
2: 그래서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잖아요. 망갈라 숙모가 아디님을 대신해 청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1: 왕비,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오. 시간상 어쩔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단다파니가 부마 경선을 선언해서 우리한테 새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2: 하지만 시데르타가 싸워야 하잖아요.
1: 그 아이는 전사라오. 싸워서 이기는 게 본분이지. 두고 보시오. 야소다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시다르타는 부마 경선에도 꼭 이길 거야.

0: 야, 소다라. 어디 가는 거니?
1: 저는 시타르타를 만나러요. 피리를 돌려주려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말해줄 것도 있고요. 부마 경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요.
0: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먼저 부마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고 나서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말이지. 응?

0: 쏟아라?
1: 그 오빠? 웬일이야?
2: 여자가 지켜야 할 예법 같은 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 시타르타.

0: 이전에 우르밀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나로 좀 도와주겠어?
1: 누구를 말하는 거니?
0: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토록 내가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야?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넌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1: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파. 나는 부마경선에 참가할 수가 없어.

0: 형이 너하고 결혼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1: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건 걱정되지 않는 거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넌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넌 오래전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꽃을 거부하고 있구나.

0: 너는 돌에 고파의 얼굴을 새겼지만 고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너 없이 다른 딸에게 바쳤어.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1: 고파!

0: 마, 전 하녀에 불과하지만 왕비 마마의 명으로 유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마마께 묻습니다. 야소다라를 이토록 벌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마마는 남자시고 또 우르밀라와 팔데프도 혼인시켜주셨어요. 야소다라는 마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리 매정하십니까?
1: 어쩔 수가 없어, 로시카.
0: 어쩔 수가 없다뇨?
1: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0: 이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 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소다라 마마가 칸치니처럼 되는 걸 원하시나요? 마마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성만은 예외군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고 계시잖아요.
2: 마마! 젊은 왕 마마! 야소다라 공주 마마가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렸지만 빨리 가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고파! 야소따라 공주마마! 야소따라 공주마마!

0: 이게 무슨 짓이야, 고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1: 그래서 뭐? 네가 만든 조각상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겠지.
0: 아니, 고파, 아니야. 조각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 조각상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고파는 다르지. 조각상은 생명이 없지만 고파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부마 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고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네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었으면 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왜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1: 네가 만약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데바다타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시타르타가 당신 말을 들어주었다고 당신 정말 기뻐했었지?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요.

0: 두 눈으로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한밤중에 시타라타와 야소다라가 함께 있다. 이건 그가 분명 부마 경선에 참가하는 거야.
1: 참가하라고 해요. 어쨌든 단다파니 왕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단다파니 왕이 개최하는 대회 내용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니까요.

0: 던지시지요. 6이 나오면 제가 이깁니다.
1: 와! 마마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회를 여시면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결혼을 하고요.
0: 물론이지요.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러나던 전화 제가 이겼어요.
2: 대바다타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0: 드러나던 전화, 몸은 주사위 놀이를 하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군요.
2: 맞아요. 단답하니 폐하. 부마 경선 대회의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왜요? 부마 경선에서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3: 흉한 일?

0: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1: 아미타 왕비마마, 저렇게 순진하셔선 누가 알겠어요? 시타르타는 사랑을 얻을 때 야소다라를 속였다고요. 마마는 테바다하에 계셔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대회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야 공표하려는 이유는 숫도다나 대왕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대회를 열기 위해서랍니다.
0: 대하께서 공정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 순진하구만. 대하가 왜 그렇게 야소다라를 시타르타에게 짝지어주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기나 해? 샤카 가문 내 단다파니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야.
3: 아미타가 뭐 때문에 제 걱정을 하겠어요? 저보다도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 단다파니 폐하, 테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시면 테바다타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경선을 조작해 주세요.
3: 방법은요?
1: 방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3: 좋아요.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야소다라가 전사와 결혼하길 바래요. 겁쟁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타르타를 이겨야 합니다.

0: 여기 있었네. 온 궁을 다 찾아다녔어.
1: 칸타카, 고파와 인사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따스하고 감정적이지?
0: 그렇다면 이 아이도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네? 뭐, 칸타카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1: 고파,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0: 왜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1: 하지만 아버님께서 부마경선을 원하시잖아. 부마경선에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널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0: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고르는 권리를 다 누렸어. 그런데 부마경선을 개최하는 바람에 난 그 권리를 빼앗겼어. 시다르타, 난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1: 칸타카, 봤지? 내가 울린 거 아니다. 이리 와봐.

0: 발데크? 맞지?
1: 시타타 마마, 인사 올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만나 배려했는데
2: 여긴 고파, 나의 우르밀라. 고파, 이쪽은 발데프, 우르밀라의 남편이지. 자, 이제 기탄 없이 말해봐.
1: 마마, 중요한 소식 있어. 전화로 와.

0: 맞습니다. 이렇게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코살라의 프라세나직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1: 그걸 어찌 그리 확신하는?
2: 증거가 있습니다.
1: 어떤 증거?
2: 발데프요.
1: 발데프? 코살라국의 첩장? 네가 코살라로 가도록 도와준 너?
2: 태아가 병사들을 보내 사살하려 했던 그 직사입니다.
1: 짐이 그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다. 짐의 첩자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조치를 취할 순 없지.
2: 사람이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1: 명심해라 시다르타. 발레프가 너하고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코살라국 사람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너한테 충성하리라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2: 때론 조국이나 왕국 같은 것보다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데프는 이 소식을 알려주어 목숨을 걸었어.
1: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허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발데프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옳지 않아. 알았어? 하지만 짐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샤카 왕국을 잘 지켜야 하니까.
3: 무엇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하느냐?
0: 아바마마, 왕이라면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3: 하지만 네 그 욕심은 분명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야. 마가다와 바이샬리는 강력한 왕국이.
0: 아바마마, 샤카 왕국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3: 브라세나지, 너도 알다시피 서방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은 우리 왕국의 무역로로 지나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서 우리 왕실의 금고가 항상 넉넉한 거야.
0: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와 코살라국을 지나가는 경로인데 저 멀리 간다르 지방과 미사르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샤카 왕국을 지나고 간다르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길은 여정을 몇 달이나 줄여줍니다.
3: 아들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0: 물론 없죠, 지금은요. 허나 만약 샤카국이 이 길을 건설한다면 마가다로 가는 모든 무역상들은 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받아서 왕실 금고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샤카국을 공격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첫째, 자국의 영토를 늘리게 되고, 둘째, 왕실 금고가 매우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3: 브라세나지, 샤카국이 약하다 여겨선 안 돼. 우리에 비해 비록 숫자는 열세지만 그들의 단결력은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0: 그 저지선의 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3: 아들아, 네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공격일이 언제냐?
0: 샤카국이 청춘 축제를 여는 기간 중 하루를 고를 겁니다.
1: 시다르타, 전사는 삶의 모든 걸 싸워서 얻는다. 어떤 도전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마 경선에서 야소다라를 얻어 네가 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네 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대받았다는 부마 경선에서 너를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2: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모든 공정한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세나지시든 대바다타든 말이죠.
4: 꼭

0: 남자 이렇게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1: 나도 알고 있어, 야소다. 하지만 연인은 예외 아닌가?
0: 그 옷에서 손 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 베일이야!
1: 아, 이게 지난날 내 손에서 빠져나갔던 그 베일이군.

무서워할 거 없어. 너한텐 이 베일을 주러 온 거야. 이걸로 해. 네가 하면 아주 멋질 테니까.

0: 야소다라. 이 베일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베일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에 맞춘 거란다. 방직공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내 테바다트를 불러서 얼른 너한테 갖다 주라고 했지.
1: 외숙모님, 이 베일을 주러 테바다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와마 풀장이었어요.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베일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0: 야소다라, 내가 테바다타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베일을 야소다라한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생각도 없이 바로 풀장으로 간 모양이구나. 나쁜 생각은 없었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하나로 인해 형제간에 마하바라타 전투가 벌어졌잖니? 네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비록 한밤중에 젊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말이야.
1: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테바다타에게 부마경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0: 어쩔 수가 없어. 너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구나. 아슈아팔구루와 함께 몇 시간씩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테바다타가 얼마나 강한지 너도 알잖니? 그저 부마 경선 날에 시타르타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신께 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0: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들. 이제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갖추었구나. 시타르타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시타르타가 절대 네 목에 손 못 대게 해라. 안 그랬다간 네 혀를 또 눌러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1: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걸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거로.
2: 뭘 하시는 겁니까?
3: 도우려는 거요.
2: 그건 죄입니다.
3: 죄? 무슨 죄?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2: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3: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4: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

0: 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제주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평화통일불사리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5: 한국불교 태고종.

0: 만자리카, 따르 딸을 보았니?
1: 예, 아까 마구간 쪽으로 가시던데요.
0: 찬나, 네? 스타르 딸을 봤어?
2: 저 언덕이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십니다.

0: 고파네. 무슨 일이야? 듣자하니 대바다에 물이 부족하다고들 하던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네 눈을 봐. 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잖아.
1: 나 같은 사람도 카필라바스트의 젊은 왕이 대바다의 공주를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부마 경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대바다타는 열심히 훈련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0: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침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라고. 왜 그러지? 술을 왜 그리 잔인하게 맺으라는가?
2: 인사드립니다. 술의 바퀴가 진흙 속에 빠져 꼼짝도 안 합니다.
0: 소를 때린다고 이 바퀴가 빠져나오겠는가? 내가 좀 도와주겠네. 자,
3: 멈춰요, 젊은아. 뭘 하시는 겁니까?
0: 도우려는 거요.
3: 그건 죄입니다.
0: 죄? 무슨 죄?
3: 그 자는 수드라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천한자야, 너는 젊은 왕 마마를 말리지도 않고 어서 당장 사죄드리지 못할까?
4: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잠깐, 이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하오?
3: 마마를 만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0: 그렇지 않아. 내가 그를 만졌지.
3: 또한 그는 브라만이 다니는 이 길을 침범했습니다.
0: 그게 죄라고? 이 길은 누구나 사용하라는 길이오. 이 우주와 공기, 물, 흙처럼.
3: 그는 신에게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0: 신은 그를 창조하시고 당신도 창조하셨어. 만약 그가 신께 죄를 지었다면 신이 벌을 주시겠지. 당신이 뭐라고 그를 벌하는가? 당신은 신에 관한 권위자가 아니오. 신만이 권위자요.
3: 잊지 마시오, 젊은 왕.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고 신의 상징이오. 해달을 숭비하고 독송하며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오. 우리뿐!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이 땅을 열심히 갈았고 이 과실과 야채를 재배한 당신이 이것들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나?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라는 당신이 수레를 건드리지 않고 이 바퀴들을 빼낼 수 있나?
3: 우리를 모욕하고 계시는군요.
0: 당신들이 이 사람을

0: 모욕하고 있지.
1: 지금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왕 시다르타.
0: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종교란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토론을 거듭하면 증오만 커질 뿐이지. 종교의 능력은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결시키는 것. 종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1: 종교는 월등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한계를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0: 누가 종교를 만들었소?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누신의 아들이고 브라마신의 후손이라고들 하죠. 시바신의 계급을 의심해 본 적 있어? 또는 브라마신의 믿음을? 또는 비슈누신의 선언을? 우리가 마누신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브라만인 거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이 수드라겠지.

0: 그렇지, 이 바퀴를 빼요.
1: 그럼 어서 밀어.
2: 젊은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0: 젊은 왕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양손의 손가락이 다 부러졌습니다.
1: 이 들으면 부마 경선이 열리는데 젊은 왕이 참가할 수 있겠나?
0: 아니요. 이건 시간이 걸려야 낫습니다.
1: 이제 고판은 어찌한단 말인가? 대받았다! 대받았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드디어 우리가 신경 쓰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단다. 시타르타가 부마 경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됐으니 이제 야소다라는 네 차지란다. 그리고 네가 샤카 왕이 되는 거야.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신이시여, 저는 시딸의 딸을 선택했어요. 만약 그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곧 파는 살 수가 없어요.

0: 축하하오, 단답하니왕.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마 경선에서 대바다타의 적수는 없어요.
1: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다시 따르타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할 때까지 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예소달아, 지금 무슨 맹세라는 거니? 부마 경선까지 물도 안 마시겠단 말이냐?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전 오직 시타르타하고만 살 거고 시타르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겁니다.

0: 괜찮으냐? 이럴 수가. 두 눈에 눈물이. 아바마마의 눈물은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다. 부마 경선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죠. 전사는 모든 걸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저는 전사니까 고파를 아내로 얻기 위해 부마 경선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1: 그 상체는 어쩌고?
0: 상처는 전사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아바마마의 축복과 고파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는 한 제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하는 걸 막을 자는 없어요. 신이 계시다면 신도 못 막아요.
1: 너를 축복하노라.

0: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샤카국 정춘축제 마지막 날에 단다파니 왕께서 따님을 위해 부마 경선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1: 테바다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잘 하셨죠?
2: 물론 했지. 무술 스승한테도 설명했어요. 그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저의 딸 야소다라가 능력 있는 전사와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출제한 경기에서 어떤 왕자가 우승을 하든 그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0: 젊은 옥마마, 이거요.
1: 그게 뭐냐?
0: 야생 삼배 껍질이에요.
1: 이 약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잘했다, 찬나. 젊은 옥마마, 양손을 여기에 담그세요.

0: 이제 곧 손이 나으실 겁니다.
1: 이 약물이 일단 마르고 나면 손바닥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이후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2: 대받았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시타르타가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네 의식을 잃게 하는 기술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야. 너는 그저 그의 손가락을 공격해서 더욱더 다치게만 해라. 그의 손가락을 노려. 대바다타, 가서 야소다라를 쟁취해라.
3: 이제 부마 경선에 참여하는 왕자들을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대바다타 왕자!
4: 원하시!
3: 대바다타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젊은함 스타르터
1: 파이팅!

0: 이제 본 경기는 두 명의 경쟁자 사이에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경기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무능력한 전사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1: 너희 왕자는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2: 장차 샤카 왕국의 왕이 될 사람과 싸우는 건 파멸을 자초하는 거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를 초토화시킬지 누가 알겠어.
1: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왕자님도 참여 안 하는 거야.
3: 그래, 안 그러면 데바다타와 시테라탄 나의 적수도 안 되지. 단숨에 죽여줄 테니까.
0: 데바다타와 시타르타 두 사람 앞

0: 앞에 놓인 항아리에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반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떤 종목을 겨눌 건지 결정할 수 있어.
1: 시타르트의 항아리에는 반지가 없습니다.

0: 자, 그렇다면 구마 경찬의 경기 종목을 결정하라. 대바다 타왕자, 어서.
1: 저 대바다 타는 젊은 왕 시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하겠습니다.

0: 저는 젊은 왕 스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본 경기에는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끝까지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소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 레슬린이요? 시타르타는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2: 믿음을 가져와가야 너의 사랑과 믿음이 시타르타에게 힘이 돼.
3: 젊은 왕 시타르타, 데바다타 왕자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는가?

0: 저것 봐. 데바다타가 젊은왕 시타르타를 공격하고 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받아치질 않네.
1: 아니 어떻게 치겠어? 데바다타를 때리면 자기 손가락이 더 아플 텐데. 아니, 젊은왕은 얼마 후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에이가 참 불쌍하구만.

0: 싫다. 인내도 무기가 된단다. 적을 지치게 만들고 그의 힘을 다 소진시킬 수 있지. 그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야.
1: 왜 그래, 젊은 왕! 벌써 힘이 딸리나? 에? 일어나!
2: 지친 건 형 같은데.
1: 아직 시간은 있다, 시타르트. 당장 패배를 인정해! 부마 경선에서 자진 탈락하라고! 안 그러면 지...

0: 너를 사랑해.
1: 야수다라가 간친이처럼 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0: 나는 너 시다르타를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0: 야, 거참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는데.
1: 일단 이 약물이 굳고 나면 손바닥에 돌처럼 굳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죠.

잘하다 시타르타. 잘했어. 너는 참으로 전사구나. 시타르타가 이길 거라던 야수다라 말이 맞았다.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딸 야소다라를 오늘의 승자 시타르타 왕자와 결혼시키기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0: 소달아, 야 소달아, 야 소달아, 야 소달아.
1: 어머니, 고파가 왜 이럽니까? 말씀해 주세요. 로시카, 가서 어이를 불러와라.
0: 네, 잠깐 로시카. 시다르타, 어이를 부릴 필요까진 없어. 물을 좀 주기만 하면 된단다.
1: 어째서요?
0: 네가 다친 그날부터 야소다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단다.

0: 시타르타.
1: 예, 좀 보게. 시타르타를 두고 맹세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더니 이제는.

신이 있다면 말 좀 해봐! 어째서 나를 공국에 빠져있는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0: 보셨습니까? 드러나던 자는.
1: 여쭈어볼 게 있어 뒤에 있었습니다. 제 운명을 저주해야 할지 아니면 대왕께 경하를 드려야 할지.
0: 당연히 축하를 해주셔야지요. 제 딸 야소다라가 시다르타처럼 용감한 남편을 구했지 않습니까?
1: 훌륭하군요, 단답하니. 그럼 배신자일 줄은 몰랐네요.
0: 저도 전하가 그런 거짓말쟁일 줄은 몰랐네요.
1: 대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겠다 약속해놓고선.
0: 전하도 시다르타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어요. 전사가 아니라고, 고행자라고.
1: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요, 운이.
0: 이제 저 역시 운이 아주 좋아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하의 진퇴 양난을 이해합니다.

말씀하시길 숫도다나 대왕께 시타르타와 테바다탄 똑같다고 하셨지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자, 어서요. 가십시다.

0: 좋다.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1: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2: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뭘 하시는 겁니까?
2: 도우려는 거요.
0: 그건 죄입니다.
2: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0: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1: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7: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면?
1: 2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의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공 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박복찬, 권영기, 박선현, 박경림, 박순재, 부채, 인천, 부평구에 배희봉, 송선옥, 배상희,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용인시 신경선, 조경태, 함영아, 조원준, 조윤아, 조경남, 부채, 경기도, 화성시

승보채울산 울주군에 이석희 남재본 이성진이 하연이지아 이수와 이경은 박시연 보채 경기도 광명시에 임금자 유광희 유동우 유성희 황윤대 황태지 황민지 황형식 보채 경기도 성남시에 장석종, 김명옥, 장지호, 전은정, 소윤민, 장효미, 소이준, 소이성, 보채, 경북,

김성군에 황성민, 김현옥, 보채 서울 용산구에 주헌철 장은자 추용박 민영 추타연 김재영 추정아 김유정 김지연 추희경 김하연 보채 가족 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은 보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보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보채 사업번창 발언 광주 광산구에 조영주 김미경 보채 학업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보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필릭스 나나 문노 나나 보채 가족 길상 발언 중남아산시에 강재박 이윤주 강보경 강승민 강대환 보채 경남 김해시에

양가 서울서 저의 김순만 장순자 김민찬 김지연 김두연 부채 서울 중구에 김정자 박경률 부채 유양열 영가 서울 성동구에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수민 부채 대구동구에 노재현 이태선 노영교 김수진 노훈호 부채 대구 서구에 도영어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랑 헌민자 배재숙 부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근 김희진 배유준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영 송수미 배현우 부채 인천 미추홀구에 손

선영가 임동은영가 중남 천안시의 이병영 차서영 이기윤 이기태 부채 경기도 하남시

김석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부채 서울 강서구의 임재호 임충호부채 서울 구로구의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미창 권담회 임성현 임태연부채 서울 동대문구의 창혁

사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6: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5: 항상 만불사.

0: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연구차의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0: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됩니다.

0: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0: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입니다.

0: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2: 빼고
1: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맞으세요?
2: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0: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1: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0: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

0: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화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쓸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0: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3: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3: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3: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3: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3: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3: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3: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0: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1: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1: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네.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네.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네.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네.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네.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니,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0: 지리적으로 좌창령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루텐을 먹으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자

0: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사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에티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물을 건너본 사람은 다르다며 경험을 잘 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업적을 극찬하며 인광 스님에게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 체험을 마련합니다.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통도사를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연임 확정 이후 첫 번째 인사자리였는데요. 종정예하는 경험을 잘 살려서 종단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노예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지은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 역사 문화기

0: 달라 당부했습니다.
1: 물도 건너본 사람하고 건너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때까지도 잘했지만 그 모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 불교 정단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0: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종정예하가 종단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안정되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 종단의 중심의 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0: 또한 진우 스님은 앞선 총무원장 소임을 보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임기 동안 모자람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4년 소임을 보면서 그 날마다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족함을 좀 잘 그 채우도록 그 뭐 짧은 경험이지만 모자람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무투표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경우 스님과 경선을 치른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국 불교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우 스님의 향후 4년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겸 스님의 불사와 가람수호 성과를 극찬하며 신임 주지 인광 스님에게 그 뜻을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취임과 함께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쾌척하며 대사회적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37대 총무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교구 본사와의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어제 제4 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여 년 월정사를 이끌어온 전 주지이자 인광 스님의 은사인 정념 스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념 스님께서 20여 년 동안 가람 수호와 교구 발전을 훌륭히 견인해 오셨다며 튼튼하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제4 교구가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했습니다.
5: 본사 스님의 해오던 여러 가지 이제 불사나 또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이렇게 전승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멈춤 없이 더욱 발전되게 새로운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가람수호하고 대중 화합해서 사교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광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안으로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모범적인 교구를 만들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아낌없는 격려와 경책을 당부하는 인광 스님의 겸손한 모습에 진우 스님도 각별하고 따뜻한 박수를 한동안 지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6: 원장 큰 스님의 그 지혜로운 종단 운영에 아주 잘 저희들이 배우고 제4교구에 승가합을 바탕으로 수행 환경 더 조성하고 교구 안정을 이루면서 모범적인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자비와 지혜로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이 경책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임 주지 인광 스님의 첫 행보는 사찰과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자비 나눔 기금 5천만 원과 네팔 홍수 피해 지원 기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국 어느 교구본사 못지 않은 수행

0: 경과 대중문화 시설로 교구를 일신한 정념 스님의 바통을 이어 사부대중의 지지와 안정 속에 세대 교체를 이뤄낸 인광 스님. 하심과 자비라는 묵직하고 탄탄한 도치를 올린 인광 스님의 첫걸음이 사교구 월정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전 세계적인 애도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긴급구호단 발대식을 열고 구호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발대 3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피해 상황과 지원 경로를 점검한 데 이어 총무원 사회국장 선일 스님을 단장으로 한 본대가 이날 카트만두로 출국했습니다. 미화 1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구호 활동엔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힘을 모았습니다.
3: 상류층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있는 가구들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식량이라든가 필요한 그 비상 키트를 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2: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둔체와 베트라와티 마을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가구당 20일치 식료품 키트에 더해 홍수 잔해를 철거할 공구와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해 마을 단위 공동 복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2차 산사태와 추가 홍수의 위험을 우려하며 구호단원들의 안전 확보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4: 지금 아마 세계에서 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구호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하고 다 하긴 할 텐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2: 운정의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서울 구로 연화정토사도 500만 원의 네팔 구호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했습니다. 현지 구호활동을 펼친 뒤 오는 13일 귀국하는 조계종 구호단은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5: 저희 종단이 여러모로 모금활동도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네팔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기후 위기가 부른 재난 앞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들. 부처님 탄생지로 향하는 한국불교의 따뜻한 자비 손길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은퇴출가 3위, 3인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은퇴 출가 3위 34명, 3인이 14명, 총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도 은퇴 출가 정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자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재사를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교육은 문경 대승사 주지 효원 스님의 간화선 실참 강의를 시작으로 전해인사 승가대하 교수사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강의 등을 통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불법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특징을 담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한글을 이루는 낱글자, 자모를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우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흥과 한글을 합쳐 이름 붙인 캐릭터 흥글스. 국제한국어 교육재단이 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노래를

0: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뮤직비디오 너랑 나랑 다같이를 공개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더군 대종사는 노래로 세계일화 정신을 실현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1: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요. 투트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에서는 성인들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말하자면 공교육입니다. 응? 공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0: 올해 100돌을 맞은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제1, 제2 외국어로 채택한 해외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노랫말을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부터 한국어만의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담았습니다.
2: 세종대왕님의 바람처럼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어인 것 같아요. 한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0: 우리 누리, 우리 세상 같은 순 우리말부터 여름을 나타내는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 더위까지. 계절 하나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의 특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는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3: 어서 와 자유롭게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해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들으면 익히 그 멜로디를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게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으로 이걸 친구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0: 노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등 한글 자음도 담아 반복해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뿐 아니라 춤으로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K-POP 안무가 아이키가 참여한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언어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접하고 함께 부르며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 이제 AI는 마음을 돌보고 명상을 돕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 체험을 마련하는데요. 불교의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AI 로봇의 안내에 따라 깊은 숨을 내쉬자 이마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 변화를 읽어내며 모니터에 화려한 만다라 꽃이 피어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는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 시연 현장. 사람과 눈을 맞추며 명상을 유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지봇과 친근한 음성으로 대화를 건네는 소셜 로봇 리쿠. 표정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는 돌봄 로봇 레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 마음 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돼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첨단 기술로 다스리는 자기 돌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9월 19일과 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29일과 3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 IF존에서 개최되며 서울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야심차게 은사한 스님이 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저보다 약간 키가 작은 로봇이 영상을 안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마음 돌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5: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맞춤형 힐링 여정을 제공합니다. 먼저 마음 웨이브 탐지 존에서는 뇌파, 맥파 측정기 등을 통해 수면, 스트레스, 집중력 지표를 데이터로 측정합니다. 실시간 뇌파 변화에 따라 디지털 아트 꽃을 피워내는 뇌파 만다라와 향기에 따른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뉴로 아로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맞춤 길잡이 존에서는 에지봇 리쿠와 함께하는 명상과 표정 기반 맞춤형 명상을 안내하는 레미, 프라이빗 음성 통화로 공감을 나누는 AI 상담 서비스 위로미가 운영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 존에서는 싱잉볼 소리의 파동이 실시간 디지털 아트로 변환되는 위사운드 공간과 VR, XR 명상을 통해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7: VR과 XR을 활용한 몰입형 마음 돌봄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운드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5: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복잡한 도심 속 종합연구소가 가져온 마음 돌봄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쉼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강화 전등사가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108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6일 무설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양간과 울력, 템플스테이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108명의 봉사단원과 함께 자비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지 지불스님은 주리반뜩존자의 일화를 소개하며 마당을 쓸며 마음에 때를 닦듯 봉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며 기도와 법문으로 배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실천 서약을 통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전등사와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경내 환경정비로 첫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전등사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히고 연말에는 우수 봉사자와 팀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통도사 반야암 지한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 6일 참선도량 부산 부전선원에서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의 통도하다를 주제로 지한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감로수 법문을 청했습니다. 안국스님은 창건 15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회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선도량 부전선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불교중흥실천협의회와 전국선원 수자후원회, 해인사 백년함 3000배 기도회, 동의의료원 환우법회 등 소속 회원단체에 특별 공로상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0: 큰 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 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

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하물 서왕 할례 춘부 주한대 더위가 가고 또 추위가 오며 다시 봄이 왔다가 또 가을이 오는데 이렇게 사시가 돌고 돌아 석양서거 수동유로구나. 석양이 오면 해는 서산으로 지는데 물은 예나 다름없이 동쪽으로 흐르는구나. 망망우주인무수한데 아득하고 아득한 한량없는 이 우주에 사람이 수가 없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라 하면 해와 달이 있고 또이 지구가 있고 또 수 없는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태양계라 하는데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동서남북 상하 시방세계에 무한대로 무수한 태양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라 그러는데 현대 과학으로 짐작도 할수 없을 만한 무한대의 무수의 태양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주다 말이에요. 이 끝없는 아득하고 아득한 우주 세계에 사람이 이 지구뿐만이 아니죠. 그 무한대의 우주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무수한 사람 가운데에 나게 친득도지 두냐? 몇 개나 몇 사람이 바로 생사 없는 도리, 영원히 편안한 도리, 이를 증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런 고인의 개송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 법보선원에 오늘 7월 백중날 모이신 법보 제자 1층, 2층 각 방에 가득 차고 도량에 가득 찬이 법보 제자들이 모이셨는데 오늘 과연 무엇 때문에 모이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은 업과 지은 인연으로 해서 무량겁을 돌고 돌아 수 없는 생사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실 스님의 법문 속에 그 생사윤회하는 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람의 목숨이 오래 살 때에는 8만 4천세까지 살고 8만 4천세까지 가면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이 10살, 10세 정명까지 내려갑니다. 10세 정명이 제일 단명하게 살 때인데 또 10세까지 내려가면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불어나가지고 또 100년 뒤면 11살, 또 100년 뒤면 12살 해서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8만 4천세까지 올라가요. 그것이 일소겁인데,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는 지금부터 삼천 년 전인데, 사람의 목숨이 100살까지 살 때에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그 뒤로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지금 3000년이 지냈으니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평균 70세까지 살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앞으로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69, 또 100년 지내면 68 이렇게 내려가서 10세까지 내려갈 판인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조금씩 길어져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꼭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평균 수명이 확 줄어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람분제, 우람분이란 말은 인도 말로 구두연, 구안을 굳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제한다 해서 구도현이라 그러는데,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서 우리의 선망 부모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가진 고통을 받고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선망 부모를 구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람분이라 그러는데, 예, 아까 조지시무 법문 가운데에도 목련존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목련존자는 이 불법 가운데 효자, 부모에게 효자한 성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경이란 경도 있습니다마는, 목련존자가 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와 사리불은 한 분은 왼팔이고 한 분은 오른팔이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현이시고 또 효자로 이름이 났습니다마는, 그 아란존자가 본래는 그 어머니에게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부어 가지고 그 과보로 해서 500생 동안을 태어났을 때마다 죽을 때에는 타살을 당했습니다. 타살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죄를 지어서 타살을 당한 게 아니라 불법이 융서한 것을 시기한 외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타살을 당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 성현도 과거에 지은 업으로 해서 타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원한심이 없이 곱게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를 들볶던지 진심이 나가지고 어떤 힘센 사람이 나와서 저 여자를 갖다가 때려주겠으면 좋겠다고 이런 폭언을 한 과보로 해서 500생 동안을 타살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런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해가 나고 참지 못하면 부해쯤에 한마디 내뱉은 그 과보로 해서도 500생 동안을 타살을 당하고 심지어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현의 지위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욕설로 해서 타살을 당하는 과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진심을 내고 말 한마디 참지 못한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의 원인도 결국은 탐욕심과 또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런 삼독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막도에 떨어진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람분 이 백중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형제, 또 선망 부모, 아들, 딸보다 비명해 가고, 그렇게 그런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다 참석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우란분제 이 백중날을 기해서 효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교의 이 공자님도 효경이라고 하는 경을 설하셨고, 부처님께서도 목련경이라든지 우란분경이라든지 효자경이라는 그런 경을 설하셨고, 팔만대장경 도처의 효에 관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성현마다 효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그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우주 법계의 모든 사람을 비롯한 동물,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모에 의존해서 이 몸을 받아 태어났고, 그래서 또 한평생 살다가 또 몸을 바꾸게 되면 새로 태어날 때마다 어떤 뒤에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태어날 때는 반드시 부모를 의지해서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상이 계시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도 이 몸을 받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소중하면 자기를 낳아주신 살아계신 부모,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부모, 조상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효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허물어 해서 몸을 음식으로서 잘 받들고 의복으로서 잘 받들고 효순한 마음으로서 부모를 잘 봉양을 함으로 해서 첫째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모에게 효순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 부모 하시는 것을 보고서 또 자기에게 효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효도하는 정신과 사상과 언행이 대를 물려감으로 해서 그 집안에 효도의 가풍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효도의 전통이 그 집안에 쭉 전통에 나감으로 해서 그 집안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도처에 온 나라의 퍼짐으로 해서 그 나라가 효도 사상이 충만하고 효도의 가정이 충만할 때 나라에 충성하는 충신이 또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그렇게 될 때에 세계에 평화가 이룩되는 거고, 그래서 성현들은 효사상을 항상 제창을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효도를 하도록 효사상을 앙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문제점이 생기고 사회가 자꾸 이 혼란이 오고 세계 도처에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재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런 효사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느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성불을 하게 된 근본은 과거세에 내가 부모에게 효순한 그 공덕으로 해서 내가 성불을 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자녀를 낳아서 효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털끝만큼도 어길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강아지를 길러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강아지가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대소변을 전부 그 어미가 다 입으로 핥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젖이 떨어져서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다 크면 강아지가 별로 효도한 강아지가 있단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강아지가 효도로 해주기를 바래서 그 핥아서 더러운 것을 핥아가지고 길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만은 하물며 강아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도 아기를 포태할 때부터서 열 달 동안을 조심을 하고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그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참으면서 그 아기를 낳았어도 조금도 아기를 미워하지 않고 젖을 먹이며 참 어머님의 노래에도 나온 바와 같이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진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한 살, 두 살,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돈밭을 팔고 피를 빼서라도 애를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목숨, 몸까지도 아낌없이 다 자녀들에게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현들이 효에 관한 말씀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효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사회, 국가에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충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물론 글도 잘하고 경전도 잘 외우고 그런 경전으로서 시험도 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냐 하느냐 그것을 엄격히 조사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불효를 한 사람, 좋은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뽑지를 아니했다고는 역사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성적만 좋아가지고 점수만 좋으면 그걸 인재라고 뽑아서 요소에다가 중책을 맡기고 그래가지고서는 옳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지

역지 증로 순지환. 내 마음대로 안 내면은 성을 내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은 기뻐한다고. 천하 인정이 몰양반이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에 다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도 나한테 맛있는 것을 해 주시고, 좋은 옷을 사 주시고, 돈도 풍부하게 주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다 그러고, 달라고 할 때 돈 안 주고, 해달라는 대로 안 주면은 부모도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어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계시겠느냐고. 형편이 안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식 뜻대로 해줄 수 없는 것도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물며 요새처럼 경제가 이렇게 혼란해가지고 곤란할 때는 어떻게 자식한테 해달란 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느냐고. 그걸 못 해주면 심지어 평생 고생하시다가 퇴직금 조금 타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자식 가르치고 키우는 데 다 써버리고 겨우 퇴직금 마지막에 늦발에 받아가지고 나온 거, 그거 예금해놓고 노후 대책하려고 둔 것도 자식이 뭔 사업을 해버려, 그거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부모를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만큼 길러주신 것만도 평생 갚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것이에요. 세세생생에 태어나서 그 은혜를 갚는다 해도 다 못 갚을 것인데, 마지막에 퇴직금 그거 안 준다고 부모한테 욕설을 퍼붓고 왼수를 짓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이웃에서 그런 일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자식으로서는 그 부모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순임금은 이 세상에 최고의 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악한 아버지에게 최대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는 재취한 부인과 재취한테서 나온 아들과 서의 합동을 해가지고 순임금을, 그거 이 순임금이 되기 전이죠. 우물을 팔아 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들어가니까 서히 달라들어서 그 우물을 때려 미워서 파묻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순은 그 부모가 왜 갑자기 우물을 팔아고 오신가, 그것이 아무래도 약간 수상쩍어서 계속 파면서 피신할 수 있는 곁구를 파면서 또 파고 또 파고 했다고 말. 깊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때려 흙을 미운 바람에 간신히 그 피신구로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왔어. 와서 또 마루에 걸터 앉아서 거무구를 타고 앉았다고 말. 그러니까 제주한테서 난 동생이 춤을 넘실넘실 추면서, 이제 형수도 내 것이요, 형의 논도 내 것이요, 형의 밭, 돼지, 소도 내 것이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온다고 말이야. 들어다가 꼭 우물에 파묻혀서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마루에 앉아서 거무구를 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놀랬다고 말이야. 아니,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느냐. 나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하도 슬픔에 지쳐서 내가 미쳐갖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도 그

자기한테서 난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순임금 순한테 중국의 천자의 주위를 물려주었 중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효도를 한 사람은 천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에 따라서 어떠한 지위를 맡겨도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어떠한 직책이라도 믿고 맡길만 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백중날을 기해서 우리는 각자 반성을 해가지고 과연 나도 순임금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효도를 해왔었던가, 목련존자와 같이 그런 효도를 할 수 있었던가, 자기를 반성하고 행여나 불효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부처님께 참회하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또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 반성을 해본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법보전의 말년위패가 지금 오늘로서 위패번호가 6만 50번까지 나갔고 영가의 수효는 9만 1982위의 영가가 이 법보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년위패를 모신 전강 대종사, 우리 법보선원의 조실로 모셔져 있는 이 전강 큰시님께서 이 법보전을 이 용화선원에 모신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든 법보 가족에게 효도의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자매, 선망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영가를 모시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천도제에 동참을 하실 것이고 모든 정월이라든지 4월 초파일이나 추석이나 법보제나 이런 법회 때마다 오시게 되면 이 조상들에게 물론 부처님과 조실스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선망 부모에게도 향을 올리고 절을 하시게 될 것이고 추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게 효심을 가지고 추모를 한 사람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불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패를 모신 그 공덕으로 해서 자연히 효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정법을 믿게 될 것이고 법문에 의지해서 녹음 법문을 또 의지해서 정법을 믿고 참나를 깨닫는 참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효도 사상이 자연히 전승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법을 믿고 참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니 그러한 법보 가족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으니 그것이 자연히 이 대한민국 사회 국가가 차츰차츰 윤리 도덕 사상이 번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서 이 세계가 차츰 평화로운 세계로 되어갈 것이 분명한 것이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으로서의 인간성, 인간의 근본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 없고서는 발달된 과학, 물질, 문명은 인류를 망하고 세계를 망하고 자연계를 망하는 그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의 사상, 참나를 깨닫는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어야 그 물질 문명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평화롭게 사용될 것은 불을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성현들이 펴신 진리의 교육 그건 차츰차츰 쇠퇴해가고 물질 문명 위주로 교육이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는 말세의 참 비참한 참혹한 세계로 이렇게 타락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급한 것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급하다 세계 도처가 뭐다 경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허리띠를 매면서 검 속에 살면서 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호강하고 잘 먹고 낭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뭐다 야단들이지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마음으로 검 속에 살면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호화주택, 좋은 차, 좋은 의복, 탁 정신 차려서 검 속에 살기로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있어서 농사 짓고 직업에 귀천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체, 큰 기업체, 작은 기업체가 사장이나 기업주나 이러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 회사다, 노동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크고 작은 회사가 공장이 모두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노사분규가 있으며 어느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반드시 살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마음보를 고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마음보를 고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마음보를 고쳐서 반성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회사는 회사의 각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든 사람이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남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기 말을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꼭 있는 법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가정의 불편도 거기서 없어지는 거고, 부부 간의 문제도 거기서 없어지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고, 공장 문제도 그날부터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가정의 행복도 회사나 공장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망망우주인 수 없지만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 허기를 찾고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때 쓰러졌던 가정 엉망진창이 된 회사도 부두둑부두둑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온 세계에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천명 만명이 나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삼세제불이 탄생을 하셔도 구제할 살아날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현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 되고 공자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일상 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

0: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0: 있고 말라.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불체 여러분, 백길이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욕계새끼 부새끼 3도 6, 3개 6도 윤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의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서 상계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도 윤회하는 것을 지옥까지 수락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설 얘기가 좀 많아요. 귀신세계다. 지옥 악이 축생. 지옥하고 짐승되는 거 악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목이 마른데 마시지 못하는 고통 있는 귀신이다.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한다. 배고파서 목이 가늘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는 태산 같은데 목으로 넘어가들 못하기 때문에 불로 변하고 타버리고 만다. 늘 굶주린다. 목은 신라 같고 배는 태산 같다. 바르 씻은 물, 스님들이 바르 공양을 하죠. 바르 씻은 물, 이 청수인데, 스님들이 바르 공양할 때 공양실로 설거지할 게 나갈 게 없는 것이, 스님들이 앉아서 공양하시고 다 손으로 밥그릇을 닦은 것을, 반찬그릇까지 전부 닦은 것을 마시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물을 닦아서

수 이제 저 통일다 해서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기 귀신한테 주는 건데. 근데 스님들이 발을 들닦고 고춧가루 같은 걸 묻은 걸 그냥 물에다 버리면은 목이 실락 같아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청소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화판 스님부터 쭉 받아가는데 큰 스님 마지막 큰 스님들 계신 어관에 마지막 그게 통이 가거든요. 쳐다봐가지고 그 물이 설거지 물이 더러우면은 전부 가서 삼천배 하든지 해야 돼요.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이 아기들의 음식이다. 그래서 이 바로 공양할 때 염불을 하는 게 많거든요. 개송이.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을 이렇게 다 해서 거둬들이고 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고 아기한테 공양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진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불씨자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가 있다. 천도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종제가 씨약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은 아기들 세상은 좋아요. 공양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되기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나의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되기를 하면은 아기가 회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물을 물로 보고, 천상의 신은 물을 유리로 보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이 귀신 세계는 물을 불로 본다. 그래서 시감노수진언을 세번 해줘야 잔을 올려도 그 잔을 감노수로 영가가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수는 많은 전생, 친척 인연이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먼 전생, 전생, 전생으로 가려면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아기로 태어난 이가 많다. 해안계를 외면 아기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공양할 때도 이 공양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이 있다면은 회향되기를 하고 축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씀,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 뭐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애호하신 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 이야기. 부처님께서 성불후에 처음으로 공양 올린 그날 밤. 왕은 공양 올렸는데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상하고 흉측한 존재들이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형상이 보이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부처님께 꿈이야기를 하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난뒤 해양계를 해 주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응? 선생계 나의 과거의 친척들이여 이 공양을 받으라는 해양계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의 전생, 현생, 내생을 다 보고 실제 실견하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네가 왜 공양을 나한테 올렸는데 밤에 잠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겁에 왕의 친척들이 빈비사 왕의 친척들이 스님들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보채니까 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어른들도 먼저 먹게 됐어. 그 과부로 먹는 거 욕심 많으면 악의 귀신 된다는 거.

탐지지 3독이 너무 많으면 분수밖에. 그래서 그 과보로 그들은 아기로 환생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공양 공덕이 왜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길 이라고 해라. 아기들에게 천상의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하자 아기들에게는 천상세계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 음식을 먹은 아기들은 건강한 외모를 회복했다. 그런데 다음날 밤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나타나서 또 왕은 부처님께 또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공양제를 해서 편안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할 적에 그들에게 해양해 주라고 했다. 벌거벗고 나타난 거야. 나의 보시공덕이 왜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이라고 했더니 벌거벗고 다니던 꿈에 나타난 아기들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상의 옷이 갖추어졌다. 그 다음에 인도 코살라고 파사니왕, 아까는 마하가두왕의 빈비사라왕이고 지금은 인도 코살라국의 파사니왕 말리카 왕비 부인 이야기, 왕비 이야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불자, 많이 공양도 올리고 이 말리카 왕비도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리고 복을 많이 지었어요. 수행자들한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그런데 딱 한번 남편인 왕을 속인 적이 있어. 파사니 왕을. 거짓말한 사소한 허물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 왕비는 지옥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많은 중생이라도 죽을 때 임종시에 나마미타불 10번 부르면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비구의 48대원에 18번, 48대원 중에서 18번에 나오는 심념왕생은 임명종시에 죽을 때 나마미타불 10번을 불러도 금각수에 못 가면 나는 부처를 성불하지 않으리라. 법장비유가 아미타불 되기 전에 원력 세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은 하지 않고 사소한 허물 하나가 죽기 전에 딱 떠올라서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는 걸 항상 염려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나는 나마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다는 걸 자신을 가지고 가면은 죽음을 다음 생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천상 아니면은 그냥 극락세계, 인간세계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매일 108번은 나마미타불은 부르야 죽을 때 그 힘이 살아있어. 사주오절 다 무너져 나가는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지. 평소에 힘을 실어놔야 죽을 때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그래도 부처님한테 성군공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욕계 천상인 도솔천에 태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한 생각이 지옥과 천상을 가른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영산제, 수륙제, 그 천도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생전예수제. 죄 많은 중생이라도 죽어서 죄를 사해주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재공덕으로서 공덕을 지어줘서 본인의 힘으로는 감옥에 갔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감옥에 가지 않은 가족이 변호사를 사서 3년 살 거 1년, 무기징역 살 거 20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죽기 직전 악업을 지은 것이 생각나서 지옥을 갔다. 죽기 전에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일 했던 생각만 하고 나마미타불, 다른 거 이거 생각할 거 없어. 6자만 불러라. 부를 수 없으면 생각이라도 하고 눈 감아라. 절박한

상황에서의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절박한 상황의 업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반려견이 있는데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집안 식구들을 안 좋아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저걸 분명히 이제 보신탕이 있을 때 죽여가서 그렇게 팔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처롭게 하고 애혼이 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죽을 돌아가실 때는 좋은 일 한 것만 공덕진 것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생각하고 남아미타불 열 번만 부르고 눈 감아라. 인명종시의 심념왕생원 열 번 남아미타불 열 번을 불러라. 그런데 본인이 업장이 많아서 종교도 없고 남아미타불이 뭔지도 뭐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면 존엄연불, 연불을 도와줄 조자, 도울 조자, 존엄연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 형제 아는 도반들이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공덕을 짓고 못하더라도 존엄연불을 잘 해주면 대신 아미타불 열 번을 부른다든가 아미타경을 독송해 준다든가 법화경, 금강경 등을 독송해 주면 그 연불의 힘으로 또 좋은 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49제 천두제 지는 이유는 좋은 데 못 간 영가를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줘서 영가 법문을 듣고 좋은 데 천도 되는 것이 극락에서 아재 이연대에서 저언덕으로 예? 좋은 곳으로 악처에서 지옥하기 축생에서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도 되돌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그건 열 번 얘기도 뭐 이건 저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중음신에서 돌아가셔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바로도 태도이 아니에요. 바로도는 중음신이라는 얘기고 태도는 해탈, 생사해탈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자의 서라고 그래요. 지금말로 바로도 태도이고 그래서 사자의 서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인명종시할 때 일러줘라. 그러면 많은 중재를 짓고 갔더라도 존엄연불 덕분에 사자의 서 독송을 해준 덕분에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선처에 갈 수 있다. 자, 아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기한테 이제 물을 그렇게 온 바이러스에 사봐,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반계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 귀신한테 이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공양할 때 스님들이.

삼계육도윤회 아기 세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든 귀신 중 아기가 이제 귀신 너여자입니다. 너희 등의 귀신 무리여. 너, 나, 나자의 반대가 너여자예요. 이거 삼수변의 계집이자 쓰는 거. 너희 등의 귀신 무리들이여, 아기들이여. 아금시오공, 내가 지금 너에게 공양을 베푸노니, 베풀시 자. 아드 아금시오공. 귀신 등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베푸니, 칠리뼘시방.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밥줄때 이제 바로 공양할 때인데, 밥을 매달 그, 저, 나무 수저로 조그맣게 다 스님들이 대나무로 깎아서 다 바로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씩. 누구나 바로 공양할 때는 그걸 넣어 있어요. 거기로 밥 일곱 알, 칠립이라는 게 일곱 알이거든. 일곱 알 정도를 떠놔요. 떠놨다 나중에 아기 귀신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칠립변시방. 일곱 알에 그런 그 공양이 시방에 두루 헤지다. 그러니까 그래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여기 이제 아기 귀신 얘기지만 삼도, 지옥 아기 축생은 삼도라고 그러죠. 배고프고 기갈나고 목말라. 줄일 기자. 삼도 기갈. 배고프고 목말라. 아기가 아까 배고프고 목말라다 했잖아요. 물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불이 불로 변하고. 그래서 기가라는 사람, 너희

너희들한테 실제 열례 모두 다 너희들의 열례 업장 괴로움 번거로움 그 업장을 제거해서 보던 공양이 아니라 널리 모두 다 함께 공양을 하거라. 너의 기순물이여, 내가 지금 칠립 일곱 알에 공양을 제공하니 목마르고 배고픈 아기들이여, 모두 다 너희의 업장을 열례를 제거하고 소멸해서 널리 공양을 함께 동한 가지 동 같이 공양해라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수계가 나와. 이게 절수계인데 물을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예, 그 발울을 다 닦아가지고 이제 발울을 닦아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그 아기 귀신한테 따라주는 군대가 정해졌어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않아. 아차 세발수, 내가 지금 발울을 씻은 물을, 응? 발울을 씻은 물을 엽천 감놈이 엽천 세발수를 감노수라고 생각했어요. 감놈이 엽천 감놈이 감노다라고도 차라고도 하고 차다자도 쓰고 만미자도 쓰고 감노다. 내가 지금 발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다. 응? 하늘의 감로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 똑같다. 밥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운 목에 걸릴 수 있는 고춧가루도 없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다. 시여 아기 중, 내가 베푼다. 너희 등 시여 아기 등. 아기 중 우리에게 너희 아기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노니 계령 득포만 다 배불러라. 하여금령자 명령조사 배불러라. 배불러 포령 배부를 포자 찰 가득 찼어. 배가 불러. 응? 이 개성을 해줘야 물이 불로 변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 마시듯 아기들이 마셔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를 세번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놈이 감로수다. 너희들에게 귀신 아기들에게 베푸노니 너희 등 다, 너도 함께 모두 다 배불름을 얻었으면 좋겠다. 응?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단지 두 번을 회향했을 뿐이다. 그두 번의 회향했던 건 이차인연 공덕으로 먼 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하기를 그 얘기예요. 계속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공양 공덕을 회향하는 그 말과 동시에 몇십 대겁 동안 음식 구경도 못하고 벌거벗었던 아기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아까 가사, 예? 그, 저, 입은 거. 천상의 음식. 지금 하늘의 감로수. 빈비사라 왕은 단두번 회향계를 외웠어요. 회향계를 외웠을 뿐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담야밖에 경으로 과거생의 친척들의 아기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경이다. 구천을 헤매고 존대 못 가고 헤매는 영가들을 위해서 설하는 경이다. 우리가 죄를 지내는 것은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다. 왜 천도제 49제 백중우란분절 죄를 정성껏 올려야 되느냐? 우리는 생은 생고 죽음은 죽음이고 생은 사는 거고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생사이려, 생사해탈. 낳는 것도 벗어나고 죽는 것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쁜 세계 가지 말고 좋은 세계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백주물한 문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담장밖의 경. 죽은 이들과 승가에 올리는 채.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담장 밖이나 벽이나 집의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왜 담장 밖의 경이냐면 조금 여기서 좀잘 들어야 할 것이 영가가 좋은 곳에 못 가면요. 다른 집에 못 가요. 당신 사는 집에 다시 오지. 근데 방에 돌아가셔서 좋은데 못 갔기 때문에 방에도 마음대로 애가 살던 집이니까 막 뛰어들어와서 살들 잘 못한다 이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온 영가도 있겠지만은 담장 밖에서 서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낳아서 키워줬고 유산도 많거나 적거나 돌려줬, 유산 내려줬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좋은 데못 가고 헤매고 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기만 하냐고 나를 구원해달라. 백주물한 문제가 그래서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소연하면은 우한으로 변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담에 서 있거나 벽이나 집갈래 네갈래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천친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죽은 이들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들 바쁘는 거요. 49제 내고 100제 내고 1년 지나면 부모 다 형제 그렇게 사랑하던 분 가서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네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아.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한 공양을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부시를 해야 합니다. 제를 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공덕이 죽인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선망부 먼저 가신 분한테 잘 모시는 영가를 잘 모시는 분이 산 부모한테도 잘 모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합니다. 그곳에 이런 죽은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보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도 싸도 싸도 선제 매우 좋구나라며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면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가 있는 분들은 꿈에도 나타나 좋게 나쁘게 나타나 꿈에 나타나는 걸잘 살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존대 가셨나 구천을 헤매나 꿈을 무시하고 기분이 조금 덜 좋아 무시하고 그냥 살면은 거기는 우한으로 금방 와요. 그건 많은 사람의 꿈꾸고 나서의 우한 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많은 세월에 그건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올리고 공덕을 닦아주면은 고맙다, 싸도, 싸도, 싸도, 남방불기 인사죠. 선제라, 선제라, 잘 왔다, 잘 왔다, 착하다, 착하다, 우리 자식들이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천도제 공덕으로, 백주물한번제 공덕으로, 사식지의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지옥아귀 축생에 아니면 아귀계에 거꾸로 매달리는 구천에 헤매는 영가에서 벗어났으니 산자여 우리 가족들이여 우리 손자 자녀들이여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모두 다 바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영가가 말하 생각 이제 자손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요.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사실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얻어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구출을 헤맨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돈벌수 있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죽은 이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구천을 헤매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님, 도반들은 오직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재의 공덕을 지내면서 보시한 것, 음식이나 스님의 법문이나 영가 법문이나 좋은 곳으로 집착없이 떠나라는 그런 보시한 것으로만 천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듯 보시한 공덕이 모든 영가 사존의 발전 도반들까지 다 이익을 줘. 마치 흘러들어오는 냇물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도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님이 돌아가시고 둘데 없는 도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고 슬피 우는데 제발 장례 지내는 3일 동안은 울지 마라. 중국의 인광 큰 스님, 사후세계 영가에 대해서 평생 법문하신 도장인자 빛광자 인광 큰 스님, 죽은 이들 앞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울지 마라. 몸을 함부로 만지면은 아파서 죽은 영가가 무엇이 아프리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할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건 살아서 칼로 상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 장례 지내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런데 현실의 장례는 3일, 아니,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는 염을 하려면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 5일장. 사람이 죽은 데 3, 4일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묻어 맞으면 붕 떠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플까 얘기들 많이 하잖아.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얻어 맞을 때 아팠을까. 그런데 제가 다음 생에 3년 동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가는 벌써 부딪히는 순간 혼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깨질 때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영가가 혼이 나와서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은 자기 몸뚱아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가 시신 옆에서 장례 기간 동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 서로 형제에 다투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안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곡하고 슬피 우는 분들이 또 재공덕 올리는 데는 정성을 들이는데 다른 분보다 울지 않는 분보다 적는 수가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많아요. 슬피 울기만 하고 영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낸다. 잘 머무는 성가에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야, 이것이 이제 칠월보름 우람문절 얘기예요. 칠월보름 스님들의 동항 사항과 해제를 하는 날, 자자일에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정신이 청정하고 법력이 있고 뭔가 맑은 그런 스님들한테 해양하는 날에 올린 공양, 수행에 필요한 공양, 보시. 그걸 주면 그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그걸 이익을 얻었으니까 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에? 공양을 많이 받고 먹을 걸 받고 입을 걸 받고 머무를 곳을 받고 가사 공양을 받고 법복을 받고 그래서
잘 머무는 승가라는 건 공부를 잘한 상가, 스님들 복

법전, 보복자, 밥전자. 복전의 상가 스님들한테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스님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모두 갖춰졌어. 열심히 수행만 하면 돼. 그는 친척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도 행한 것이고

자, 지장경이 나오는 선지식이 어떤 게 선지식이냐? 이 얘기도 좀잘 들으세요. 왜 복전에 큰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 했을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보시를 하라 했을까?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의 제업에 짊어진 무겁게 짊어진 짐을 반으로 나눠서 들고 가는 게 선지식이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힘을 덜어서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업장을 무거운 업장을 100% 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추근을 하잖아요. 법문을 하고 그리고 선지식이란 초기 경전에 나오는 선지식이란 지금 방금은 지장경에 나오는 선지식이고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이 성근공동을 심으면 지금 우람문열 7월 보름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성근공덕을 심었어. 그러면 힘을 얻은 비구들은, 환희심 나는 비구들은 이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되라. 씨를 심은 건 여러분의 복전에 씨 뿌린 건씨 뿌렸어. 씨 뿌렸다고 모든 게 풍년이 기약할 수 없어. 풀도 매줘야 되고, 거름 주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비도 와야 돼. 씨 뿌린 건 너희들이 씨 뿌렸지만 좋은 종자를. 그게 싹이 트여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복전이요. 법문을 해주고 공양을 받아서 수행에 필요한 걸 모든 걸 공양받아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더 법력이 높아돼서 감로법문을 전해서 힘들어 살고 고뇌에 사는 마음병이 된 우리들에게 감로법문을 주어서 환희심이 나게 왜 이런 좋은 불법을 늦게 만났을까? 왜 법문 듣는 걸 소홀히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비싼 보약 한 제목보다 더 환희심이 난다. 법문 한 시간 들은 것이 이것이 선지식의 의무고 선지식에 의한 찌뿌린 복전의 공양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 것입니다.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과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 영가가 감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란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때, 사과를 13개 놓으면 천도가 되고, 9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5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귀신 세계는 촉식을 하기 때문에, 많고 더우면, 그건 관계없다. 부딪혀서 드시기 때문에, 냄새로 드시기 때문에, 다만 유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3개월 동안, 1년 동안 못 보고, 못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많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마음이라도 위안을 갖기 위한 장엄이야, 장엄. 영가는 덕 높은 법력 있는 스님의 요롱잡은 법수의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천도 되고 안 되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인사 자스님 두분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법력 있는 스님이 영가 법문을 해주는 거야. 뜻을 알고 해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요령된 법주 스님이 잡념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염불하면 또못 알아들어. 그러기 때문에 천도는 법력 있는 스님이 온갖 온 법력을 다 쏟아서 보이지도 않는 영가혼을 천도해야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음식 차려놓고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면서 요령 흔들고 목탁 치면은 그 영가는 뜻을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 천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면은 영가가 감사하며 깨끗한 음식을 마실 거 보시하고 영가 법문을 해주면 그래서 싸도 싸도 싸도 감사하다 고맙다 착하고 착하다. 기뻐하고 공양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신척 영가에게 공양을 둔 이익이 이렇게 크다.

돌아가신 물모 형제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싸도 싸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00년이 가도 부모는 부모라 생각나고, 천지가 친지가 공양을 올리며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의 행복하기를.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다 한 것처럼, 남방불교에서 전해오는 굿닦아 니까야 수부에 굿닦아 빠다 소련경이 있다. 담장밖의 경이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듯이 남방불교에 전해, 그 오부니까야, 굿닦아 니까야, 오부니까야, 사부니까야 보통 얘기하는데, 오부니까야 굿닦아니까야 소부에 굿닦아빠따 소론경에 담장밖에 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경, 산 자와 죽은 이들의 모든 게 행복하게 기원하는 경, 담장밖에 경. 우리가 정성 다해 공양을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보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여기서 또한 말씀 사소로운 얘기 한다면, 재공덕을 올리는데 보시하는 것이 과일값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정성대에 올린 공양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구들은 힘을 얻었으니 공양을 받고, 여러분은 죽은 이들은 좋은 과보를 받고, 또 축원을 해주고, 스님들이 무거운 짐을 반으로 덜어주고 아니면 다 덜어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주고 법문해주고 간노법문을.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라는 말씀. 뒤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요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보시보다 법보시가 최고라겠으니, 이런 법문 듣는 공덕도 귀지한 불교TV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ARS 060-800의 7000번을 더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시라고 누르신다면 그보다 큰 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여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으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에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3: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3: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오늘은 네. 저희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철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네.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그랬더니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0: 비싸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4,000원보다 좀 더 비싸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뀌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2: 오늘 네.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3: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네. 너무 좋았고 네.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2: 네네. 네. 그래서
3: 너무, 네, 너무 소중하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 해보았으니까요. 네.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3: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2: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암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셰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0: 아, 네.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어람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어람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어람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절입니다.
0: 아,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1: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0: 네네.
1: 좁은 곳이라서
0: 네.
1: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0: 네.

0: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1: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없나요?
0: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1: 아.
0: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1: 가시죠.
0: 네.
1: 네.
0: 조심해서 오세요.
1: 네.
0: 네.

0: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 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네네. 벌써 네네. 갈아 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네.
0: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 안 되시죠?
1: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네. 떴습니다. 네, 잘 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네.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딸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이야,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앗잎 장떡을 한번 네.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1: 아,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 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 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차례만 먹을 수 있는 고추 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채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채게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1: 네.
0: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1: 네.
0: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느타리, 그다음에 고사리하고
1: 고사리.
0: 그다음에 얘는 토란대라고 하는데
1: 아.
0: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1: 슬라이스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1: 네.
0: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1: 네.
0: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0: 네.
1: 따로
0: 표고는
1: 볶고.
0: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스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주시길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이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만들어놨거든요.
1: 아, 채소물.
0: 네, 그 채소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0: 8분에서,
1: 끓이시네요.
0: 8분에서 10분 정도
1: 네.
0: 이렇게 끓여서 채소물을 내놓아요.
1: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보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1: 네.
0: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이거 다 넣을까요?
0: 재료를.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1: 단어를
0: 서로
1: 한꺼번에.
0: 어우러질 수 있도록
1: 네.
0: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좀 덮일 만큼 자작자작
1: 자작자작.
0: 예, 할 만큼 이렇게 볶겠습니다.
1: 아, 선생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록 내비두시고
1: 네.
0: 이제 이렇게
1: 이거는
0: 적당한 들깨가루를 이렇게
1: 들깨가루를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0: 이렇게
1: 물에다가
0: 네 그냥
1: 채수가
0: 물에다
1: 아니라 그냥
0: 이제
1: 물에다가
0: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3, 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1: 네.
0: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가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0: 아,
1: 간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0: 네, 그럼
1: 드셔보시죠.
0: 저도
1: 네.
0: 먹어봐야죠. 어떻게 다른가
1: 잘라야겠지.
0: 한번
1: 네.
0: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1: 네네.
0: 네,
1: 아,
0: 좋습니다.
1: 되게 이상적인 간이에요. 결론은 제가 채소로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0: 아,
1: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0: 잘하셨어요. 네.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1: 네. 쭉
0: 네,
1: 넣고.
0: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이제 들깨가루 넣고,
1: 네. 이거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톱. 네.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네,
1: 좋은 경우.
0: 고추를 넣어서
1: 색깔을 좀 예쁘게.
0: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1: 네.
0: 맛보실까요?
1: 진짜
0: 맛있죠? 간이
1: 너무,
0: 딱 좋죠?
1: 네, 너무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0: 네,
1: 약간
0: 약간
1: 매콤한 맛이.
0: 매콤한 맛이 나는
1: 네.
0: 게. 네. 자, 그럼 한번 밥에 완성품 한번
1: 네,
0: 담아보도록
1: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새빨 같지 않고
0: 네.
1: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0: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0: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그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각형에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2: 네,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2: 네,
1: 좀
2: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2: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2: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2: 한 네. 2,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물 내는 네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2: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춧물을 만듭니다.
1: 야.
2: 네. 그래서 요 고춧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2: 네. 그 흑타 빛깔 정도
1: 그러네요.
2: 만들면 흑타 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이제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2: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무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돼요?
2: 네. 한번 요것도 넣어 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2: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 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1: 네.
2: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물을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네.
2: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2: 네.
1: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2: 네.
1: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2: 네.
1: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2: 네.
1: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2: 그쵸?
1: 것 같아요.
2: 그쵸.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2: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2: 네.
1: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2: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2: 네.
1: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2: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네.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네.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물을 건너본 사람은 다르다며 경험을 잘 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업적을 극찬하며 인광 스님에게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 체험을 마련합니다.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통도사를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연임 확정 이후 첫 번째 인사자리였는데요. 종정예하는 경험을 잘 살려서 종단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183표, 과반을 훌쩍 넘긴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통도사 정변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맞이한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연임을 축하하며 조계종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 물도 건너본 사람하고 건너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때까지도 잘했지만 그 모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 불교 종단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1: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종정예하가 종단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안정되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그 종단의 중심의 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1: 또한 진우 스님은 앞선 총무원장 소임을 보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임기 동안 모자람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4년 소임을 보면서 그 날마다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족함을 좀 잘 채우도록 그 짧은 경험이지만 모자람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

0: 선거 기간 동안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국 불교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우 스님의 향후 4년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겸 스님의 불사와 가람수호 성과를 극찬하며 신임 주지 인광 스님에게 그 뜻을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취임과 함께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쾌척하며 대사회적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37대 총무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교구본사와의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어제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여 년 월정사를 이끌어온 전 주지이자 인광 스님의 은사인 정념 스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념 스님께서 20여 년 동안 가람 수호와 교구 발전을 훌륭히 견인해 오셨다며 튼튼하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제4교구가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했습니다.
3: 정 스님의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불사나 또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이렇게 전승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멈춤 없이 더욱 발전되게 새로운 미래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가람수호하고 대중 화합해서 제4교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광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안으로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모범적인 교구를 만들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아낌없는 격려와 경책을 당부하는 인광 스님의 겸손한 모습에 진우 스님도 각별하고 따뜻한 박수를 한동안 지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4: 원장 큰 스님의 그 지혜로운 종단 운영에 아주 잘 저희들이 배우고 제4교구에 승가합을 바탕으로 시행 환경 더 조성하고 교구 안정을 이루면서 모범적인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자비와 지혜로 저희 이끌어 주시고 많이 경책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신임 주지 인광 스님의 첫 행보는 사찰바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자비 나눔 기금 5천만 원과 네팔 홍수 피해 지원 기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국 어느 교구본사 못지 않은 수행 환경과 대중문화 시설로 교구를 일신한 정념 스님의 바통을 이어 사부대중의 지지와 안정 속에 세대 교체를 이뤄낸 인광 스님. 하심과 자비라는 묵직하고 탄탄한 도치를 올린 인광 스님의 첫걸음이 4교구 월정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전 세계적인 애도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긴급 구호단 발대식을 열고 구호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발대 3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피해 상황과 지원 경로를 점검한 데 이어 총무원 사회국장 선일 스님을 단장으로 한 본대가 이날 카트만두로 출국했습니다. 미화 1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구호 활동엔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힘을 모았습니다.
6: 상류층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있는 가구들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식량이라든가 필요한 그 비상키트를 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5: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둔체와 베트라와티 마을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가구당 20일치 식료품 키트에 더

0: 해 홍수 잔해를 철거할 공구와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해 마을 단위 공동 복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차 산사태와 추가 홍수의 위험을 우려하며 구호단원들의 안전 확보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1: 지금 아마 세계에서 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구호 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하고 다 하긴 할 텐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0: 운정의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서울 구로 연화정토사도 500만 원의 네팔 구호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했습니다. 현지 구호활동을 펼친 뒤 오는 13일 귀국하는 조계종 구호단은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2: 저희 종단이 여러모로 모금활동도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네팔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기후 위기가 부른 재난 앞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들. 부처님 탄생지로 향하는 한국불교의 따뜻한 자비 손길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은퇴 출가 3위, 3인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은퇴 출가 3위 34명, 3인이 14명, 총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도 은퇴 출가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자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재사를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교육은 문경 대승사 주지 효원 스님의 간화선 실참 강의를 시작으로 전해인사 승가대하 교수사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강의 등을 통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불법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특징을 담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한글을 이루는 낱글자, 자모를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우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흥과 한글을 합쳐 이름 붙인 캐릭터 흥글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뮤직비디오 너랑 나랑 다같이를 공개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더군 대종사는 노래로 세계일화 정신을 실현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5: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요. 투트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에서는 성인들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말하자면 공교육입니다. 공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4: 올해 백도를 맞은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제1, 제2 외국어로 채택한 해외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노랫말을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부터 한국어만의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담았습니다.
6: 세종대왕님의 바람처럼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어인 것 같아요. 한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4: 우리 누리, 우리 세상 같은 순 우리말부터 여름을 나타내는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 더위까지. 계절 하나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의 특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는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7: 어서 와 자유롭게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해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들으면 익히 그 멜로디를
8: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게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으로 이걸 친구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4: 노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등 한글 자음도 담아 반복해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뿐 아니라 춤으로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K-POP 안무가 아이키가 참여한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언어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접하고 함께 부르며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 이제 AI는 마음을 돌보고 명상을 돕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체험을 마련하는데요. 불교의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AI 로봇의 안내에 따라 깊은 숨을 내쉬자 이마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 변화를 읽어내며 모니터에 화려한 만다라 꽃이 피어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는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 시연 현장. 사람과 눈을 맞추며 명상을 유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지봇과 친근한 음성으로 대화를 건네는 소셜 로봇 리쿠. 표정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는 돌봄 로봇 레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 마음 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돼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첨단 기술로 다스리는 자기 돌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9월 19일과 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29일과 3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 IF존에서 개최되며 서울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 심장에 은사한 스님이 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저보다 약간 키가 작은 로봇이 영상을 안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마음 돌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9: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맞춤형 힐링 여정을 제공합니다. 먼저 마음 웨이브 탐지 존에서는 뇌파, 맥파 측정기 등을 통해 수면, 스트레스, 집중력 지표를 데이터로 측정합니다. 실시간 뇌파 변화에 따라 디지털 아트꽃을 피워내는 뇌파 만다라와 향기에 따른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뉴로 아로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뇌감정 맞춤 길잡이 존에서는 에지봇 리쿠와 함께하는 명상과 표정 기반 맞춤형 명상을 안내하는 레미, 프라이빗 음성 통화로 공감을 나누는 AI 상담 서비스 위로미가 운영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 존에서는 싱잉볼 소리의 파동이 실시간 디지털 아트로 변환되는 위사운드 공간과 VR, XR 명상을 통해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11: VR과 XR을 활용한 몰입형 마음 돌봄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운드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9: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복잡한 도심 속 종학연구소가 가져온 마음 돌봄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쉼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강화 전등사가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108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6일 무설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양간과 울력, 템플스테이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108명의 봉사단원과 함께 자비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지 지불 스님은 주리반뜩 존자의 일화를 소개하며 마당을 쓸며 마음에 때를 닦듯 봉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며 기도와 법문으로 배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실천 서약을 통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전등사와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경내 환경정비로 첫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전등사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히고 연말에는 우수 봉사자와 팀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통도사 반야암 지한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 6일 참선도량 부산 부전선원에서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의 통도하다를 주제로 지한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감로수 법문을 청했습니다. 안국스님은 창건 15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회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선도량 부전선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불교중흥실천협의회와 전국선원 수자후원회, 해인사 백련함 3천배 기도회, 동의의료원 환우법회 등 소속 회원단체에 특별 공로상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

선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열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내일은 또 무얼 하고 살까? 이번 주말엔 누구와 함께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정답을 쉽사리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쉽사리 그 정답을 찾지 못해왔는데요. 우리 시대 각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추구해온 우리 시대의 지성인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시너지. 오늘 첫 시간은 입자물리학자 김성구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화여대 명예물리학 교수이시고요. 불교계와 현대 물리학계를 이으시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AI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네 글자가 휩쓸고 있을 정도로 네. 과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바로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하신 입자물리학. 네. 딱 봐도 가장 작은 세상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인지요, 입자물리학이?
1: 네, 소립자라고 하는데요. 입자물리라는 말과 소립자물리학 같은 말인데 네. 글자 그대로 소립자 그런다면은 이 세상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기술하는 것이 입자 물리학입니다.
0: 예. 네. 사실 물리학도 저희가 흔히 듣기로 천체 물리학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소립자 물리학 등등 분야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장 작은 세계인 소립자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건 뭐 학교 다닐 때 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소위 가장 궁극적인 근원이 뭔가 예.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도 있고 가장 작은 소립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0: 정말 쪼개다가 쪼갤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 네. 상태. 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원자 안에도 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네. 있었다 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감지하고 내가 실제라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첫 질문부터 바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지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실제인가요?
1: 그건 실제가 아니고 예. 우리 감각기관이 지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내용은 저 애덜슨 체스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넣는 칸 A와 B의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A가 어둡고 B가 밝아 보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둘은 같은 색깔입니다. 어허. 그런데 체스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교대기로 되거든요. 실제 체스판에 보면 하얀 판과 검은 색깔이 교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림자가 비치면은 그림자에서는 그림자 밑에 있는 물건은 본래 색깔보다 어두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뇌가

0: 그걸 딱 보자마자 아, A와 B는 서로 교대로 되는 체스판이 있는 거니까 밝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더군다나 그 저기 원기둥이 보이거든요. 그 원기둥 속에 있으니까 실제 밝기보다는 어두워 보이니까 본래대로 밝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우리 두뇌 신경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색깔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작은 똑같은 색깔인데 지금 진행되면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입니다.
1: 야, 이한 가지 사례지만, 이 우리가 보는 실제라고 느끼는 세상은 우리 감각기관이 인지한 것 플러스 뇌가 편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뭐 약간 오싹한데요. 정말 내가
0: 근데
1: 바라본 세상이 그 자체로서의 실제 세계와 다를 수 있구나.
0: 그다음에 움직이는 끈도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끈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직 옛날에 영장류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분화기 되기 전에 공동조상일 당시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뱀이었습니다.
1: 예,
0: 뱀을
1: 스네이크 뱀.
0: 만나면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얼룩 끈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도망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림만 보면은 아, 그것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편견이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편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실 때 남을 평가하라 그러는 것과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1: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예, 우리 글쎄요, 비근한지 모르겠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플 때는 세상이 좋게 안 보이죠.
0: 네, 그렇게 되죠.
1: 맛있는 거 먹고 조금 한가해지면 조금 좋게 보이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배고플 때는 계약이라는 거 중요한 거 하지 말라고.
0: 네, 그렇죠.
1: 예, 인식이 많이 좀 떨어질 때 있으니까. 색깔도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라고 확실히 단정을 확정하기 쉽지만 실제의 세계랑은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0: 아, 자연에는 색이라는 건 없고요.
1: 아, 자연에 색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까?
0: 전자파만 있거든요. 전자파란 말은 그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 전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나보 일곱 가지
0: 보게 되어
1: 색깔만
0: 있습니다.
1: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다.
0: 그 적외선과 자외선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장을 우리가 보는 소위 색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두뇌가 만든 겁니다. 우리의 감각기가 달라지면 똑같은 파장의 빛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곤충 같은 것들은 또 자외선을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는 색깔이라든가 뭐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시신경과 청신경이 그런 소리를 듣게 그런 색깔을 보게 좀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색깔이라는 건 있는 건 아닙니다.
1: 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듣는 그 파장을 잡아서 듣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야간 투시경에 교수님 말씀하신 뭐 적외선인가요, 그걸
0: 적외선을 보죠.
1: 감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예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실제 리얼리티 그대로의 세계라 다를 수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진짜 어나더 실제 세계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내가 보는 게 전부야, 내가 보는 게 맞아, 이러기 쉽지 않을까요?
0: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에 좋은 말이 있는데요. 독일어에 벨트와 움벨트란 말이 있습니다.
1: 벨트와 움벨트.
0: 벨트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세계였다는 거고, 움벨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입니다.

0: 인식한 세상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감각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수많은 동물들이 다 저마다의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계 중에서 누가 본 것이 진짜 세계냐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본 것이 다 진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프란스 드 발이라는 사람이 동물과의 대화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종마다 자기 운벨트가 있고 어느 운벨트가 더 정확하냐 하는 것은 없다. 다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아, 그 저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초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슈퍼인간들. 네.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몇백 미터밖에 못 보는데 그 외계인 같은 슈퍼인간들은 몇천 미터 몇 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와 그 종들의 세계가 다른 거죠.
0: 그렇죠. 다르게 보고 있고요. 네.
1: 그러나 그 슈퍼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각자 다르게 인식한다고 해서 진짜 있는 그들의 실제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교수님.
0: 아, 그건 좀
1: 어렵네요, 이거.
0: 어려운데요. 예, 예. 그건 이제 소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는데
1: 김성우 교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0: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으로서 이제 임마뉴엘 칸트를 꼽을 수가 있고
1: 임마뉴엘 칸트.
0: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명상을 통해서 사물로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무이라 부르고 칸트는 물 자체라 부릅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칸트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물 자체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오직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일 거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탐진치의 그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지에서 보기 때문에 진짜 세계를 못 보는데 탐진치가 사라지고 우리가 많이 맑으면 있는 그대로 세계를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할 때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저로서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불교 신자로서 그 말씀이 맞고 내 마음이 맑으면 뭔가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있는 그대로의 칸트의 물 자체와 부처님의
0: 무이라고 그러죠.
1: 그러니까 저희가 삼독이라 그러죠.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에 가려지면 진리를 못 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저에게 가르침 주신 게 사막이라 그래서 개정해를 그래도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 칸트와 또 수천 년 전에 우리 부처님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0: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부처님은 우리의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는 거고 서양 철학은 이성적 사유로만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고 감각기관을 못 본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는 감각기관 여섯 개를 보겠어요.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오간과 거기다 더하기 마음까지 합쳐서 마음까지 합쳐서 육근이라 해서 마음도 감각기관 하나를 보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오간만 눈, 귀, 코, 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간만 감각기관을 보니까 우리 사실 인간은 다섯 개의 감각기관 말고는 없거든요. 그 감각기관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건 사실은 칸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1: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이어진 생각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교수님 그러잖아요. 그 오감각 말고도 직감으로 뭐 육감적으로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0: 그런 말을 하죠.
1: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파악한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0: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간이 오간이 돼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 갖고 있는데 사실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으로 본 것이 제대로 본 거냐는 건 말하자면 식물은 감각기관이 없지만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보면은 열다섯 가지를 감각한다고 그러거든요. 인간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건 거죠.
1: 식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젊은 분들도 꽤 관심 있고 보실 것 같아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예전에는

0: 그 물리학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지하고 관찰한다 그랬는데, 이 물리학자분들이 말하기를 관찰하는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
1: 네.
0: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 대상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들지도 않, 뭐 만질 때는 변할 수 있다지만.
1: 그거는
0: 예.
1: 그 양자역학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저희
1: 왜냐하면
0: 교수님 모셨는데 그
1: 제가
0: 말씀하시면 안
1: 말씀을 드리면은
0: 돼요. 예.
1: 우리가 오간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소위 우리가 일상 경험상에서 보는 것은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0: 예.
1: 쉽게 말해서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진실된 세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0: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1: 세는데 실제 이 자연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세상을 본 것을 우리는 또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나눠가지고 옳고 그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세상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말은 이것이 옳으면 이것 아닌 것은 그런 거가
0: 그래야 돼.
1: 되죠.
0: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그럼 이분법적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 자연이 그대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이분법적인 사유죠.
0: 온이거나 오프이거나로
1: 네, 둘
0: 인식하죠.
1: 중에 하나죠.
0: 예.
1: 그런데 실제 이건 뭐 비유적인 거 합니다만은
0: 예.
1: 미시세계 입자들은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0: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뭐
1: 바로 그러니까
0: 중첩이라고도 표현하고.
1: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처음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핀으로 하는데 스핀이라는 것은 팽이가 도는 걸
0: 스핀 돈다.
1: 비유한다면 스핀 업, 스핀 다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기 수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스핀이라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팽이가
0: 예.
1: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우리가 스핀 업이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이제 스핀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0: 그게
1: 시계 방향을
0: 기존의
1: 돌면서
0: 생각이었는데, 예.
1: 반대방을 돌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게
0: 예.
1: 논리죠.
0: 예.
1: 우리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둘 다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이용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0: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 그걸 동시에 다 가진 거죠.
0: 온일 수도 있고 오프일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함께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0: 너무 작은 세계라 그게 가능한 건가요?
1: 아니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0: 예.
1: 원래 그런 건데,
0: 원래
1: 원래 그런 건데, 이게 평균이
0: 부처님 같은
1: 되면서
0: 말씀하시네.
1: 평균을 치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평균치로 된 어떤 세상을 보는 거죠.
0: 네.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1: 네.
0: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이기도 하고도 파동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1: 네.
0: 지금 양자 말씀하시면서 온과 오프를 동시에 할수 있고 중첩될 수 있다.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나만이 옳다라든가 내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든가. 지금 이 중첩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 그게 가능하고 교수님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로 보면은 예를 들어 빛을 말씀드렸는데 빛뿐만 아니라
0: 예.
1: 사실 모든 소립자 원자 이하의 모든 소립자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우리가 묻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를 보고 싶은 방식으로 실험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입자로서 나타나고
0: 그 입자인 거죠, 또.
1: 입자인 거죠. 그때는 입자인 거죠.
0: 예.
1: 그런데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파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입자하고 파동은 그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0: 그러면 그 논리가 잘못된 거죠, 교수님? 결국엔 논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먼저지.
1: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0: 예.
1: 없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거는 논리니까
0: 예.
1: 그 논리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분명히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논리가 틀렸다 할수 있는데
0: 예.
1: 절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입자로 나타날 때는 그냥 입자예요.
0: 아.
1: 동시에 입자이기도 파동이다 하면은 우리가 논리가 문제가 있다 할 텐데
0: 예.
1: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입자로 나타날 때 입자, 파동일 때 파동 이런 거 이렇게 되는
0: 그럼
1: 겁니다.
0: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교수님?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0: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못했고요. 그냥
1: 예.
0: 핏은 핏인데
1: 예.
0: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묻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게 우리는 사물의 진실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컵인데
1: 예.
0: 이 컵을 3차원적으로 볼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컵에서 위에서 보면 둥그렇고 옆에서 보면 네모인데 근데 그걸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평면적으로 볼수 있다면 이렇게만 보고 아 요건 네모구나 이렇게만 보고는 동그랗구나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중첩과
1: 예.
0: 입자 파동 이중성 같은 것은 적어도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강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켰으니까. 양자역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화인만을 비롯해서 보아라든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0: 예.
1: 교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업되셨습니다. 지금 막 강의를 열강을 펼치시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리학 수십 년 공부하시면서 교수님이 바라본 그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바라본 그냥 일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차이점 내지 공통점.
0: 적어도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가다 보면은 적어도 이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옳고 그르고 우리의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는
1: 예.
0: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놓으면은 이제 그 소위 평균치 세계로서 거시 세계가 되는데요.
1: 예.
0: 말씀드리려면 그걸 제가 그 입자 파동이 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입자란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체를 가진 어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가 출렁거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자가
1: 예.
0: 예를 들어 전자가 파동이라 그럴 때는 그 전자가 해파리처럼 이렇게 물결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는 관찰하게 되면 항상 입자로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파동으로 행동할 때는 그 관찰자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1: 예.
0: 따라서, 근데 확률이란 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실체가 없는 데서부터, 그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라 불릴 텐데, 신기하게도
1: 예.
0: 헛개비들을 모아놓으면은,
1: 예.
0: 그건 평균치라 그러는데, 평균치를 모아놓으면 그것은 그 평균치가 거시세계 뉴턴 역학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전 물리학과 만난 지점이 있군요. 과학자분들, 특히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시는 우리 입자 물리학자분들 존경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리학을 연구하시다가 이 불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가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그거는 우연인데요.
1: 예.
0: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라면은 1학년 때 이미 이제 일반 물리를 통해서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배운 상태인데 누군가가 색 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을 우연히 해요. 근데 그
1: 예.
0: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인데 어쨌든 색이란 건 뭐가 물질이 있는 거고 공이란 거 없다는 건데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알고 배웠던 양자역학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았습니다.
1: 아, 예.
0: 그래갖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야신경이라 해서 그때 제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흥미를 느끼면서
1: 반야신경에 반하셨군요.
0: 반하고 이제 흥미를 느끼면서 불교를 해왔던 거죠.
1: 지금 모처에서 이제 사찰도 또 운영하시면서 유튜브로 물리학도 강의하시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역학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은?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고 또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0: 물리학이란 것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논리적인 것만 따져보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찰 도구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뭔가를 진실을 봤다. 근데 그본 것을 2600년 전 인도인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하면은 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해서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해서 해석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불교 물리학자라고 제가
0: 그래서 제가 불교 아카데미라는
1: 불교
0: 이름하에, 네, 그 이름하에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그
0: 그렇게
1: 제가 이제
0: 말씀을
1: 일천하게 알기로는
0: 하신다면은 공을 헛되다고 본다면은 제 생각에 공을 잘못 이해하셨다고 보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1: 아, 말로 표현할
0: 그래서
1: 수 없던 거.
0: 그거를 왜 우리가 특별하게 공이라고 부르냐면은 역설적으로 모든 걸다 갖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강부터 보라까지 합쳐놓으면 백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공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말해도 적합하지 않는데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사물의 근원을 묻습니다. A가 있으면 A 원인이 뭐냐 B다. B 원인이 뭐냐 C다. 이렇게 물어나가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으면은 질문이 끝나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제일 원인을 생각합니다. 제일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1: 생각이 없죠.
0: 쉬운 게 바로 유신론에서 말하는 신이죠.
1: 네, 신을 상정해야죠.
0: 근데
1: 틀리니까.
0: 철학과 과학에서는 지금 신을 연구 대상할 수 없으니까 아, 물질이다. 또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다. 정신 물질 이원론에 대해서 실체론을 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정신 물질 이원론을 보건 유물론으로 보건 그건 잘못이고 모두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힌 거라서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라면 그걸 실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실체죠. 근데 연기법에 의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이놈은 반드시 다른 걸 의존하고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죠. 그걸 공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공을 이해하기에 좋은 게 바로 나를 가리켜 무한대, 내가 누군지를 남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뭐 부모냐, 누구의 친구냐, 이거 말고 남을 거들지 않고 내가 누군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물 보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그랬는데
1: 제법무아.
0: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은 아까 저기 그 허무하다 그랬는데 그게 허무가 아니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묘한 거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니까 통째로 전체를 하나를 분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공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모두를 갖춘 거를 또 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1: 저희
0: 겁니다.
1: 시청자분들이 차근히 보시다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다가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제일 원인 신을 상정하지 않고도 우리 불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0: 바로 그게 바로 공입니다.
1: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옳고,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좀 틀린 것 같아. 옳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나만 옳다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또 오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물리학자분들은 그래도 교수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넓으신가요? 조립자 물리학자분들?
1: 그렇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과학자들도 속이 옹졸한 사람들도 많고요.
0: 속이 옹졸한.
1: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0: 예.
1: 마티 리카르라고 해서 불란서에 그 분자 생물을 하다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스님이 된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철학자고 어머니도 화가니까 아버지 어머니 덕에 많은 뛰어난 학자들과 그 예술가들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분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스스로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위선적일 수 있어서 진실된 삶을 사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찾았다 보니까 그 티베트 승려들에서 그런 걸 봤다. 그래서 제가 출가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약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속이 넓어지거나 뭐 훌륭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0: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우주와 또 세상을 고민하고
1: 네.
0: 또 소립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연구와 일을 나눴던 생각에서 조금 발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 네.
0: 특히 요즘에는 또 워낙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1: 네.
0: 고수님 이렇게 불교 과학자로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과학자와 불자는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분들한테. 하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영역이고, 하나는 과학으로 검증하는 영역이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해
1: 그러니까
0: 오시고.
1: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를 보시고
0: 네.
1: 수행자로서의 그 불교인을 본다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0: 네.
1: 그거 말고 진정하게 진리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찰스 다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보아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에 가깝게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탐구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냐면은 아인슈타인하고 보아는 양자각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평생 동안 논쟁을 벌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 양자각 문제를 논하다가 보면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여기서 가다가 중간 내려야 되는데
0: 네.
1: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지나쳤는 거 알고 돌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내린 게 아니라 여덟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탐구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학자이긴 하지만은 아마 불교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리를 찾는 것은 이성적 사유가 아니고 종교적 감정이다. 그리고 종교적 감정을 이 사람은 우주 종교적 감정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찾는 자세라는 면에서 아마 진정한 수도자하고 그런 좀 뛰어난 물리학자들은 일맥상통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교수님, 그 강단에서 한참 후학들 가르치실 때
1: 네.
0: 그때도 불교에 심취해 계셨던 거죠?
1: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0: 그러니까요.
1: 심취했었으니까요. 네.
0: 박사 따고 뭐 하실 때
1: 네.
0: 후학들에게 혹시 이런 약간의 실만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서 강의하셨나요?
1: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0: 그러지 않았어요?
1: 왜냐하면 저기 강단에서 강의할 때는
0: 네.
1: 철저하게
0: 아니, 철저하게 같이
1: 네,
0: 말씀하셨죠.
1: 교과서적인
0: 써야죠.
1: 얘기를 해야지
0: 네.
1: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0: 강의 평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1: 그 당시엔 강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제 강의를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만약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약간의
1: 네.
0: 말씀하신 뭐 색즉시공이라는 그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심취하게 되셨잖아요.
1: 네.
0: 아마 지금 이 방송 보는 우리 제자분들들 크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 우리 김성호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라고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첫 번째 드린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실제일까?
1: 우리 감각기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이 구성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것은 아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아까 부처님의 그 무위 또공 말씀하실 때 정말로 득도하고 마음의 수양을 잘 닦으면

0: 보면
1: 네.
0: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더잘 우리가
1: 전 그걸 그 말씀 믿는 게요.
0: 네.
1: 부처님을 중도라 그랬거든요. 중도란 말은 존재, 비존재의 다 양극으로 보고 그 변이라고 그러고 그걸 변을 뛰어넘어 중도라 그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잖아요.

0: 우리가 파동으로 볼 때 그 파동은 확률파거든요. 확률파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가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입자의 면에서 보면 실제로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하는 입자라고 해도 안 되고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확률파라고만 해도 안 되고 묻는 방식에 따라 둘 다 행동하잖아요. 따라서 예. 이거는 정말 유무중도라는 표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이야말로 진실을 본 거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보는데 전체를 보면은 중도란 말을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무중도란 말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중도란 말은 뭐 워낙 네.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아 없음과 있음.
0: 네. 그 둘 다 저 잘못이라 했어 부처님은. 그거 니까에도 나오고 잡아암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0: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무중도라고 치면은 그런 저기 경쟁이 뜰 겁니다.
1: 예.
0: 근데 우리 양자 현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도 양자 컴퓨터가 몇 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네.
1: 세계 한 6대 강국은 된다 그러는데.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저는 이제 그 은퇴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고 단지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 그 중첩 상태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네. 교수님 말씀 들을수록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0: 네.
1: 더 정말 욕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다 인식할 수는 없겠죠.
0: 마음이 맑으면 인식한다는 게 그게 불교의 수행의 목표인 거죠.
1: 네. 아 그렇군요.
0: 네.
1: 우리가 현대 생활이 너무나 바쁜 네. 나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라서 네.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주와 또 세상을 생각하기가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0: 네, 네.
1: 그래도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 네.
1: 우리 뭐 젊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분들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생각법,
0: 네.
1: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0: 네. 바르게 사는 거죠.
1: 바르게 팔 정도에 나온 바르게 네, 사는
0: 아니, 바르게 일단 농학이라 그래서 생물학이 아니라 농학이라는데 리비복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산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그 식물이 활동하는 것은 제일 부족한 거에 기본으로 해요. 아무리 다른 건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마티 리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뛰어난 학자나 예술가를 하더라도 그 심성이
1: 예.
0: 욕심이 있거나 어떤 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게 되면은 그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불곡진대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바르게 살아야 되는 데서 계정해 중에서 계가 기본입니다. 그게 그냥 바탕이 되고
1: 예.
0: 그 계 위에서 마음을 맑게 가진다면 저절로 이제 해라는 게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이 뭐고 뭘 하건 간에 일단 바르게 사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말씀만으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성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음에서 넣게 되는 신도수가 많으니까 예수 그다음에 마음에 그다음에 부처님 공자 네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인의 예지거든요. 결국은 오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발라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지 않고서는 올바른 기독교도 될 수도 없고 올바른 그 불교도 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그 유학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1: 예.
0: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기본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뭐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 예. 아유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방송인으로서도 더 바르게 네. 방송 관심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0: 오늘 저희 우리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일까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교수님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때로는 심오한 질문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뭐 세상이 실제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는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은 뒤로 하는 것이 오늘 첫 강의에서 교수님께 얻은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 이것을 풀어서 한 거고, 나는 법성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소주제로 보면 나는 주인이다. 예. 또 나는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다. 세 번째, 우주 법계의 주인은 나이다. 즉 우주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참나개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성불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나는 주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해서 나는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참나개성.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인 나, 이겁니다. 나의 것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거 있죠. 네. 내 집, 내 재산,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대상들, 견문각지의 모든 대상들이 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의 것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네. 나의 것이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집이 나일까요? 주인이 나일까요?
1: 주인이 나.
0: 예. 우리 가족이 나일까요? 가족 나의 가족일까요?
1: 나의 가족.
0: 가족이 나는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죠. 자, 여러분이 돈. 막 돈이라면 졸다가도 눈이 반짝 띕니다. 예. 자, 누구 돈?
2: 내 돈.
0: 나의 돈. 그러면 돈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1: 주인이 나.
0: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알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의 돈을 일부 빼앗거나 훔쳐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나로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을 때도 주인은 나고 내 돈의 반을 누군가 가져가도 주인은 나고 돈이 다 없어도 주인은 나죠.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항상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을 때는 즐거운 나, 돈 많은 나가 되고 돈이 적으면 돈이 적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어요. 나의 돈이 많고 적음이고 이익과 손해일 뿐입니다. 집이 나의 집인데 집을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면 내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작은 집에 살면 내가 마치 작은 것으로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의 주인 누구? 작은 집의 주인 누구? 다 나입니다. 내가 보고

0: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는 모든 대상들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 대상들은 나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몸. 주인은 누구다? 나다. 태어났을 때 누구 몸? 10살 때 누구 몸? 20살 때 누구 몸? 30살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할 때? 그럼 죽었을 때 누구 몸일까요? 그것도 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태어나고 나의 몸이 태어난 이후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하면 내가 이제 건강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플 때 누구 몸? 건강할 때 누구 몸? 자,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데 몸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건강은 몸이에요? 주인인 나예요? 몸이죠.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다시 아픈 건지 주인은 항상 똑같다.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는데 1년, 1살, 2살, 3살, 10살, 20살, 30살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그러면은 나이는 몸이 먹는 겁니까? 주인이 먹는 겁니까?
1: 몸이
0: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80이 넘어서 늙었다 하면 몸이 늙은 겁니까? 내가 늙은 겁니까? 나는 한 살 때나 28 청춘일 때나 20대나 30대나 80대나 90대나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의 주인이 나다. 그 나를 보통 우리가 참나 이렇게 합니다. 왜 참나라느냐? 나의 몸과 나를 합쳐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것 착각하죠. 내 직이나 내 재산, 내 명예, 내 것들 이 모든 것들 나로 착각을 합니다. 합쳐서 나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없을 때도 나고 있어도 나고 다시 사라져도 나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여러분 이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 합니다. 기쁜 마음이 오면 내가 기쁘다. 슬픈 마음이 오면 나 요즘 너무 슬프고 우울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좋아지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 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 바뀌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고 슬픈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나요? 마음이. 마음만 바뀌었죠. 나는 동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만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오면 슬픈 나가 내가 노력을 해서 즐거운 나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주인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0: 없이 지금의 불만족이나 불편함에서 편안함과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되면 기쁜 마음이 오면 그래 기쁜 마음이 와서 즐겁네 라고 하는 거죠. 기쁜 나가 아니고 기쁜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왔구나 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잠시 온 겁니다. 나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 슬픈 게 나라면 나는 계속 슬퍼야 되고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기쁜 게 나라면 나는 평생 기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끊임없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계속 변하는데 주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참나다. 참나라는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에게 비춰진 즉 참나에 비춰진 내 것을 동일시하지 않고 내 몸을 동일시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는 이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볼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에 소주제는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1: 내 마음. 네.
0: 실제로요?
1: 밖에 있다 생각합니다. 네.
0: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강의 시간에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재범무하라 했습니다. 이 재행이라는 거는 이 행위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유의법이라고도 합니다. 유의법.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강의 장소에 목종 스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종 스님 있죠?
1: 네.
0: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1: 보고합니다.
0: 보고 알죠. 여기 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없다는 어떻게 알아요?
1: 보고합니다.
0: 네. 자, 여기 여러분들이 그 찻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없죠. 어떻게 알아요?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없는 거죠. 자, 여기 꽃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1: 없습니다.
0: 없죠. 어떻게 알아요?
1: 맞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 순간에 이곳에 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네. 그러면은 그렇게 눈으로 보되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고 입으로 맛보지 못하고 촉감으로 느끼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종 선생님은 있지만 불상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곳에 있다. 즉 우리들이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려야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여길 때 이 공간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서울시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있다고
0: 생각합니까? 서울 시내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부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습니다.
0: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안, 이, 미, 설, 신의

0: 감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존재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보가 들어와야 어? 저기에 목종스님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내 여러분 감지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떠냐? 제 모습이 한번 딱 보면 변하지 않을까요? 매 순간 변해갈까요?
1: 매 순간 변해갑니다.
0: 매 순간 변해가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1분마다 변해갈까요? 아니면 매 초마다 변해갈까요? 네, 매 초마다 변해가죠. 움직임이 없는 이것도 가만히 여기다 두면 이게 계속 똑같은 모습일까요? 나중에는 변해서 나중에는 점점 낡아지고 부서지고 사라져갈까요?
2: 사라져가죠.
0: 그럼 사라져 변해가는 것이 하루 만에 24시간 딱 되니까 변하고 혹은 한 달 만에 변할까요? 아니면 매 순간 변할까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럼 1초마다 변할까요? 1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00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1만 분의 1초마다 변할까요?
2: 1만 분의 1초마다
0: 변할까요? 매 순간순간 변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보고 아는 대상들은 내가 이미 보고 아는 순간에 이미 변했다. 즉 그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현재만 있거든요. 현재만. 현재에서 시간이 0.001초만 지나도 과거로 가는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지 내 기억입니다. 내가 봤던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라고 여기는 순간에 이미 현재가 아니죠. 어떤 사물도 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변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100년이 지나서 변할 때 딱 100년 되니까 한 번에 변할까요? 매년 변할까요? 매년 변해간 거죠. 매년 변할까요? 매월 변할까요? 매월 변했죠. 매월 변할까요? 아니면 매일 변해갈까요? 매일 변해가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존재하는데 시간이 과거로 딱 가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고. 내가 아는 순간에 이미 그 물건은 거기 없습니다. 다르게 변해 있거든요. 이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냥 현재일 뿐입니다. 현재가 사라져가는 거죠. 이게 시간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그럴까요?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라 그러냐? 생노병사 이렇게 말하고 이 저 그 우주라 지구 같은 걸 뭐라 그러냐? 성주괴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물들은 예. 생주이멸 이런 말합니다. 이 과정을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겪는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찰나지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고 기억을 해두거든요. 자, 지금 서울 시내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역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2: 있다고
0: 생각한 건 어떻게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억이잖아요. 기억은 현재 이전에 내가 매 순간순간 변해갔던 것을 감지한 기억이잖아요. 그 매 순간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기억을 모아두게 되는데 그 기억을 업식이라 그럽니다. 그 업식의 기억에 서울역을 본 기억을 모아서 지금도 서울역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거야. 우리 집도 있을 거야. 근데 집 지금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있다고 착각하죠. 왜? 기억 때문에. 즉 어떤 사물도 매 순간순간 변해간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라져가는, 예를 들어 1초마다 한 번씩 사라진다면 본래 어떤 사람도 1초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기억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제법 무아라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의 기억이다?
3: 나의
0: 기억이다. 그 기억의 주인은 누구다?
3: 나다.
0: 자,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부아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수행자나 특별히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이거나 선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재행무상 재범무아입니다. 아시겠죠?
3: 네.
0: 이것을 대승으로 오면서 반야라 했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 무아라 한 겁니다. 왜 무상 무아라 했느냐?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구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생기고 괴롭고 그 다음에 몸을 유지하려 하니까 몸은 태어나면 변해가니까 당연히 생로병사라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몸이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해가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니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해가고 실체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아, 그건 아무리 구하는 마음을 내도 구할 수가 없어.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깨닫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주 법계의 주인은 나다. 네. 자, 우주 법계라는 말은 우주. 누가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고 그래 은하계가 있대, 우주가 있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다른 별들이 있대. 누가 보고 한 거죠? 그럼 누가 보고 한 기억이에요? 나의 기억이니 누구의 마음?
3: 나의
0: 마음. 법이라는 말은 이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법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왜? 나의 마음이므로.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면 현재 이전에 내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기억한 겁니다. 그거를 업식이라 한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우주나 세상이 나와 별개로 변해되는 것 같죠? 나와 별개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변하는 원리를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연기법. 이 연기법은 원래는 인연 생기 이런 뜻입니다. 네, 인연이라는 말은 인, 여기 인 있죠? 인. 네, 인은 원인입니다. 원인. 네, 원인을 이야기하고 여기 인이죠. 인. 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실천해 가잖아요. 실천하는 과정이 연입니다. 예. 요거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연입니다. 예. 그러면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있죠? BTN 불교 TV에. 그러면은 여기에 오다 보니까 여기 TV도 보게 되고 화면도 보게 되고 목정스님도 보게 되고 서울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차도 타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게 되고 그리고 오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BTN 불교 TV 스튜디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울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도 보게 되고요. 내가 만약 서울에 안 살고 저 아프리카에 어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등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까 등산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알게 되죠. 즉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실천을 왜 할까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네. 결과를. 그 결과의 목적은 뭐냐? 다 똑같아요. 원래 목적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만족과 편안함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예요. 그래서 인, 연, 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칭해서 지금 현재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있는가라고 설명할 때는 연기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을 즉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나는 대구를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대구를 보게 되잖아요. 동대구역을. 그죠? 그거 서울로 오는 과정 중에서 만난 거죠. 연기법이라요. 그리고 또 인연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인연법은 인과 연을 중심으로 할 때, 즉 아직 관은 오지 않았고 지금 시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시작과 과정 이것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인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님에게 와서 여쭈면 스님 뭐라 할까요? 다 인연입니다. 이렇게. 왜 인연이냐?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만나고자 했으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나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됐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걸어간다면. 그죠? 근데 그중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인연을 맺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알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내가 대화를 했거나 뭔가 관계였다는 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도 친해졌고 같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 손해가 되면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도움이 되고자 만났죠. 그런데 그게 손해가 될 줄은 몰랐죠. 그것도 과거 전생의 나의 인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인과라는 말 들어봤죠? 인과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즐거운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 즉 싫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를, 인과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도 내게 불편함이나 내가 괴롭으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매 순간 더 즐겁고 만족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결국

0: 결과에 도달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주식가치 뚝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럼 손해가 왜 났을까라고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첫 번째 제일 원인이 뭘까요? 내가 그 주식 샀잖아요. 안 샀으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식을 왜 샀을까 그때?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 그럼 샀죠. 그럼 돈을 왜 많이 벌 것 같았을까? 과거의 경험상 내가 직접 경험했든 책으로 보았든 혹은 유튜브에서 보았든 누구와 나에게 조언을 했든 그 현재 이전에 경험된 기억을 통해서 아, 저 주식을 사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돈을 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 돈을 주고 주식을 샀더니 웬걸?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났죠. 그럼 손해 난 원인은 제일 책임은 누구예요? 나죠. 주식시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내가 그 주식 안 샀으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나하고 관계가 없죠. 맞죠? 네. 그래서 결과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인과다. 근데 이 중생들은 좋은 일에 인과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다 나쁜 일만 내게 괴롭고 불편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왔어? 라고 돌아보면 원인은 누구에게다? 나에게다. 그래서 인과 연과 과다. 또 이게 과가 끝나냐? 아닙니다. 내가 인을 일으킬 때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다시 인을 일으키게 된다. 인은 연을 만들고 연은 과를 만들고 과는 다시 미래에 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이 생기면 다시 또 연이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거든요. 또 하나의 인과 하나의 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아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연기법이란다. 여기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업식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을 일으키잖아요.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들죠. 연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근데 시간은 반대입니다. 시간은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하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차가 두 개가 딱 이렇게 있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만났을 때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와 같은 착각입니다. 원래 시간은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 연과 과거과의 끊임없는 순환인데 즉 내 마음에 인도 내 마음이고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결과도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가 그냥 변화로 하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남이 변하는 걸. 나는 이렇게 변한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먹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변했어. 10년 동안 변했어. 20년 동안 변했어.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나이가 몇 살이죠. 그 변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마음의 변화는 과거에서 현재를 만들고 현재에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즉 인이 연을 만들고 연이 과를 만들고 과가 다시 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은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오늘 주제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왜 세상의 주인이 나인가?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왜 나의 마음인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그러한 것을 감지를 해서 그 감지된 기억이 모아진 것이 나의 마음이고 그 기억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그것을 법성이라고도 한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성품. 또 선문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한다.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행위의 주인은 누구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내 모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그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다. 잘 이해하셨죠?
1: 네.
0: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스님. 우주법계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0: 네.
2: 왜 제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가
0: 네.
2: 알고 싶어요, 스님.
0: 그죠?
2: 네.
0: 내 마음이 곧 세상인데 왜 지금 마음으로 내가 바꾸는데 마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칭송해주고 내가 최고 부자도 되고 싶고 한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궁금하시죠? 네. 결론은 지금 보는 세상은 현재의 마음일까요? 기억 과거로부터 온 마음의 결과일까요? 현재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과거로부터 오래된 즉 과에서 인을 만들고 인에서 연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미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끊임없는 인과 연과 과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마음을 원했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또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실천의 기억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지금 또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바뀌죠. 매 순간 바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놀러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벼랑간에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 못 가. 우리 아이들 봐야 돼.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지 다 알아봤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즉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모습인데 지금 내가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은 뭘 만든다? 미래를 만드는 원인일 뿐이지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걸 뭐라 그랬죠? 인. 인을 실천하려면 연입니다. 연을 실천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현재 지금 원하는 마음인 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짧은 건 하루요. 긴 거는 10년, 적인 거는 몇 생을 걸쳐서 있거든요. 처음에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이 중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못 이루죠. 100일 기도 신청해놓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3일하고 나 힘들어서 안 해. 바뀌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래 도와줘야지. 또 금세 바뀌어가지고 아 나도 모자라.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냈던 마음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근사한 집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초원 위에 집을. 그래가지고 막 그리는 거예요. 잔디도 그리고 초원을 그리다가 아이고 초원에서 아니면 벌레도 많고 요즘 같은 게 살기 불편해. 그거보단 강남에 아파트가 좋을 거야. 백가 바뀌었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다 보니까 또 아이고 노년에 뭐 그런 집 필요하겠어? 그냥 조그만 초원에 전원주택이나 하나 있으면 되지?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초원 위에 근사한 집을 그리고 있다가 거기다 아파트를 그렸거든요. 거기다 다시 전원주택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세 가지 다 어느 집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0: 안 들죠. 그게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고자 마음을 일으켰으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인과 연과 과를 실천해야죠. 그죠? 그래야만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마음은 지금 현재의 마음이고 현재 내가 보는 세상의 마음, 세상의 모습은 과거, 오래전에 내가 원했던 마음, 내가 실천했던 그 인과 연, 즉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나를 찾는 주사성 강설, 목정쌤의 선클래스 방송 잘 보셨죠? 예. 네. 어때요? 꼭 필요하죠? 나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도반도, 심지어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필요하죠. 그들에게 이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여러분의 원력을 모아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참나개송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볼까요. 자, 나의 것은
1: 나의 것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닙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닙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예,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예,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클라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혀

불은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서 불능급수불의 약선남자선여여오말사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친절한 언어, 따뜻한 필체로 책과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불교 작가 이미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미령입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고요. 석사까지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딴 석사 학위의 그 석자가 돌석자 같았어요. 공부를 하면 너무 무거워서 불교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동국 역경원에서 꾸준하게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번역하신 것들을 감수하고 윤문하고 막 이렇게 증의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는 여러 사찰에서 마련된 불교 그런 강좌에서 그 불교 교양과 관련된 강사를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칼럼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직업은 불교 이외의 다른 책들을 읽고 그 책에서 제가 받은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 불교적인 그런 색채를 살짝 곁들여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 저를 이야기를 하기를 경전 이야기꾼, 예, 불교 칼럼니스트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2: 멋있습니다. 경전 이야기꾼.
1: 제가 만들었어요.
2: 예.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 게 네. 노보살님들의 아이돌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예,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불교계에 가장 손꼽히는 스타 작가님이세요.
1: 영광입니다.
2: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네.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와 세상을 잇는 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 인생에서 책을 빼놓으면 뭐 달리 할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 취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취미도 없고 딱히 특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대신 그냥 책을 읽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책, 그러니까 불교 책임은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불교를 처음에 만나게 된 것도 지금 불교와 세상을 잇는 책이라고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정했는데 애초에는 사실 불교는 책하고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나?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이 생각이 저를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막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데? 지금까지 나라고 불렀을까? 이런 질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느 날 탁 치고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옴죽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이게 뭐지? 저건 뭐지?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부르지? 막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저희 외삼촌이 지켜보시다가 야 너는 공부할 게 불교밖에 없다. 네네. 그분도 사실 불교가 뭔지 제대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2: 모르시는데.
1: 네네. 조카의 성격을 보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불교에나 가서야지 뭐가 좀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에 문을 두드렸고요. 참으로 천만다행인 게 저희 은사이신 고 고익진 교수님을 그때 뵀어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제 저의 이런 막 고민들을 들어보시더니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볼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때 권하시는 경이 아함경이었잖아요.
2: 아함경.
1: 네, 그래서 아함경을 계속 읽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초기 경전에만 머물지 말고 대승경전도 좀 읽어봐라. 예. 뭣도 모르고 대승경전을 막 읽어가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걸까? 불교는 대체 뭘 더 욕심을 내는 걸까?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트레이닝한 것들이 그 다음에 취미로 소소하게 읽은 일반 책들을 읽는데도 그 연습이 이렇게 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반 책들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책이라는 게 불교의 책과 일반의 책들, 이 책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말을 할 수 없겠다. 예.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네네. 집안이 원래 불교를 믿는 집이었나요?
0: 네. 엄마가 불자이셨고요. 예. 아버지는 종교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인 분이셨어요. 예. 그 당시에 종교는 제가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인데 예. 그 당시에 불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회의적이셨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굳이 저한테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의 성향이 예, 뭘 이렇게 사색하고 좀 탐구에 예. 들어가고 그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는다니까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다니.
1: 근데 저는 네. 삼촌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네.
1: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요. 불교밖에 없다. 동국대 가라.
0: 네네.
1: 아, 삼촌이 선지식이셨네요.
0: 아, 정말 고백하자면 그때는 동국대학교에 불교학과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1: 있는
0: 몰랐어요.
1: 것조차 몰랐는데.
0: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제 문제에 너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가라고 하면은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인생인 것처럼 그래? 응, 가러 가니까 가보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제대로 예. 제대로 예네 제대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은사님이신 고익진 네. 교수님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네, 네. 그런 불교학자분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저도 그분이 쓰신 불교의 체계적 이해
0: 최고죠.
1: 그 책 보고 그 명작을 보고 제가 네, 충격을 네.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불교를 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는구나.
0: 그래서 사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교의 체계적 이해를 제가 이제 사찰에서 불교 교리를 좀 차분히 설명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강좌라면 어김없이 그 책을 교재로 여전히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1: 예.
0: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불교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읽고 막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 이제 맥이 좀 짚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 흔히 좀 운이 좋으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잖아요.
1: 예.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분명히 나라를 몇 개는 구했을 거야.
1: 야.
0: 그러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만난다라는 그 복. 저는 그 복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네, 저는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로또니 이런 거 안 사. 나는 모든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 인생이 로또인데.
0: 아 그럼요. 외람되지만 저는 그냥 참 훌륭한 스승님 아래에서 공부의 그 맥을 짚었다.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1: 예,
0: 공부를 제가
1: 가셨죠.
0: 네 완성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지만
1: 예.
0: 선생님한테 그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1: 예.
0: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멋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스님.
1: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0: 네네.
1: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글을 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도 늘 이제 그 글자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스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1: 저는 글 쓴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글을 안 쓰고 그냥 네. 말로만 풉니다.
0: 스님 그 말씀 제가 이해해요.
1: 예.
0: 저는 사실 예, 직업이 책을 읽는 직업 있고 글을 쓰는 직업 그리고 또 불교 강사로서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직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책을 읽는 일이고요. 제일 힘든 게 글을 쓰는 일이에요.
1: 예.
0: 네, 정말 글을 딱 한 편 쓰고 나면 그러니까 뇌수가 다 뽑힌 느낌. 네, 그냥 탈진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저의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나서 그 경전을 사람들한테 풀어쓰는 칼럼을 쓰면서
1: 예.
0: 내 그 이해의 그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또 일반 책들을 읽고 나서는 그러면 참 뭐 장편 소설이라든지 읽으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스님.
1: 예.
0: 그럴 적에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걸 글로 써보면
1: 예.
0: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에 대해 공감하고 무엇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정리가 된다.
0: 네, 글을 씀으로써 내 인생을 가지런히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좀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미령이라는 작가로서
0: 네네.
1: 첫 걸음을 걷게 된
0: 네.
1: 작가로서 글을 네. 쓰게 된 첫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0: 사실

0: 사실 저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역경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1: 경전
0: 그리고
1: 번역하시고.
0: 그리고 이제 그 학부 다닐 적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번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히 그 시절에 저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 난 번역가.
1: 번역가.
0: 번역가로 살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그려졌는데, 근데 이제 참 고맙게도 그때 이제 교계의 한 신문에서 저한테 칼럼을 좀 써보라고 그게 이제 왔었어요. 그 의뢰가 와서 그러면서 썼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내 느낌대로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내 일상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맞아,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그런 글들을 이렇게 쭉 쌓이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도 불교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싶었어요. 불교하면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라고.
1: 오,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0: 그책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1: 술 냄새가 그리워.
0: 다내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우리 이미령 작가님의 첫 책이 바로 그리운
0: 맞습니다.
1: 아버지의 술 냄새라는 책이었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경전을 번역돼 보셨고, 또 작가라는 본연의 입장에서 당신의 사유를 풀어쓰는 그런 글도 지어보셨고, 그
0: 그렇습니다.
1: 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0: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1: 하늘과 땅
0: 될까요?
1: 차이.
0: 경전을 번역하는 일은요, 너무 어려워요.
1: 어렵죠.
0: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감시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전이라는 것을 함부로 내 방식대로 막으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지만,
1: 그렇죠.
0: 원어 원전에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그 작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수행자, 구도자이신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경전 속에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느낌표 하나, 마침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거시는 분이거든요.
1: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니까요.
1: 저희들 스님끼리 농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문 번역할 때 표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약간 뜻이 변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토론하고 논쟁하고.
0: 그럼요. 그걸 생각한다면 경전 번역하는 일은, 이게 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쪼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경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좀 부드럽게 풀었으면 안 되냐라고 일반 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문 경전을 번역해본 저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전 번역은 너무나 어렵고, 단 추후에 어떤 그 흔들림도 없어야 되는 반면에, 그 대신 이제 저는 저의 글을 쓸 적에는 제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몸에 힘도 빼고 그냥 막 써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글을 쓰는 제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서유교에 나오는 소로곤 같은 생각. 그냥 내 멋대로 막 쓰지만, 이게 부처님의 어떤 마음하고는 좀 닿았으면, 그걸 담아서 자유롭게 그냥 풀어 쓰는 것. 그게 이제 경전 번역의 글쓰기하고 내 자신의 글쓰기하고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1: 굉장히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0: 그런가요?
1: 과거에는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전하는 그런 글과 책을 쓰셨고, 최신작의 그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요.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일반 책을 위한 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는데, 이 제목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출판사 그 편집팀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1: 멋있는데요?
0: 그렇죠, 스님.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별로였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막 그랬더니,
1: 너무 간질거려요.
0: 좀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저를 담당하던 그 출판사 그분이, 이건 우린 우아 컨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제목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니까 30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 이 삶을 이제 조금은 좀 가지치기를 하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기품, 품위, 우아는 유지하고 싶은 거 이제는. 네, 그런 분들이 요 책의 내용에 굉장히 좀 주요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에는 좀 고전을 좀 많이 담았어요.
1: 고전을.
0: 네네. 그 전에 제가 일반 책을 위한 그 책 읽기 소개의 책들은 좀 다양한 현대 책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이 책에는 그래도 고전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속에는 그래도 우아한 책 읽기는 고전 읽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야. 이런 저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1: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
0: 네네.
1: 이 제목이 작가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경전을 보시고 네네. 문학 작품을 사랑하시고 평생 책을 보고 글을 쓰셔서 그런지
0: 네네.
1: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0: 네.
1: 주변에서 우아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우와.
0: 그런데 꼭 뒷말이 붙어요. 깨네요.
1: 뭐가 깨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0: 네, 좀 이렇게 글쎄요. 네. 그렇게 좀 했는데 네. 강의를 할 때는 네.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고 막 좀 약간 저속적인 말도 막 섞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1: 그랬더니, 재밌게 전하려고.
0: 네네, 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안 와닿아요.
1: 작가님,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0: 네.
1: 글을 잘 쓰는 분은 이렇게 강의를 좀 잘 못하시더래요.
0: 아.
1: 또 말, 강의를 잘하는 분은 막상 글, 원고를 네. 맡기면 글을 좀 잘 못 쓰시더래요.
0: 아, 네네.
1: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들어본 네.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0: 아니요. 네.
1: 우리 작가님은 뭐 워낙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으로 명성이 자자하시지만, 제가 다니는 사찰 불교대학에서
0: 네.
1: 임일왕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0: 네.
1: 그렇게 강의를 잘하신다고 호평이 자자하다고 신도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아.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하시고.
0: 네, 스님. 아, 이거 큰일 났네요.
1: 큰일 났네요. 네, 네,
0: 자리가 지금.
1: 예,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스님. 예.
1: 그러면 이제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
0: 네.
1: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번역도 하셨고 수많은 문학 작품도 읽으셨는데
0: 네.
1: 뭐 다 좋지만 억지로
0: 네.
1: 하나씩만 뽑자면
0: 네.
1: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경전 하나랑
0: 네.
1: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 하나만
0: 네.
1: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0: 아무래도 아함경 니까야를 제가
1: 네,
0: 가장
1: 초기 경전.
0: 네, 초기 경전. 그 속에 사실 불교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요.
1: 제가 작가님 팬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그걸 거다 생각하고 일단 한번 여쭤봤어요.
0: 아, 피해갔어야 네. 되는데.
1: 네, 아함경 니까야.
0: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반 예 불교 이외의 책들에서는요. 스님 너무 많아서 저는
1: 많죠.
0: 그냥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현재로서 내가 가장 빠져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1: 예.
0: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지금 읽고 있어요.
1: 오,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0: 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1: 예.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0: 네네네.
1: 커서 보니까 제가 읽은 게 청소년 요약본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실제로 엄청 두껍더라고요.
0: 이렇게 두꺼운 게 네. 2권이에요.
1: 야, 그건 못 봤어요. 요약집으로 봤다고.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0: 재밌었죠.
1: 네, 다 네네. 잘라낸 거라 하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1: 돈키호테.
0: 네, 돈키호테를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나잖아요.
1: 예.
0: 그럼 뭐 돈키호테가 뭐 풍차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막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막 그랬다. 이 이야기가 전부인데 어마어마한 그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예. 그 캐릭터가 아주 또렷하게 성격을 이렇게 그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살짝 그 비꼬고 비틀고 풍자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보여서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돈키호테를 현재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0: 아마 스님께서도 네. 경전과 책에 관해서 애정이 그만큼 깊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해서 그러는 네, 것 같아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불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뭐 깨달음의 종교다, 자비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 공부하는 종교입니다라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깨달음이고 중생구제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이러한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1: 예, 너무 네.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0: 그럼요, 스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확 벽에 닿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뭐 불교 교리가 이거예요, 깨달음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아무리 칠판에다 놓고 막 쓰고 설명을 해도 정작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스님? 네. 네, 네.
1: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전 강의할 때 네. 윤회에서의 해탈 이런 걸 막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스님, 사실 저희는 딱히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스님. 예.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생에도 우리 딸하고 좋은 데 가서 다시 만나지.
1: 맞아요.
0: 막 이렇게 하고요. 굳이 이게 불교에서 그 강조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1: 예.
0: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불교를 강요한다라는 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저는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그다음에 구름 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불교라는 종교를 살짝 방향을 살짝 바꿔서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입니다.
1: 예.
0: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지금 이제 접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불교 글을 읽는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1: 예.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0: 네네.
1: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불교다.
0: 네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0: 네.
1: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건지,
0: 네.
1: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 사실 마음 공부라는 말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 공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1: 예, 받아본 적도 없고.
0: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한테 배우는 거.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막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1: 뭐 일체 마음이, 유심조 정도 들어봤으니까.
0: 마음이 최고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잘 따라간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의외로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경전을 읽어보면은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1: 마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마음을
0: 스님.
1: 다스려야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다.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녀석은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1: 맞아.
0: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0: 그러니까요, 스님. 제 세상에서 제일 좀 웃기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 몸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몸이 부서지면 내 몸이 이럴 줄 몰랐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을 잘 길들여가지고,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가게 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잘 잡게 하는 것이 제가 그 초기 경전에서 읽어본 그 수행의 그 전부라고 해도 요즘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참 틀게 하고 방향을 잘 잡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습관 되게 하는 것,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1: 예.
0: 수행은 그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을 잘 공부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리 가려는 마음을 이리와 하고는 탁 끌어다가 너는 이리로 가야 돼. 이게 부처님의 길이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이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금방 좋은 습관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0: 네네.
1: 좋은 습관을 들이다.
0: 네네.
1: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수행이라는 말, 우리가 수행합시다 이러잖아요.
0: 그래요.
1: 수행이라는 말의 어원을 잘 분석하면 좋은 습관 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0: 네네.
1: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0: 네네.
1: 비슷비슷하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0: 쉬지 않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나는 네. 부처가 될 수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들께 우리가 바뀌기 힘들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닦읍시다. 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1: 맞아요, 네. 스님.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심코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참 불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0: 고쳐 쓰는 게 아니다.
1: 이러면 저도 네. 이렇게 좀 툭툭 할 때가 있는데
0: 네. 오죽하면 그런
1: 얘기가. 그런데 사실 네. 불교는요, 그렇죠. 사람을 고쳐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1: 고쳐 쓰니까 부처님도 되잖아요. 예, 시간이 맞습니다. 좀 걸리죠.
0: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네, 사람을 고치고 네. 스스로 업을 바꿔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네. 경전에서조차도 부처님도 포기한 중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네. 그래도 부처님을 만났을까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 네, 네.
0: 재받았다. 저보다 작가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재받았다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네. 재받았다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네, 네. 부처님을 만나 수행했던 그 인연으로 네, 네. 언젠가 먼 훗날에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예. 네. 불교에서 가장 그 이렇게 가장 나쁜 캐릭터가 재받았다, 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오죽하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까지 예. 그런데 그 기나긴 윤회의 삶을 통해 볼 때 이 사람도 복을 짓고 네. 덕을 쌓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길이니까 언젠가는 네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0: 와 멋있다. 예. 네. 작가님 그러면 이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마음을 네, 네. 다스리기 위해서 네.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네. 일상에서 좀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지 네. 그런 일반 불자님들 눈높이에서 몇 네.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1: 일반 불자님들의 눈높이라면 딱 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일반 불자보다는 수준이 높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는 자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빽빽한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고 잠깐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자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반 불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예. 만약에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해봐요.
0: 사랑에 빠졌다. 네. 예.
1: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예. 또 어디 있겠어요?
0: 뭐 중생 세계에서는 그걸
1: 그렇습니다.
0: 최고로 치죠.
1: 네. 스님은 부처님하고 사랑에 빠지셔서.
0: 글쎄요. 부처님 사랑하긴 합니다. 사랑보단 존경.
1: 예,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해요.
0: 수행을 그쵸? 그렇게 했으면.
1: 그래서 예.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 내 생각하고 예. 있을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지금 밥 뭐 먹을까? 그 사람 어제 피곤해 보였는데 뭐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까?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 사랑에 빠진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 지금 네 마음이 온통이 백이라 그러면 네 마음 중에 백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일상에서 나 우리 딸내미가 나 속세계에서 나는 아직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0: 못 살아.
1: 네.
0: 저 상담 많이 받아요.
1: 그렇죠, 스님. 네.
0: 실제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저런 딸을 낳았어요.
1: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열 받아서 열이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감정의 소용돼 이글이글 끓는 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딸내미 때문에 화가 나면 딸만 생각을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그 대상은 차치하고 지금 네 속에서 이게 분노 게이지가 얼만큼 올랐니 네 마음을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내 모습이 보여요.

0: 보이잖아요.
1: 아.
0: 내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딸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빵점을 받아와서 속상하다 그러면 딸의 빵점 때문에 속상했어. 저렇게 내가 올인하는데도 제가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은근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딸이 시험을 못 받아서, 시험을 못 쳐서,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서 생긴 분노인지 아니면 내 동창생의 아들 내미는 1등 하는데 내 딸은 왜 저럴까 하는 내 동창에 대한 질투인지
1: 이야.
0: 또는 네, 남편 집안은 공부 제대로 잘하는 집안인데 나는 그보다 조금 못했는데 혹시 제가 공부 못하는 건나 때문이라는 그런 걸 듣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라든지
1: 자격지심.
0: 그렇죠, 자격지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확 휩쓸릴 때 그때 내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네 하나 공부 잘하면 엄마가 편해라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꾸 이 훈련을 해보면 내가 좀내 자신을 좀 다스리는 좀 그게 되지 않을까.
1: 최고의 대답을 해주셨네요.
0: 저는 좀 이런 걸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1: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 마음을,
0: 네네.
1: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라.
0: 네, 맞습니다. 막연하게 보지 않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우리 스님들 그런 말씀 많이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 녀석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럴 적에 그냥 아예 알았어 하지 말고 요 정체, 요게 뭘까?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좀 마음 공부하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작가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기 자신을 봐라, 마음을
0: 네.
1: 봐라.
0: 네.
1: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삶을 기역, 디귿, 기역 하는 글. 저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딱두 개가
0: 두
1: 떠올랐거든요.
0: 개가요? 우와.
1: 하나는 삶을 기대게 하는 글,
0: 기대게 하는 글,
1: 또 하나는 견디게 하는 글.
0: 견디게 하는
1: 근데
0: 글.
1: 저는 견디게를 찍겠습니다.
0: 오,
1: 답이 뭔가요?
0: 스님 너무 제 정체가 너무 금방 드러난 것
1: 아, 답이 맞나요?
0: 같아요. 참 스님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라기보단 저는 살아내는 것 같아요.
1: 살아낸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는
1: 뭐
0: 모르겠지만,
1: 경전에 나온 대로.
0: 네네.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밖에 가서 내색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 편안하게 그냥 나름대로는 유복하다 싶게 어린 시절을 자라왔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저희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네,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또 소소하게 용돈이 필요한 친구들하고 나서 떡볶이도 사 먹고 해야 될막 그런 것들이 필요할 그 시점에.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돼서, 근데 그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게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부모님의 갈등. 네, 그 부모님이 그 서로를 향한 그 원망 막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감추려고 하는데 자식들 앞엔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게 있어서.
1: 애들 때문에 산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너무 예민한 아버지와 너무 이렇게 강한 엄마 이두 분이 그렇게 이제 그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큰 그런 우여곡절들을 그런 겪으셨는데 그걸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게 저는 가끔 사람들이 어머 인상도 좋다 스님께서도 방금 막 그렇게
1: 인상 좋다는
0: 말씀하셨는데
1: 얘기 많이
0: 그리고
1: 들으시죠?
0: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데.
1: 성격도
0: 그니까요,
1: 쾌활하시고.
0: 스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나의 20대를 아는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1: 그때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막.
0: 말도 못했어요. 제 입으로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0: 스님.
1: 사람이 변하네요. 바뀌네요.
0: 엄청나게 변해요. 그리고 성격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랑 이제 그죠. 아우, 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0: 하면서도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나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스님. 예. 네. 내가 부딪히고 내 부딪힌 내 자신, 내가 부딪힌 그 사람, 예. 그 상황. 그리고 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부처님 말씀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사색하고 예.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게 더 힘들고.
1: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의 자괴감.
0: 네네. 그랬을 때 계속 그런 걸 이제 뭐 글로 써본다든지 경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예.
0: 그냥 눈으로 읽을 적엔 뭐 좋은 말씀이지 하고 하는데 글로 쓰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스님. 내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의 어떤 테마나 어떤 문장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나는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해한 걸 그대로 공감을 얻으려면 어떤 언어로 풀었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힘든 시절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그렇게 버팀목이 돼가는 것 같고 황량했던 게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덮는 느낌? 막 그런 시간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삶을 잘 견뎌오지 않았을까? 살아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정말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진심으로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거울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1: 우리 임일왕 작가님에게 경전과 책,
0: 네.
1: 문학과 글은
0: 네.
1: 삶을 견디게 해준
0: 네.
1: 최고의 의지처였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너무 멋지게 승화하셨고요. 진심으로 멋지단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싶습니다.
0: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1: 진심으로 마음에 짠하고 와닿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 나도 오늘부터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글도 한번 써보겠다.
0: 네네.
1: 글을 쓸 줄 모르면 사경이라도 하겠다.
0: 맞아요. 예, 네.
1: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네.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0: 네.
1: 예, 너무 아쉽습니다.
0: 저도요.
1: 예.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0: 네.
1: 목표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네.
1: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동안 참 많은 글들을 썼어요. 불교계의 여러 그런 매체들의 글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원고 뭉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예.
0: 이제부터는 좀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제가 써둔 글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계속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불교가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그 긴 경전을 읽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냥 유튜브로 예. 이렇게 쇼츠 뭐 이런 걸로 보면서 예. 경전 읽은 셈치지만
1: 예.
0: 그래도 저는 역시 경전을 쭉 읽어가는 그 힘이 그 사람을 불자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그 참 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핵심되는 경전을 가려 뽑아서 첫째는 어떤 순서로 경전을 읽어갈까. 둘째는 그런 순서대로 경전을 읽어갈 때 경전 속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그걸 소화하면 될까. 그리고 셋째는 그 수많은 일반 책들에서 다양한 뭐 문학 속의 주인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잘 이렇게 버무려서 그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그 책 읽는 그 맛도 좀 즐기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체계적으로 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전 에세이를 좀 완성해 보고 싶다.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대됩니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작가님.
0: 고맙습니다, 예. 스님.
1: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에
0: 네.
1: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일왕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바싹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1: 우와.
0: 그 생각이 드네요.
1: 예.
0: 사실 요즘은 비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비가 너무 안 내렸다가 예. 한번 내리면 예. 걷잡을 수 없는 폭우.

0: 함부로 내리는 바람에 예. 비를 잘못 얘기하다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라는 것은 바짝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끊임없이 내려줘야지만 생명이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불보살님의 가피는 예. 길을 잃은 한 범부 중생에게 그런 빗줄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나는 지금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1: 이야.
0: 네, 뭐 새삼스럽게 가피를 기다리지 않고요. 네. 저는 그냥 가피를 그냥 오게 했어요.
1: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저는 가피예요.
1: 아.
0: 네네. 그러니까 좀 든든해요, 스님. 저는 가피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작가님.
0: 네네.
1: 오늘 작가님 모시자고.
0: 네.
1: 제가 때를 쓴 게 바로 접니다.
0: 와, 네. 스님 정말이에요?
1: 네. 작가님, 이미령 작가님 한번 꼭 모시자. 가피 한번 꼭 모시자.
0: 네.
1: 근데 제가 오늘 힐링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진심으로 제가 오늘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촉촉하게 생명을 살리는 빗줄기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질문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는 거침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말의 중요함을 알아도 거친 말을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올라오는 마음을 어찌 해야 좋을까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화를 자기가 주체를 못해서 자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화를 못해서 막 그냥 막 그냥 쏘아붙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또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에게도 그러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랄까 또좀 만만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되겠죠. 이거를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제 막 자꾸 화를 내게 되면 이러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가 자꾸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이럴 때 내가 화내면 안돼 하고 또는 뭐 화가 일어나도 안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뭐랄까요? 이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절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관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관이 곧 절관이고 절관이 곧 관이거든요. 관하라는 말이 관하지 말란 말이고 관하지 말란 말이 관하라는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얘가 나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 이게 나고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상 에고라고 하는 나라는 관념 있잖아요. 그 관념에 갇혀가지고 그게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요. 그러면 나라는 틀에 나를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살게 되면 화를 낼때 내가 화를 내는 게 되고 내가 삶을 사는 게 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저 일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도 남들은 자기를 다 보는데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나란 아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내 문제를 나만 모른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내 문제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같이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 단점, 문제점 다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이 가도 그 어른한테 그 누구도 그 단점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거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조언해 주지 않고 그거 바꾸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얘기해 줬다가 욕먹거든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얘기해 봐야 자기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서 나보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거나 그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가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가끔 얘기해 주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친하니까.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때는 안 들어요. 화를 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오히려 막 싸워 잔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란 아상이 개입돼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따라가는 마음, 분별 따라가는 마음, 화나면 화나는 마음, 감정 따라가고. 그래서 화를 버럭 낸다든지 그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망상. 생각 따라간다, 감정 따라간다. 오치원 쫓아다니면서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남들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자기가 맨날 잘못하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는 너 그거 하지 마 이러는데 자기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없겠어요? 남들이 얼마나 그 사람 우습게 보겠어요? 야,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는 맨날 하면서 남들한테 맨날 하지 말래.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한테나 주변 사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상과 에고에 갇혀 있으면, 분별망상에 갇혀 있으면 진짜 자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분별망상이라는 중생의 가짜나 허망한 분별망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서 취사 간택하고 그 끌려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살던 걸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살던 건 저렇게 바꾸고 화나면 화내지 말아야 되고 모양을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 저렇게 바꾸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의 그 삶을 바꾸는 데는 이걸 저렇게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내는 모양을 화내는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끊는 게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뭔지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고 지혜예요.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가는 것 뿐이고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보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즉, 보세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심진여, 심생멸이래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생멸심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뭐가 생멸이에요?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생멸심.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 진여심이 있어요, 진여심. 진여심의 특징은 지관의 마음이에요, 지관,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의, 중도 실상,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있는 모양은 중도라는 이거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본래부터 있던 게 중도 실상이란 말이에요. 중도의 안목이에요. 그럼 진짜 자기에게 있는지 보세요. 화나면 화를 따라가죠? 그래서 화를 버럭내죠? 그래서 남들을 막 힘들게 하죠? 괴롭히죠? 그러다가 남들을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화내면 안 되겠어. 화내니까 성격 더럽다가 남들한테 욕먹어.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럼 상대방한테 화를 막 내다가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제 화를 꼭 참아요. 화가 나도 화를 꼭 참아요. 참느라고 내가 다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처나고 내 마음이 막 안에 쌓여요. 그 화가 막 폭발할 것 같이 쌓여요. 그러면 타겟만 바뀐 거예요. 남들을 괴롭히다가 나를 괴롭힌 걸로 바뀐 거예요. 병은 똑같이 있어요, 여전히.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에너지를 바꾼 것뿐이에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바르게 보면 돼요.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보면 돼요. 보세요. 화가 날 때 화를 쫓아 끌려다 화를 따라가면 화가 날 때 화를 따라가면 화를 질러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든가 남들한테 화를 내던가 아니면 웅크려서 내가 붙잡아 삼키든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취사간택이거든요. 취하든지 버리든지 내질르든지 안으로 꼭 담아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중도의 길. 내질르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꼭 담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 중도의 길. 그건 뭘까요? 화가 날 때 화를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화를 따라가면서 바깥으로 따라가면 화를 내질르게 되고 안으로 따라가면 화를 안으로 삼키게 돼요. 이거 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의 주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진여심이 있어요? 화가 날 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화가 난다는 걸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가만히 보는 자리에 있으면 이 보는 마음은 거긴 화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텅 빈 진여심, 오염되지 않은 마음,
염호심이 아닌 청정심이 있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청정심의 특성이 뭐냐? 지관이에요. 지관 중도예요. 분별이 멈춰지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고경, 옛 거울. 우리의 불성을 옛 거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젠지 모르지만 늘 있었던 마음이다 이래요. 이게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화날 때 화나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지심이라고 해요. 공적.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생약하게 알아요. 비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화날 때 내가 화난 줄 알아요. 근데 그 화날 줄 아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회광반조에서 화를 따라가다가 화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잠깐 문득 돌이켜서 보세요. 거기 화가 있는지. 거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에 있는지, 크기가 어떤지, 색깔이 있는지, 모양이 있는지, 빛깔이 있는지, 안팎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 지나.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지만 명백하게 작용해요. 화가 날 때 화난 줄 분명히 비추고 있어요. 찾을 수는 없으나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대상은 아니거든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대상화시켜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늘 깨어있는, 살아있는, 볼 수도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지만 늘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 여기 있으면 화날 때 화나는 감정에 끌려가서 내질리지도 않고 감정을 집어삼켜서 내 안에 꾹 담아두지도 않고 그 화가 난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요. 그냥 비추어요. 그냥 알아차려요. 이게 공부예요. 그 화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유의법은 힘이 없어요. 유의 조작으로 화를 없애야 돼.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 이건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분별망상의 길이에요. 생겨난 것을 또 다른 유의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나고 싸우는 대상도 유의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그 허망한 망상만 자꾸 커져서 망상의 내가 망상의 화를 대상으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진만 빠지지, 힘만 빠지지.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일어날 때 탐진치 삼독과 싸워 이기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없애려고 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힘을 빼는 게 수행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화가 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화가 날 때 화를 없애야 돼 이것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를까 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화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비추는 여기에 잠시 나앉으면 어떨까요? 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비추고 있는 마음은 그건 화에 끌려가지 않아요. 화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화가 나잖아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화가 됐든 감정이 됐든 그것은 아무리 큰 화가 일어나도 그 화는요. 2년 달에 화가 일어나면 그 화의 생멸, 화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기간은 90초라 그래요. 길 때 90초래요. 길 때 90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닌데요? 저는 한 번 하나면 막 한 시간씩 하나 이런 사람도 있죠? 원래는 90초인데 그 화를 화 나자마자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춰보기만 하고 거기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면서 생각 가지고 그 화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 것 같은데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 내버려 두면 90초 안에 사라져요. 근데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면서 제가 옛날에 나 무시했잖아. 쟤 원래 성격 안 좋잖아. 쟤 저 사기꾼 아니야? 쟤 어디 가서 날 막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막 만들어내면서 점점 제가 죽일 놈처럼 생각되면서 점점 더 큰 화에 휩싸여가지고 그 화가 5분짜리가 되고 10분짜리가 되고 1시간, 2시간짜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씩 그 사람만 떠올리면 그 화에 휘둘린 사람도 있죠. 그 화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분별망상이 그 화를
더 크게 만들고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화가

30년이 지나고도 해결 안 되는 화도 있잖아요. 트라우마처럼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해는 본래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쏴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화를 평소에 내는 습관, 화를 따라 대는 습관이 업습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조건이 일어나면 화를 지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신훈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훈. 화내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럼 신훈, 새로운 훈습을 익히면 돼요. 새로운 훈습. 새로운 훈습은 어떻게 익히느냐?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화가 날 때, 화를 대상으로, 화를 취하지도 말고, 화를 따라가지도 말고, 화에다가 막 생각을 덮어씌우지도 말고, 화를 없애야 돼라고 조작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고,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화라는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 화가 일어날 때, 이 몸이 정직하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 실제 지금 있는 건 뭐냐면, 화가 나자마자 그 90초 동안 몸에서 뭐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속도가 빨라지고, 막 몸에 반응이 있어요. 그냥, 다른 그 화를 따라가는 건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지금 그 화라고 알아차릴 때 뭐를 보고 화라고 알아차렸냔 말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감각,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 보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해져요, 갑자기. 화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너 화냈지 하면서 회초리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 화는 내, 화잘 내는 어리석은 놈이야 라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편안해져요. 편안한 마음으로 화가 나는 그 화를 대상으로 문제 삼거나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둔채 그냥 보는 자리에서 그 화를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는 마음은 거긴 화가 없어요. 그래서 화에다가 에너지를 실어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만 않으면 그 화는 가만히 보기만 하면 그 화는 90초도 안 돼가지고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아, 열기, 열감을 알아차리고, 뜨거움을 알아차리고, 뜨거움하고 화는 다르잖아요. 실제 있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제 몸에 일어나는 반응에다가 내가 생각으로 덧붙인 화가 괴물처럼 화가 일어나 이런 식의 해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몸의 반응 그걸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초도 안 돼서 고작 90초도 안 돼서 그 반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지. 화를 대상으로 싸워 이기고 유의 조작해서 그걸 통제하고 안 일어나도록 애쓴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중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내가 억지로 지혜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저절로 봄이 알아서 치유를 시작해요. 지혜를 가져와요. 그냥 보기만 하면 저절로, 아, 이게 실체가 없구나.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는 게 왔다가 그냥 가버렸네? 이거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 그 화를 찾아보세요. 화가 날때 화를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생각을 따라다니면 생각 속에 화가 있지만 생각을 탁 멈추고 그냥 비춰보면 그 화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두근두근두근 이게 화예요? 띵띠어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화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근데 그건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 조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뭐냐? 여기서 정말 정말 진짜 있는 건 뭐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그 진실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로 가요. 자정작용? 본연에 청정했던 이 비추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토라고 했어요. 청정심이라고 하고. 그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그 바다와 같은 한 마음에서 일어난 파도 같은 분별심이 온갖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분별, 생각, 감정, 느낌, 오원이, 오치원이 문제를 만들어요. 오치원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힘을 잃어요. 그게 세상 전체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일체 모든 문제로 다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데 없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해탈이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진정한 깨어있음이죠. 진정한 중도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신수 스님의 제자가 제자였던 지성 스님이 왔을 때 육조 스님이 지성 스님에게 신수 스님 너의 스승 신수 스님은 어떻게 법을 설하시느냐 물어봤을 때늘 대중들에게 신수 스님은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건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음으로써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늘 앉아있으므로 몸을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몸한테 뭔 죄가 있다고. 몸 가지고 수행하는 거겠어요? 이 공부가? 몸을 통제하고 뭐 그런 게 수행이겠어요? 오래 앉아있는데 성공하면 그게 수행에 성공하는 걸까요? 이건 마음 공부잖아요. 몸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하러 간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절에 갈 때. 나 마음 공부하러 다녀,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나몸 공부하러 다녀, 이런 얘기 하나요? 아무도 안 해요. 몸 공부하러 다닌다는 얘기는. 마음 공부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근데 몸 공부인지를 착각하면 삼천피 하는 게 수행인 줄 알고,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인 줄 알고, 몸을 혹사시키는 게 수행인 줄알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한 가지 동작을 계속했을 때 분별망상이 여기저기로 삿대도로 안 가서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 방편이 될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절수행도 그렇고 좌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이 바른 참선이 무엇이냐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었을 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앉아서 좌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좌선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바른 밝은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몸 쫓아다니고 모양 쫓아다니고 이게 수행이야 저게 수행이야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공부를 쫓아다니는 그런 공부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지성이 이 말을 듣고 거듭 절하면서 말했어요. 뭐 이러면서 몇 가지 이제 좀왜 이런지에 대한 아마 법문을 해 주셨겠죠. 저는 지성이 이렇게 육조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수 대사가 계신 곳에서 9년 동안 도를 배웠으나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문득 저의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나요?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이오니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계정해 사막이라는 계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그대의 스승은 그 신수 스님은 계정해를 어떻게 설하시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지성이 말합니다. 신수 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계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해이며 지혜, 해이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학인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지성이 물었어요.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줄 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하느니라 이랬어요. 불교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줄
법은 없어요.

법은 각자 자기에게 다 있어요. 100% 모두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얻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미안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5,000원짜리 두 장으로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 쪼개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보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 분별만 보는 거예요. 분별 망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스승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속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 공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끊임없이, 그래서 촛불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촛불을 하나를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명한테 나눠줘도 이 촛불, 원천 촛불 하나는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얽매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얽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얽매이는 거. 그게 탐진치 삼독이고,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스스로 포승줄 가지고, 포승줄이 없는데, 자기 생각, 견해, 판단, 분별의 포승줄 가지고 자기를 묶어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묶인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법문도 다른 거죠. 같은 법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게 법화경의 비유를 들면, 크고 작은 숲에 크고 작은 온갖 식물들이, 나무들이 있지만, 뿌리가 얕은 풀은 법비가 내려도 그 조금만 물을 받아들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비가 내릴 때 아주 많은 물을 몸에 저장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듯이 중생들도 자기 근기 따라, 자기 그릇 따라 법비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풀어지면 어때요? 꽉 묶여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분별에 꽉 묶여 있던 사람이 거기서 확 풀려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던 게확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삼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돈 날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린 게 확실해요. 더 이상 그돈 찾을 수 없어요. 집값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 딴 사람들 집값도 다 떨어졌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번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어진 게 명백하게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없어졌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그 괴로움에서, 그 돈을 날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렵죠.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려워요. 간단한 건 지혜로 보면 너무 간단하고, 자기 분별망상을 따라가고 탐진치 삼독을 따라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없어진 돈이면 없어졌구나, 인연이 다 해서 갔구나, 이제 내게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끝나죠.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막몇 개월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워서 막 병이 나다가 문득 이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네요? 어차피 기왕 이래 된 거? 하고 확 내려놨더니 갑자기 자유로워져가지고 막 가볍게 가시는 분을 뵙고, 또 어떤 분이 몇십억을 주식으로 날렸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내가 자살하러 가야 되나, 절에 스님한테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죽으러 갈거 스님 만나고 죽자, 이런 생각에 집을 나와가지고, 집에 나왔어요. 이제 핸드폰 끊고 마누라 자식 볼 그것도 없고 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되나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절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주식으로 날려가지고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면목이 없다, 나는 집 떠나서 어디, 온갖 그 생각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실을, 저는 현실을 비춰준 것밖에 없어요. 거울처럼.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이 뭐냐? 이미 날렸다. 그거 다시 찾을 수 있냐? 다시 못 찾는다. 아무 방법도 없다. 죽으면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 자식들,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한다. 안 해볼 면목이 없다. 그 욕을 먹기도 미안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지금 있는 이대로 현실에 서 있는 거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진 삶의 현실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허용하는 거고 거기 있는 거지 피해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더 많이 얻으려고 했다가 못 얻으니까 피해 도망가는 거 취사간택심 아니냐. 취하는 것도 괴로움이었듯이 도망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죽으러도 가지 말고 아내 피해서 도망치지도 말고 바로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면목이 없는 걸 면목 없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면목이 없어서 아픔을 감당해야죠. 아내한테 아내가 때리면 맞고 자식 욕하면 자식이 아빠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미안하다 하고 무릎 꿇고 반성하고 아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하면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맞을 거 맞고 두들겨 맞을 거 두들겨 맞고 조폐도 할수 없다 뭐 이혼하자려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혼해 주고 고사님 뭐할 날이지 말고 인연 따라 이제 무조건 아내한테 갔으니까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치, 지금 날린 거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가서 죽도록 으들 맞을 거다 맞고, 떠들게 맞을 거다 맞고, 욕 먹을 거욕 먹고, 그러고 나서 미안할 거 아닙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노가다라도 뛰고 가서 그날그날 번돈 아내한테 갖다 바치는 그거라도 해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요, 얼굴이 환해져요. 맞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게 최선이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웃으면서 막 뛰어내려갔다니까요. 그 대원정사를. 아내한테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갔다니까 기뻐가지고. 주님 깜짝 놀랐다니까. 올때 죽겠다고 그렇게 와놓고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가서 죽으란 얘기밖에 안 했는데 마누라 앞에 가서 죽으라고 차라리. 그 감당하라고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밝아질 수가 있나?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감당할 작정을 하면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그러고 딱 가보세요. 아내가 죽이지 않아요. 아내도 차라리 어떻게 잘못됐나 걱정했다가 차라리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입으로 반성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지. 그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제법이 세상에 현실이 진실이에요.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왜 받아들여야 돼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돼 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은 방편으로 거사님이 어쩌면 전생에 남들한테 엄청 큰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지금 감당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내돈 날렸다 생각하지만 내돈 날린 게 아닐 수도 있죠. 업의 균형이 맞은 걸 수도 있죠. 그럼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빚진 거 갚은 거지. 그렇게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러네.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도 스님들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쉬워하니까 그런 방편을 취해 본 거죠. 근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요, 삶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10억을 날렸어도 좋은 일이에요. 아니, 내가 전생에 50억 빚진 거를 이번 생에 10억 날리는 걸로 퉁쳤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 걸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사기당했다고 그 사기당한 것도 어쩔 수 없다 하란 얘기 아니에요. 사기당했으면 그놈 찾아가야지, 어쨌든. 부처님도 잘못된 일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번 최선을 다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놈 찾아가서 혼도 내고 할 말하고 호구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건다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현실이 그렇게 이미 펼쳐져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손쓸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를 꽉 묶고 있던 것이 나를 확 자유롭게 해요. 풀려나게 만들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묶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이렇게 부처님 법은 육조스님의 법은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 했다. 이걸 풀어주고 나니까 그냥

삼매, 뭐가 삼매요? 그냥 고요해진 게 삼매란 말이에요. 본래의 고요함.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던 게 갑자기 훅 사라져. 그게 삼매죠. 고요함이 확 드러나니까.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에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수승이 말한 개정해는.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방편으로는 신수스님 말한

선을 힘써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을 청정해라. 모든 부처님이 얘기한 방법이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게 개정해다. 그냥 공식적인 교리란 말이야, 불교 교리. 근데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건 모양의 개정해를 공부한 거예요. 모양의 개정해, 교리의 개정해. 육조 황벽 오르게 보면, 전신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법에서는 깨달음이 있지만 마음법에서는 깨닫지 못하니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거는 교법에서는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네가 마음을 직접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서 깨달은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개정의 사막이라는 진짜 개정의 사막이 뭔지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수님이 말한 개정에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개정에는 그것과는 다르다. 즉 너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정에는 방편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삼구법문 가운데 일구, 좋은 걸 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네가 어떻게 공부인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걸 다 빼앗아버리는 법문을 통해 너한테 진짜 개정애가 뭔지를 선물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성이 말했다. 개정애는 다만 한 가지일 뿐인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하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애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애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아, 육조 스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아니 그래도 지성이가 저 신수 스님 제자고 지 스승을 욕하면 또 좀 그렇지 않을 것이게 하잖아요. 이게 도의가 있는데, 또 육조 스님이 보기에도 신수 스님이 어쨌든 본인 같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했던 한참 선배 스님인데 선배 스님을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이게 맞는 말이고,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애가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줬다 뺐었다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은 좋게 말했다 안 좋게 말했다 막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뺐어 확 내려쳤다가 그래도 그것도 좋은 점도 있긴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하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주장하지도 않고, 왜 방편에 부처님도 실온계론 생천론이라고 하는 방편도 병에 따라 쓰셨단 말이에요. 방편의 약도. 그러니까 그게 방편의 약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상승의 약, 진짜 약, 그거를 너가 이제는 소화시킬 만한 근기가 됐으니 너에게 진짜 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도 탓하지 않은 거면서 이럴 수 있는, 이것도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에는 대승의 개정에, 대승의 개정에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승의 개정에보다는 대승의 개정에 훨 난 거니까 그 대승에서 말하는 개정에다. 근데 너가 이렇게까지 왔으니 대승에서 말하는 개정에는 충분히 네가 공부했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 뭔가 그 이상을 공부하려고 왔을 거 아니냐. 그동안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딱 깨달아보려고 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 최상승의 근기, 가장 높은 근기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개정애가 뭔지 그것을 내가 설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깨달음이 같지 않으므로 자성을 보는 것 또한 느리고 빠름이 있다. 그 근기에 따라, 방편에 따라 깨달음에도 느고 빠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하는 법이 신수 대사의 것과 같은지를 들어보아라.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기존의 불교계에서 하던 답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해줘요. 기존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육조 스님은 언뜻 듣기에는 좀 다른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육조 단경이 한 명의 스님이 쓴 책인데 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유가 기존의 방편으로 설했던 모든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불교 교리에서 스님들이 알고 있던 교리는 교학에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교학이었다면 육조 스님이 말하는 법문은 뭐냐면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분리자성. 유명한 말이에요.
이 자성에 입각해서 법을 설한다.

개정회, 이 자성을 두고 여기서 나오는 개정회를 얘기한다. 자성을 다르게 말해서 개정회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성에서 나오는 개정회를 말한다, 나는. 모든 불교교를 전부 다이 자성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왜이 자성 하나가 전부니까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모든 것이. 교리도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근본으로 돌린,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진실로 돌린다, 이 소리예요. 중도라는 하나의 진실. 이리로 돌려서 모든 것을 하나로 회통해버린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도록. 이런 입장에서 개정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가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화두 중에서는 어려운 화두일 수 있나? 그 천녀 이야기 기억나죠? 혼 분리돼가지고 이홍기라는 당나라 때 소설.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책들,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 같은 경우 보면 이홍기 같은 책들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잘못된 책들 너무 많아요,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항상 확인이 가능해야 되잖아. 들을 수 있죠. 저기 가면 꽃이 예뻐.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내가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고. 근데도 막 그 전해져서 그렇게 계속 내려와요. 그런 전설들이. 아직도 정신과 육체가 분리됐다라고, 분리되고 내가 죽더라도 혼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 우리의 혼은 90 먹은 할머니 입장에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모습이 그 혼의 모습일까? 아니면 20대 때 혼의 모습일까? 10살에 죽은 아이의 혼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게 추상하는가. 우리가 분명 본 거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 그 장작불처럼 무슨 불처럼 같이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불이 힘이 약해진다라는 건 그 장작이 그 타 부분 빼고 새로 타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장작들 이렇게 떼봐서 아시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장작들 이렇게 보관하면은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 초기에 탈 때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탔었을 때 막 연기도 나고 막 그런 불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열기를 받으면서 그 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장작이 뽀송뽀송 마르잖아. 그게 나이 든다라는 것들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불은 이렇게 지속되지만 내 몸이라는 것들도 건조해지면서 잘 타게 되는, 어떻게 되면은. 그래서 너무 근사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선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전통, 아주 강한 전통. 너희들은 본 적이 있느냐? 모닥불은 본 적이 있지만, 그쵸? 장작불을 본 적은 있지만 장작을 뺀 불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참 힘든 말이에요. 그래도 장작을 빼도 불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누군가가 또 우길 수도 있어. 본 적도 없으면서. 이게 갑갑한 거야. 이게 강요를 못하는 거야. 시타르타의 답답함을 아셔야 돼요. 아유 얘야, 없는 걸 보지 마라. 초기의 암경을 보면요, 시타르타가 공하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공, 비일공자.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그걸 강요 못 하잖아. 장작도 장작대로 있고요. 불도 불대로 있어요. 불이 진짜예요. 장작이 진짜예요. 이렇게 싸우잖아. 얘들아. 장작불은 본 적이 있다. 장작불이 있으면 그 장작을 연료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온 불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장작불도 없고 섣불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어느 게 진짜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같이 간다. 이런 얘기가 시타르타 얘기에 사실은 많이 나오죠. 본 적이 없다. 섣, 쓰레기, 종이, 가스, 초, 기름을 떠나서 불을 본 적은 없다. 그 연료를 떠나서. 근데 시타르타가 얼마나 깝깝해. 그래도 불은 있어요 라고 왜 우기니까. 근데 그걸 강요를 안 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아난한테 했던 얘기. 꽃같이 보면서. 시타르타는 꽃이 무상해 보이니까. 이건 무상한 거야. 그랬더니 아난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아난아, 이 꽃 예쁘지? 이 꽃 무상하니? 그 아난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난이 그러잖아. 네, 무상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우 얘가 무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세상은 무상하고 덧없는 거다, 영원하지 않다, 불변하지 않다를 떠들었기 때문에 안하니 떠드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선하러 간다고 그럴 때 그걸 하나씩 해주잖아요. 네, 그 꽃은 예쁘고 무상해요 라고 했을 때, 아나나 제발 너 혼자 있을 때 그 꽃이 진짜로 무상하고 아름다운지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너 혼자 수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시타르타의 생각이죠. 선불교의 특징을 화두를 통해 가지고 언어가 잘못 나잖아요. 우리말은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 뿔 그러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잖아. 쓰레기 있고 불 있고. 그 있을 것 같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번개가 친다라는 말 기억나요? 비가 내린다라는 말 기억나죠? 우리 언어 그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언어를 그렇게 쓰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져요. 비가 안 내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쓸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 어딘가 비가 있는 것 같아. 안 내릴 뿐이야. 그런 게 있나요? 내리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요? 내려치지 않는 번개를 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 언어를 듣거나 뭐를 듣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불변하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번개가 친다. 주어 수로를 쓰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야. 강신주는 살아있다. 그렇죠? 강신주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건데 강신주는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머님이 살아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이 죽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번개가 안 친다. 그럴 때 그냥 안 치는 건데 번개가 어딘가에 있으면서 안 치는 것 같아. 비가 내린다. 그건 하나의 사태죠. 그냥 비가 내려.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 비는 어디엔가 있는 것 같아. 시타르타서부터 불교에서는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희론 정멸이라고. 희론. 우리를 희롱하는 논의들, 언어들, 생각들이 고유해져야 있는 그대로 본다. 아, 그런 전통들.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예. 시타르타가 대답하지 않았던 14가지의 퀘스천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십사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천녀 이혼 얘기와 같은 거야. 몸과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를 했다 하면 일파만파 커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이 어느 게 진짜고 가짜고 어떻게든 대답하든 간에 혼이 진짜야 그러면 일파만파. 몸이 진짜야 그래도 또 일파만파.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건 모닥불인데 요 전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함경이나 초기 경전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은 거예요. 빨라봤자 100년, 늦게까지로 따지면 400년, 시타르타가 죽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리랑카에도 만들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리랑카의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설법했던 모음집을 니카야라고 부르고 중국으로 번역된 거 한자로 번역된 걸 아함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함경도 중국에서 번역된 게 중국어 한자로 번역된 게 400년, 500년이란 말이에요. 시타르타 죽은 지 600년이 훨씬 지나서요. 초기에 모여져도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함경이나 시타르타가 처음에 해서 시타르타가 말했던 게 중요해. 시타르타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그러지만 아함경전에도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왜냐하면 이건 대답하면 안 돼. 본 적이 없는 거야. 주어를 봐야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꽃은 예쁘다 있죠. 이 꽃은 예쁘지 않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있어. 이 커피는 맛있니는 된단 말이야. 커피를 먹어본 사람, 느껴본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커피에 대한 글을 얘기를 한다, 물어본다.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답을 할 거야? 뭐라고 해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인칭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에 침묵을 한다라는 거에 이거 기억나시죠?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세계는 시간은 영원한가? 그러니까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느냐? 영혼과 육체는 같느냐? 심지어 이거요. 시타르타는 열애는 죽은 다음에 존재하느냐? 죽기 전에 존재하느냐?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도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 있느냐? 이것도 얘기를 안 해. 죽은 다음에 열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열애는요. 없는 거잖아. 내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야. 불교의 강력한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시타르타가 꽃을 두고서 얘기를 하잖아. 이 꽃 예쁘지? 아난한테.
그런데

만약에 인도에 없는 꽃 있죠? 그거에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경험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느끼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암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니카야를 보면서 십사무기 전통을 어기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일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건너뛰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꽃 같은 것, 꽃이 펴있고 시타르타가 아난한테 얘기했던 그런 것, 그리고 엄마가 아기 데리고 얘기하는 것, 어머니가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애한테는 아버지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행복할 보이지 않니? 라고 하는 거. 부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가능하다고. 얘야, 이게 보이니? 얘야, 따라. 엄마의 삶이 보이니? 아빠의 삶이 보이니? 어떻게 살아가고 살지도 않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코멘트 달게 되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까먹지 맙시다. 지난번 배웠던 교훈을 까먹지 말자고. 모닥불을 부정하지 않고요. 쓰레기불을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모닥불, 장작을 떠나서 가스를 떠나서 초를 떠나서 기름을 떠난 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라디칼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여기 꽃 보이지? 예쁘지? 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아난이 얘기했잖아요. 나 참선하러 갈 거고 수행하러 갈 거예요. 바로 부른다고요. 가장 가까운 제자인데 가장 지혜롭다는 아난을 바로 부르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꽃 앞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음식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음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있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맛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이해되죠? 엄마는 맛있는데 맛있으니까 이거 맛있어 먹어봐 딸한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 내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딸도 맛있었으면 아니에요. 내가 맛있으니 얘가 맛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 음식을 줘. 아이가 먹어봐. 아이가 이럴 수 있어.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맛은 없어. 엄마가 화나요? 화 안 납니다. 아이가 자기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음에도 근사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 친절한 전통이, 요 바닥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조적이지 않은 측면들. 네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14가지 대답 안 해요. 붓다의 침묵이야. 시타르타의 침묵이야. 말을 했다 하면 얘는 더 복잡해져. 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떠들면 불 없어. 그래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아이가 그걸 믿겠냐고 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해줄 수 있는 게 별거 없잖아요. 야, 여기 모닥불 있잖아. 그치? 모닥불 봐. 여기 쓰레기불 있잖아. 섣불 있잖아. 얘야. 이 왜 이 얘기를 할까? 불 자체는 없다. 얘야. 모닥불이 있고 섣불이 있고 쓰레기불이 있고 가스불이 있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진다. 무상하다. 예쁘게 불 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몸을 만지는 이 몸이 따뜻하잖아. 살아있잖아. 그리고 내가 만지잖아. 여러분들이 섣불이라고 생각하면 섣불 만지고 타고 있는 섣불 만지는 거야 지금. 얘야, 영원하지 않다. 너 영원하지 않다. 지금 꽃처럼 불이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아이고야, 잘 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타르타가 야, 불 같은 건 없어. 불 자체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면 골치 아파. 걔는 머릿속에 생각해. 불 자체 있어. 그냥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강요를 못한

나 얘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게 길잖아요. 쓰레기 뿔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하잖아. 초기 암경, 초기 경전들을 보면 그런 반복되는 구절이 난 너무 예뻐요. 마치 이런 식이야. 진달래 있고 민들레 있고 있지 않니? 막 그런 게 들어와. 막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꽃 자체, 플라워 자체 이런 얘기는 안 해.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침묵을 했을까? 요거 대답하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커진다, 진짜 일이요. 그거와 관련된 화두를 오늘 보겠습니다. 무문관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향엄 상수라는 건데요. 향엄이라는 스님이 상수, 상수라는 거는 상자가 한자로 오른다라는 거니까 나무에 오른다라는 거, 나무에 올랐다 뭐 이런 거예요. 이 화두는 겉보기 우리가 많이 풀었었던 어떤 딜레마를 또 얘기해요. 아, 이거 읽기 전에 선불교가 언어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언어는 번개 얘기. 번개가 안 치면 번개가 존재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불변해. 불이 꺼져도 불은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을 담지하는 게 언어잖아요. 그럴 때 언어도단이라고 그랬을 때 모든 언어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다 뿔이 있어. 부정하지 않아요? 이 꽃 예쁘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언어도단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쓸데없이 사변적으로 가고 막 영혼이 있어 불변하는 게 있어 뭐 기타 등등 그런 많은 얘기들로 가는 길을 끊는 이유는 내 앞에 보여있는 이것, 이 꽃을 장미라고 하는 것, 이 장미라고 그랬을 때 장미 일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미도 안 보고 장미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장미는 뭡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서 사람은 없는데 집에 앉아서 인간이란 이래야 돼 이러고 있잖아. 인간 일반을. 그런 건 없다. 그런 생각들.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길이에요. 언어도단이다. 깨달음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령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극락이라는 단어를 보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상상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그쪽이 무섭다 보니 이쪽이 안 보여. 꽃의 세계가 안 보여. 병들어 있는 어머니나 늙어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나중에 죽어가면은 뭐 영혼만 남아서 영원할 거야. 그래서 안 돌봐. 지금 마지막 보는 거다라고 더 돌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말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선불교는 뭐 이렇게 언어의 길을 끊고 화두를 만들어서 딜레마를 만들어서 언어의 장벽을 뚫으려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지네들은 말을 쓰냐? 이러면 안 돼. 시타르타도 십사무기라고 그랬지만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병든 거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고통에 대해. 그래서 그렇게 경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불교나 이렇게 선불교를 들어갈 때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향엄화상이 말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랐는데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있지만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로도 나무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나무 아래에는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온 의도를 묻는 사람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질문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만일 대답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전형적인 화두예요. 느낌이 뭔지 알죠? 아주 높은 나무에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어. 손으로도 잡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굉장히 높아서 발도 땅에도 안 닿고 심지어 발도 이 나무에 걸치지도 않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묻는 거야. 또 달마가 또 나왔어요. 달마가 또 뭐,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온 까닭이 뭔지를 묻는 거야. 뻔하죠? 입을 뜨면 추락해.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상관없어.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질문의 마지막은 또 강요를 하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대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딜레마는 뭔지 아시겠죠? 말은 해야 돼. 근데 말을 하는 거는 그 물어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 근데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추락해. 그 대답을 안 하면 나는 무사해. 그쵸?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불교가 자리 이타라고 그랬잖아. 나 살려고? 그 사람이 절절한 질문이면 자비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 이런 딜레마를 만든 거예요. 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화두를 글자 그대로 풀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주 쉽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손으로 남을 잡아. 물고는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또 나무를 다시 또 잡아. 그리고 나. 이해되죠? 얘기해주면 되잖아. 사실은 이 화두는 쉬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를 물고 있잖아. 손도 떨어져 있고 발도 떨어져 있잖아. 지금 추락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락 안 하는 방법이 뭐 있어. 손으로 잡으면 돼. 이해되죠? 그리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 가면 다시 물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원칙적으로. 그럼 뭐 문제가 있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깔끔하게. 그런데 이 화두의 특징이 하나 있어.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어디를 쓰고 있어요? 입을 쓰고 있지. 이 화두가 가진 매력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이 화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입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입만, 입에만 힘을 쓰고 있잖아. 와, 이게 이 화두가 가진 묘미예요. 뒤쪽 화두에, 야, 말을 안 해도 너 잘못된 거고, 말하면 너 추락해. 이게 화두의 핵심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입만 쓰고 있는 인간인 거야,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세 가지 행동이 신구의라고 그래요. 몸으로 하는 행동. 신업, 구업, 입으로 하는 행동, 마음으로 하는 행동,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 행동, 카르마라는 거를 막 너무나 막 이상하게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액션이에요, 액션.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들. 몸으로 하는 행동들 있죠. 뭐 누굴 때린다든가, 누굴 업어준다든가, 말로 하는 업도 있잖아. 그쵸? 너 죽여버릴 거야, 저주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욕한다든가, 아유 당신 너무 예뻐요라고 얘기하는 거라, 너는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떼지야,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의도 있잖아. 의 마음으로 짓는 거. 문제는 이 마음으로 지으면 신이나 구로 다 나오죠. 사실은 이게 구업과 사실은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 재밌다. 요거 굉장히 재밌다. 무소유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잖아.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님들이 무건수행 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향엄상수 이 제5칙에 나와 있는 이 화두는 무건수행 중에 있는 스님에 대한 화두일 수도 있어. 무건수행을 할 때, 와, 침묵하고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제일 힘들어요, 무건수행이. 말 안 하는 거니까. 무건수행이 이 나뭇가지 물고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말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는 상태가 무건수행이에요. 언어에 대한 집중은 그때보다 강한 게 없어요. 말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무건수행 중이다. 근데 여기 꼬맹이가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스님, 이물 먹어도 되죠? 먹으면 죽어. 근데 난 무건수행 중이야. 이해돼요? 그럼 뭐라고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건수행이 깨지는 거야. 나 침묵하기로 했다. 왜 무건수행이 사찰에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업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조금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향엄상수라는 이 화두의 가장 큰 묘미는요, 나뭇가지를 물고서 입만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거든요. 이 사람은 몸도 쓰지 않고 뜻도 쓰지 않아. 그냥 입에만 모든 정신이 팔려서 꽉 물고 있어. 무건수행과도 같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입만 쓰고 있는 사람의 비유이기도 해요, 이게. 요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할 때랑 똑같아. 물건 들 때도 똑같아. 저는 간혹가다 그 비유를 드는데, 두 사람이 요 테이블을 들잖아. 테이블을 들잖아. 내 쪽이 무거우면, 들었을 때 내가 무거우면 이 사람은 가볍죠.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 무거운 거 소파 날라보면 알잖아. 그 미묘하게 내 쪽으로 무게가 갔다가 내가 가벼워졌다 그럴 때가 있잖아. 이렇게 들 때 이 내가 무거우면 이 사람은 가벼워. 저는 이거를 잠이라고 보고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무거워도 내가 행복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끼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가벼워진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저쪽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떠납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항상 가볍고 경쾌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면 내가 가벼운 거 못 견뎌요. 내가 더 힘드는 게 나. 언어도 똑같아요.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속 시원하죠? 누군가랑 얘기할 때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면 그건 그 사람이 무거워진 거예요. 누군가랑 얘기를 끝냈는데 내가 답답하고 무거워지면 그 사람이 가벼워진 거야. 말 좋아하죠? 이야기 좋아하죠? 친구랑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누구랑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뭔가 말을 쏟아 부어요. 그리고 개운하게 돌아와. 그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된다고. 그 사람이 들어준 거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자비를 행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말을 하고 나면 나 말 잘했어, 시원해, 나 배운 여자야, 배운 남자야 이런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무겁게 하는 거야.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들 때 보면 가벼워지려고 떠들어요. 친구 만나든 누구 만나든 다 가벼워지려고 그래. 내가 오늘 저 친구를 만나서 무거워져야지. 왜냐하면 누군가 만나거나 뜻대로 삶이 잘 안 되는 내 딸, 아들, 병든고 나이 드는 걸 무서워하는 어머니랑 얘기하면 답답해지잖아. 막 내가 답답해지면은 내 딸, 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는 가벼워진 날이에요, 그날. 한 번이라도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내가 무거워져야지, 저 사람 힘든 걸 내가 다 받아줘야지라고 안 해.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무거워지려고 하는 거야. 나랑 얘기를 끝나고 났더니 저 사람이 가볍게 가야 돼. 왜 내 딸은 내 아들은 나랑 얘기를 안 하지?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내 딸과 아들이랑 얘기할 때 엄마인 나로서, 아빠인 나로서 여러분 홀가분했잖아, 배운 척했잖아, 야단도 치고 저거 공부 안 하네, 오늘은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잖아.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고 아내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오늘 시원하잖아요. 막 속이 시원하잖아.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잔인해가지고 어떡해. 말하고 나서 무거워졌어요? 오늘 무거워지러 가는 길이야. 오늘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 내 아들의 말, 내 딸의 말을 들어야 돼. 오늘은 잔뜩 무거워질 거야. 대화가 끝나고 내가 무거워지면 그 사람은 가벼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홀가분하게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은 무겁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자주 보고 싶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무거워지는데. 자비를 꿈꾸는 수행자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아함경을 다 읽었다고, 니까야를 다 읽었다고, 화엄경을 다 읽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만 얘기를 그냥

5시간, 7시간 강의하면 어떡해? 그냥 할머니가 원했던 거, 할아버지가 원했던 거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됐는데.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산사 올라가는 길에 석불한테 얘기하는 게 100배 낫다. 듣기만 하니까. 무겁게. 그래서 석불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석불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무거워져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누군가랑 말하는 건 무거운 일이다. 누군가랑 말하면 저 사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저랑 누구랑 얘기를 했잖아요. 막 말을 주고받아. 끝나고 나면 저 친구는 어떻게 살아갈고 막 마음이 갑갑해 얘기하고 나서. 그럼 100% 그 사람 있잖아요. 저랑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 랄랄랄랄랄라 하고 가요. 좋다고. 그걸로 그냥 힘이 되는 것 같아. 구업이라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비를 행한다라고 그랬다면 누군가랑 얘기를 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그러면 스님이 무거워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설법 끝난 사람들은 가볍게 내려가야 된다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수행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구라는 말 있죠? 비구라는 말. 예. 그 원래 뜻이 건식한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탁발했잖아. 주는 음식 먹었잖아. 거지 행각처럼 했잖아요. 더 바닥이었다고. 왜 바닥이었을까? 그런 생각들. 향엄 상수라는 이 화두를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나뭇가지를 물고 있다. 물고 있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 근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말을 하면 자기가 떨어져. 어떻게 대답할 거냐? 제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올라가면 돼. 그런데 저는 이 화두를 보면서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입을 물고 있다.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고 온몸으로 받치고 있다. 그 비유는 무엇일까? 와, 이 매달려 있는 사람 입 쓰는 사람 아닌가? 입에만 힘을 쓰는 사람 아닌가? 그게 무건수행이든 뭐든 간에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생각들이 요 화두를 보면서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아,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기 그 말 잘못했다가 여우 됐던 얘기. 그게 뭐였었죠? 백장야호라는 얘기. 백장 스님 얘기. 네?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 인가에서 초월한다. 어둡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된다. 잘못 말해서 벌을 받아 가지고 여우가 돼 가지고 그 사찰 주변에 계속 여우로 살다가 그 사찰에 새로운 스님이 올 때마다 물어봤다가 백장 때 깨우쳤다는 거 기억나죠? 말 잘못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거.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시타르타가 십사무기를 얘기를 했을까? 왜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했을까? 왜 항상 친근하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딸한테, 아이한테 사랑은 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추상적인 사랑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게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네 아버지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딸이 똑같이 흉내내나요?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가스불이고 딸의 사랑은 촛불이니까. 그런데도 알죠. 그런데 사랑 하나도 못 해본 인간들은 가스불의 불 색깔만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고 떠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멍청한 사람들의 사랑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식당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뭐 배운 것 없이 왜 그래? 그런 형태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평가하죠. 저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사랑을 돌아보세요. 별로 대화 안 하고 고상하고 공식적 행사에 잘 참여하고 서로 사무적 관계에 불과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십사무기, 이 14가지의 질문에 침묵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 왜?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내가 사랑을 모르면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을 같이 읽고 딸이랑 아들이랑. 이해되죠? 이 사랑 괜찮니? 너 읽었니? 괜찮은데 별로야. 딸이 그럴 수 있잖아.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내가 불 자체가 아니라 가스브리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촛불도 인정하고요. 섣불도 인정합니다. 반면 한 번도 제대로 불타오르지 못하고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요. 추상적인 자기 생각 빼놓고는 다 사랑 아니라고 재단을 해. 진짜로 꽃을 아는 사람은요. 개나리 보고 장미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꽃은 장미를 추상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미는 장미대로 피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동백은 동백대로 피는 겁니다. 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꽃 일반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다 꽃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향엄상수라는 하드는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냥 뒤쪽 하드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딜레마지. 아이씨, 이 물고 있는데 말하면 떨어지고 말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망했다. 전형적인 화두 같아 보여. 근데 이 화두만 풀면 어렵지는 않아요. 나뭇가지 자꾸 말하고 다시 물고 있으면 돼. 무건수행이면 재밌지 않아요? 내 수행일 때는 무건수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독약을 먹거나 더러운 음물을 먹으려는 아이가 나오면 말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배탈 나. 그 다음에 무건수행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왜 수행을 하죠? 왜 무건수행을 하지? 중생들한테 자비를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독약 먹고 죽어가고 배탈 나는 물을 먹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건 똑같은 거잖아, 그쵸? 무건수행 중이라서 사찰에 불났는데 불이야를 안 해. 예? 다, 템플스테이 있는 사람들 다 타 죽었어. 훌륭하다. 그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무건수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떠올라요. 그 재밌어. 이 화두의 묘미는 그거죠. 주둥아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무건이라는 형태로 말하면 안 돼! 이런 거랑 자기도 모르게 계속 수다스럽게 난 무겁게 하는 말들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저는 극단적으로 같다고 봐요. 남들 힘들게 하기로는. 그거를 비유로 딱 만든 게 아주 근사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어쨌든 그게 이 화두를 보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향엄상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향엄하상이 말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랐는데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있지만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로도 나무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나무 아래에는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온 의도를 묻는 사람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질문한 것을 외면한 것이고 만일 대답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깔끔하다니까요, 제가. 그거 먹지 마! 하고 다시 무건수행으로 돌아오시면 돼. 그거 먹지 마! 남들이 지적질할 수 있잖아. 너 무건수행 중이잖아! 뭔 의미가 있어요? 남의 말을 받아들일 것. 남의 똥을 치듯이. 병든 어머니가 대소변 못 가릴 때 대소변 치듯이. 말하러 갈 때, 아까 이거 짐들 때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하염없이 무거워지는 그 대화를 해볼 것. 그것만 하면 무건수행 안 해도 웬만하면 말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 남이랑 말 섞는 일은 무거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알죠?
남이랑 말을 하면 속 시원하다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배설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특히나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죽기 전에 누구랑 대화해서 내 마음 더럽게 힘들다, 무겁다, 저 사람을 어찌할까, 우리 어미를 어찌할까, 우리 아비를 어찌할까, 내 딸을 어찌할까, 내 아들을 어찌할까, 내 아내를 어찌할까, 그냥 묵묵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염없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 여러분과 대화했던 사람은요, 엄청난 자비를 받은 느낌,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선한 구업 별거 아니에요. 배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을.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

유물 있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

0: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4: 톤도 예. 다르고.
3: 김PD?
2: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PD, 빨간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5: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6: 본타방쇼 300원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서울 나들이를 하러 옛 청와대 자리로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좋은 터냐 나쁜 터냐 뭐 풍수 논쟁을 하고 있는데

0: 예, 여기야말로 서울에 정말 숨어있는 명당입니다.
1: 경복궁 자리를 이쪽으로 이전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명당입니다.
0: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 수승한 터전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만끽하시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처음 떠나볼 서울의 명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입니다. 청기화로 지붕을 얹은 건물이란 뜻을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집무실이자 관저였던 청와대. 총 15만여 개의 전통적인 청기화로 덮여 있고 우리의 옛 왕궁 건축 양식을 토대로 현대적 감각과 쓰임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2022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떠오르고 있는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죠. 문광 스님과 함께 본격적인 청와대 나들이 시작해볼까요?
1: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BTN 모든 촬영팀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서 이렇게 서울에 숨어있는 명소들,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서울의 원래 중심이었던 옛 청와대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국민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가

0: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청와대 본관 자리입니다. 수많은 대통령들께서 이곳에서 국정을 책임지셨던 곳인데 이제 이곳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로 7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여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30%가 되고요. 이제는 당일날 오셔서 접수를 하셔도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곳을 다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청와대에 오셔가지고 한번 조선시대 때부터 중심이었던 이곳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조선시대 때의 모든 정궁과 그리고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 등을 비롯해서 숨어있는 아주 좋은 명소들 그리고 아주 전망 좋은 뷰포인트들 그리고 서울의 풍수가 얼마나 수려한지 지리학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청와대 안에서 처음 가볼 장소는 청와대 본관입니다. 본관은 외국 국빈과 각국의 외교사절이 방문했던 장소로 한국의 전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료인 화강석과 청기화를 주종으로 사용해 격조 높고 아름다운 한국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터를 풍수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본관 뒤에는 북악산이 주산 역할을 하고 우측에는 인왕산이 백호가 되어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0: 자, 저기 잘 안 보여.
1: 청와대 본관 정면에서는 남산을 옆으로 비껴가도록 배치해 앞산인 안산이 비어있는 형국입니다. 다음 이동할 곳은 구본관터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이 바로 구본관터였던 자리인데요. 1993년 구본관이 철거된 후 옛 지형에 맞게 복원되었고 그 자리를 수궁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0: 네, 여기는 청와대 구본관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본관인데요. 여기는 일제가 조선시대 때 조선 총독이 이곳을 관저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 경무대라고 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여기는 본관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용맥이 일로 쭉 흘러내려와서 저 위에 청와대를 천하제일복지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풍수지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이쪽이 가장 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인들이 제가 한국 에세이에서 강의를 했지만 일본인들이 한국 땅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뒤에 있는 이 좋은 자리를 활용해서 조선 총독의 관저를 사용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저렇게 절병통이라고 돼 있는 곳이 원래 구 청와대 본관터 위에 있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지금 표시로 남아 있지요. 청와대에 이렇게 나들이를 한번 오시면 이쪽 지역에 비어 있는 곳에 벤치에도 좀 앉아 보시고 여기서 보면 인왕산이 정확하게 보이고 아주 좋은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벤치에도 앉아 보시고 이렇게 기운을 받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청와대 구본관터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장소로 문광 스님은 여기가 청와대 안에서 최고의 명당이었다고 합니다.
0: 여기 산맥이 막아가지고 저쪽에 바위산도 안 보이고 북서풍 바람도 안 치잖아. 바람 막았잖아. 여기서 진짜 인왕산이 보이잖아요. 여기 용맥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고요. 저기 보이는 이 북악에 흔히들 얘기해서 북악이 좀 이렇게 너무 세다 얘기하는데 이 구본관터에서는 저기서는 북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으로 있는 이렇게

0: 뒤에 뒷산이 자그마한 산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태극기도 휘날리지 않고 장풍 바람이 잘 막아져 있는 곳입니다. 흔히들 청와대가 좋은 터냐 나쁜 터냐 뭐 풍수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곳이 좋다 모든 곳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이곳은 정말 양지 바르고 용맥이 흘러내려와서 청와대 터에 대한 모든 뭐 나쁘다는 얘기를 불식시킬 만큼 좋은 에너지가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풍수가 미신이냐 과학이냐 하는 얘기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여기가 좋은 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일본인들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일본 땅은 이 땅이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는 집, 양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곳만 골라서 자기네들의 관전을 짓고 고관 대작들이 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귀족들이 이주를 해서 자기들이 이 한국 땅을 차지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청와대에 나들이를 오신다면 이쪽 부근에서 꼭 한번 쉬었다가 가시면서 이 북악에서 내려오는 진혈 명당의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구 본관터 바로 위쪽엔 대통령 관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내외가 숙식을 하고 생활을 했던 공간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이렇게 내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네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궁궐 배치를 계승하여 직무 공간과 거주 공간에 구분을 두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배치입니다.
0: 예, 여기는 청와대의 관저입니다. 대통령 네 분이 쓰시는 장소이고요. 저기가 대통령 내가 쓰셨던 침실, 그리고 거실, 여기가 이제 접견실이 되겠습니다. 인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기 보면 청안실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청기와로 청와대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씨 좋을 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대통령들께서 어떤 곳에서 생활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너스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민본군말의 시대가 왔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월이 온다. 후천세대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의 품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 개방이 되었습니다. 다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이곳을 와보시면 또 다른 감회에 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거주한 상징적인 공간인 대통령 관저.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의미가 깊은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가볼 장소엔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데요. 함께 가볼까요? 청와대 관저 뒤편 언덕엔 보물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이 전시돼 있는데요. 이 불상은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당시 불교 신앙의 깊이와 문화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 대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며 청와대 내부에 중요한 문화재로 자리 잡고 있죠.
0: 예, 여기는 청와대 관저에서 조금 등산하는 느낌으로 북악의 바위 산길을 조금 올라오시면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에는 아마 이 부처님을 친견하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경주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과 비슷하게 생기셨죠? 지금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일본 총독이 남산에 총독 관저가 있을 때 거기에 이 경주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와서 지내고 있다가 총독 관저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 모셨다고 합니다. 아주 힘 있게 아주 조성된 부처님으로서 이게 이 사각형 방형 자대 위에 부처님의 항마 촉진으로 해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0: 아마 저 정도의 그 크기의 부처님으로서 저렇게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멋진 불상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주에서 모셔온 것 같은데요. 이 청와대에 나들이를 오시면 이 바위 기운도 느끼실 겸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한번 참배하고 예경하시고 이 서울에 앞에 쭉 펼쳐진 이 남산과 서울시를 한번 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경주 방향대좌 석조열의 좌상에 숨은 비밀이 또 있다고 합니다.
0: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으면 저기 일직선으로 쫙 보게 여기 정확하게 딱 꺼놨습니다. 여기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여기 정확하게 이 라인으로 쫙.
1: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통치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됐던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불상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지닌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다음은 상춘제와 녹지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봄을 맞이하는 집이란 의미를 가진 상춘제는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전통 한옥 건물로 대통령의 대외 행사나 국빈 접견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0: 여기는 항상 봄이라는 뜻의 상춘제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손님을 맞이해서 했던 영빈관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상춘제인데요. 햇빛이 쫙 비치고 봄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시던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봄에 오면 꽃이 피고 이제 이 맑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실 때는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항상 봄이다. 마음이 항상 봄이어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둘러보시죠.
1: 천천히 상춘제와 녹지원을 걸으며 봄의 녹음을 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상춘제와 녹지원은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광스님과 청와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북악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영빈관 앞 분수광장을 끝으로 청와대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0: 예, 오늘 우리는 청와대를 한번 투어를 했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그리고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중심이었던 이 청와대를 한번 다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산은 옛산이 돼 쓰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여러분들은 항상 아무 때나 이 청와대를 찾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한번 체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풍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직연이 생기셔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서건 건강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문화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북악에 강력한 힘이 있는 산이라도 그 밑에 좋은 곳도 있고 별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나들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역사적 공간으로서 한국의 정치적 변천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청와대. 서울에 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명소는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입니다. 청와대에서 약 1.5km 거리. 서울시 종로구에 광화문 광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광장으로 2009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서울의 주요 관광지이자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0: 상징적인 명소죠.
1: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광화문이 보이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모델로 한 장엄등이 이 광화문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청와대를, 광화문 광장을 다녀가는 세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보시던 저 이 건물, 의정부 건물이 이제 없어지고 시민문화광장이 되었고, 좌측용으로 보이는 이쪽 우베코르 이쪽 보이는 좌측용의 미국 대사관도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풍수로 말할 때는 우베코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한국의 이 힘과 이 생활의 모든 면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항상 이 경복궁과 광화문 쪽에는 북서풍이 저렇게 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뒷산이 북악산 뒤에 산들이 쫙 감아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줘야 되는데 저 자화문 터널 쪽에가 푹 꺼져서 북한산의 규봉이 훔쳐보고 있다고 해서 불안한 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학대사는 그래서 남양을 하지 말고 동양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세종문화회관 이 지역, 이 지역의 동네 이름도 당주동입니다. 당나라 당따 주할 주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한 그런 양상들이 많았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이곳에 왕들이 살 수가 없었던 공터로 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수도 서울 이 한복판에 있는 이 광화문은 전 세계인들이 우리 고도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떤 힘든 시절을 다 넘어가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반드시 찾게 되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21세기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미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절 인연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중심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이제 200m 거리의 경복궁으로 이동해 볼까요?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첫 번째 궁궐로 조선왕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경복궁에선 매년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근정전입니다.
2: 여기는 그 경복궁 근정전 앞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 자리가 가장 사진 찍기 좋다고 하는 이 포토존입니다. 근데 근정전과 인왕산, 북왕산을 양쪽으로 북악과 양쪽으로 이제 사이에 놓고 찍는 이 뷰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건 사실은 풍수적으로 여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악과 인왕산 사이에 거기가 병풍처럼 둘러주는 산이 없어서 그가 텅 비어 있거든요. 북서풍이 내리치는 어떤 그런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근정전이 저기 딱 있는 모습으로 넣었을 때 가장 완벽한 뷰가 형성되는 건데, 이것 역시 우리가 경복궁에 대한 풍수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0: 이제 근정전 앞에 위치한 경회루로 가볼 텐데요. 이곳은 조선 왕실의 연회와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됐던 정자 건물로 경회루와 연못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걸로 유명합니다.
2: 여기는 경복궁의 안에 있는 경회루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물이 있고 저 북악에서 보이는데요. 경복궁을 처음 세울 때 태조 이성계 시절에 이미 불이 세 번 났다 그래요. 관악산의 화기운이 바로 보인다고 해서 불이 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이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많이 담은 경회루를 만들어 놨고, 앞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두고 불을 잡아먹는다는 해태, 그다음에 숭례문에 글씨를 불이 타

0: 떠오르는 것처럼 세로로 숭례문이라고 쓰고 했던 것은 모두 비보로서 관악산의 불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외루는 단순한 여기에 어떤 그 연못이 아니라 이 물로서 갑자기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1: 다음 가볼 명소는 조선 왕실의 별궁으로 건설되었던 창경궁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과거의 궁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경궁. 이곳에 문광 스님이 찾은 숨은 명소가 있다는데요. 어디일까요?
0: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여기는 창경궁의 양화당 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양화당이고요. 그 멀리 보시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여기는 남산이 정확하게 앞으로 보이는 안산이 있고요. 저 옆에 통명전 뒤에가 진짜 제대로 된 우리 한국의 조선의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예전에 정조 대왕의 어머니이신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했다고 하는 자경전터가 저렇게 비어 있는데요. 저기가 진짜 명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어져 있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저 자경전터를 헐고 저기에 장서각이라고 해서 조선 왕실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연회도 하고 자기들이 활용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 창경궁에 창경원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동물을 가득 넣어놓고 여기에서 아주 놀이공원으로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놀러와서 서울에 올라서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로 쭉 나가시면 창덕궁에 가면 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정조대왕이 규장각에서 아주 최고의 학자들을 길러서 실학시대를 열었던 바로 주함루, 그 다음에 부용정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영화당이라고 해서 가끔 과거도 보기도 했던 그 영화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천하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많은 왕들이 경복궁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지내지 않고 이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야말로 제대로 된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내셔서 고궁을 한번 참방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국의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의 기운을 한번 느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위들이 이렇게 쫙,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산이 안산이 쭉 펼쳐져 있고 이 바위가 쭉.
1: 이곳에서 명당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명소인 연세대학교 루스체플로 가보시죠. 이곳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입니다. 젊은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곳엔 어떤 명소가 있을까요? 왜 연세대학교가 명소인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문광 스님께서 연세대학교 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세 역사의 뜰 안에 숨은 명소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0: 예, 여기는 서울의 또 다른 숨은 명소, 신촌 연세대학교 안에 여기가 원래 광해원 자리입니다. 저 뒤에 있는 광해원이 연세대학교를 시작한 1885년이라고 하는 기원이 되는 조선 고종 때의 최초의 병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이라고 하는 광해원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곳이 바로 여러분들 왕릉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 왕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자각이 있죠. 여기는 바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이자 정조대왕의 친할머니가 되는 영빈 이 씨의

0: 묘가 있었던 자리에 있는 정자각입니다. 원래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를 낳은 친모이고 정조의 할머니이신데요. 지금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영빈 이씨의 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열묘였는데 정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돼서 수경원으로 승격이 되었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비각도 생기고 정자각도 다 생겼는데요. 1970년대에 저 서오릉으로 이장을 하고 이 연세대학교에서 그곳이 이 성스러운 곳이다 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루스채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제 서울의 명소인데요. 저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제시대 때 미나미 총독이라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한테 마곡사에서 할을 당해서 조선의 불교를 합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야단을 맞았던 바로 그 미나미 총독이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 언더우드 상을 세워놓은 것을 치워버리고 흥하 유신 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그런 또 일제의 어떤 그 수탈의 어떤 식민지 수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저 탑을 연세대 본관에 세웠을 그 당시 바로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날과 하루 차이가 나는 그런 날에 저 기념탑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역사에 정조 임금의 할머니의 묘소가 있었고 일제 미나미 총독의 식민지 수탈의 모습까지 다 담고 있는 이곳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명소 이 수경원 자리 광해원 자리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원래 묘가 모셔져 있던 저 루스테플 위에 봉긋한 곳에 올라가시면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광해원은 교육적인 장소이자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각 뒤편엔 작은 석탑이 숨어져 있는데요.
0: 여기가 바로 조선 총독 남차랑이라고 미나미지로가 썼다. 친필이라는 거예요. 흥아 유신 기념탑. 그죠? 흥아 흥자 아시아 아자. 이거 지금 원래 탑의 천부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분이 이거 이제 지우고 싶어서 이제 지워버린 거겠죠. 저 연세대 앞에 본관에 언더우드상이 있었던 데 크게 탑을 세워가지고 이 일제의 식민지 어떤 그 모습을 남겨주려고 했던 그 천부에 있었던 부분을 그래도 역사의 치욕의 역사라도 남겨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새기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미나미 지로가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죠. 만공 스님에게도 할을 당했지만 오대산의 하남 스님에게도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때 하와이를 공격할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긴다 그러면은 하남 스님을 협박을 하려고 그러고 일본이 이긴다 그러면은 일본한테 아부를 하는 게 되니까 이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이 하남 스님에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남 스님께서 덕 있는 나라가 이기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남 스님 만공 스님에게 다 할방을 맞았던 바로 그 미나미 총독이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연세대학교 안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1: 정자각 내부에 영빈이 씨의 묘와 관련된 당시의 왕실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빈이 씨와 그 자녀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비문은 당시 왕실의 계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정자각 안에 보면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산도라고 돼 있죠. 산에 이렇게 명당도 풍수지리 명당도 표시되어 있는데 의열묘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루스테플 위의 자리에 원래 영빈 이씨 정조 할머니의 묘를 썼던 그 산도를 해놓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조선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원래 여기 현판 기록 교지하고 의열묘라고 하는 이제 영조 친필로 어필로 써놓은 글씨까지 이렇게.

0: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저기 연세 역사 속 수경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1970년대 이장할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정자각 위에 이 의열묘 수경원 묘가 보입니다. 그리고 루스 체플을 세운 뒤에 있었던 모습이 1980년 초. 그 다음에 1927년, 28년도에 보면 정자각 입구 뒤에 묘가 이렇게 보이고요. 연희 전문 학생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출토되었던 함께 출토되었던 그릇들, 이렇게 해서 묘지 안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서울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영빈이 씨 묘는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루스체플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유산이자 연세대학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한 보물 같은 명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볼 명소는 바로 성불사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자리 잡은 성불사는 도심 속 보물 같은 숨은 명소인데요. 문광스님과 함께 가볼까요?
0: 여기는 인왕산 자락에 부암동에 위치한 성불사입니다. 보현전과 보현보살의 독존을 모신 이곳 성불사에 오랜만에 봄이 돼서 스님을 찾아왔는데요. 너무 풍광이 아름답고 멋있는 곳인데 여기 주지 스님과 좀 만나러 왔습니다. 주지 스님.
2: 네.
0: 주지 스님 계세요?
2: 예. 아유 스님.
0: 안녕하세요.
2: 예, 스님 어서 오십시오.
0: 아유.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2: 네, 이렇게 갑자기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스님.
0: 예. 아유 스님, 이제 봄이 되고 해서. 예. 여기 이제 인왕산에 이렇게 참배 다니고 하다가 예. 스님 여기 성불사가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예예. 예.
2: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셨어요. 예. 예.
1: 성불사는 보현보살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데요. 자비와 실천을 강조하는 보현보살을 기리며 그 가르침을 따라 신도들에게 중생 구제와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스님, 이곳 성불사와 보현보살님, 보현전 이 불사하신 이 연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예. 여기는 이제 직할교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설사암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처음 이제 수행터로 자리를 잡으신 지가 한 3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토굴 암자처럼 이제 고른 집이었는데 30년 지나면서 이제 인연이 닿아가 주위에 부지를 조금 확보하게 돼가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됐고, 저희 은사스님이 이제 그 원불처럼 모시고 있는 고불 보현보살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고, 또 저희 은사스님한테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보현보살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정각이 없이 그냥 당신 처소 한 켠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수행을 쭉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신이 이제 수행자로서 좀 마음이 많이 걸리셨어요. 그게 이제 뭐 부처님이 뭐 그 정각을 화려하게 잘 지어라 이런 말씀 아니지만, 그래도 여법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정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신 처소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제자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불사원력을 세우신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작년 1월에 준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새로 태어난 성불사죠. 그 이전의 모습은 이제 뭐 사찰로서 사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사찰은 아니었고요. 그냥 민가를 사서 이제 개조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사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원래는 보현보살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보초 보살이기 때문에 한 법당에서 모셔도 되지만 워낙 특별하신 분이고 그러고 이제 본전불하고 또 모양도 너무 다르고 이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해주스님하고 하다가 그런 별도

0: 정각을 만들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이렇게 독존으로 정각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의 정성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보현보살을 별도로 모시고 이제 정각도 이제 보현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보현보살을 독존으로 별도 정각에 모신 곳은 이곳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도량이 이제 앞으로 그 보현보살이 행으로 실천으로 이제 깨달음을 향해 가는 대표적인 표상이 되는 보살이신데 이제 우리 불자들도 보현보살의 그런 원력을 닮아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도량을 앞으로 이제 보현도량으로 갖고 볼 그런 계획입니다.
1: 예. 저기가 이제 보현봉이잖아요, 지금.
0: 예, 예.
1: 이 보현보살님 모셔진 이 성불사의 보현봉이 좌청역으로 딱 있고 저 보현봉 자락에서 쭉 흘러와서 이 부각이 청와대 경복궁 뒤 이 부각이 앞에 이렇게 안산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현보살 정근을 하고 보현기도를 하고 보현보살을 독존으로 모신 곳은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이랬는데 이 인왕산 자락에 이렇게 아주 우리 조계종의 정통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비구니 노스님 그리고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멋진 불사를 해주셔서 아주 너무 뭐 정경도 아름답고 이 좋은 곳에 이제 보현기도 스님 천일기도 입지하셨죠?
0: 예, 입지는 아직 안 했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1: 앞으로 이제 보현기도를 천일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국운이 웅창하고 아주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예.
3: 보현봉과 함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세를 형성하며 보현보살과의 깊은 인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현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도심 속 힐링 사찰 성불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정의 종착지는 무무대 전망대입니다. 오늘 문광스님을 따라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울의 보석 같은 명소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명소는 특별히 문광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가장 좋아하는 명소로 꼽으셨는지 궁금하죠?
1: 예, 여기는 인왕산에 있는 무무대라고 하는 전망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의 전망을 다 볼 수 있고 서울의 풍수지리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모르는 명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한번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한국학 에세이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됩니다. 요 뒤에 보시면 저기가 바로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을 이렇게 보셨을 때 인왕산에서 본 북악산 한번 보십시오. 바위들이 얼마나 예쁘게 이 인왕산을 향해 가지고 숨을 죽여서 편안하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인왕산에서 봤을 때 북악이 이 옆으로 쭉 저기 있는 청와대 건물 뒤로 이렇게 해서 좌청룡으로 이렇게 감아 있지 않습니까? 인왕산에서 봤을 때 이 북악이 좌청룡이 되게 하라고 했던 무학대사의 안목이 과연 어떠한지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무무대인데요. 저 앞쪽에서 보셨을 때 저 앞에 쭉 보이는 저 뒤에 있는 이 그 마로니에 해와 뒤에 있는 그 낙산이 일자 문성으로 쫙 있고 그 다음에 종묘까지 가는 긴 산, 그 다음에 저 뒤에 아차산 용문산까지 저 뒤에 있는 와룡산 저쪽에 있는 그 경기도까지 있는 산들이 일자로 쭉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앞산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인왕산에서 봤을 때 앞에 안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종묘까지 내려가는 긴 산맥,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에 있는 위에 해와 위에 있는 낙산이 있고 그 뒤에도 산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0: 일자 문성으로 아차산, 용마산까지 쭉 다 보이는 아주 편안한 안산이 겹겹이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이 국악을 자청용으로 하고 저 보이는 낙산 쪽을 안산으로 삼아서 이렇게 동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무학대사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남양으로 무조건 남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배치가 되었는데요.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서울이 한양이 배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요. 인왕산 정상에서 쭉 우백호가 흘러가서 저 남산까지 펼쳐집니다. 저 우백호는 남산이 저기 한양대까지 쭉 끊어지지 않고 가는데요. 우백호가 편안하게 높지 않게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생활이 편안하고 경제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물은 어떠냐 하면 저기 세검정에서 흘러온 물이 흘러서 저기 청계천으로 한번 저로 흘러갑니다. 갔다가 한강과 만나서 한강은 다시 저 남산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인왕산 뒤로 돌아서 감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앞으로 흘러갔다가 뒤로 돌아서 내 뒤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경제가 풍족하고 이 국민들, 백성들의 삶이 평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학대사가 반드시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향을 해라고 했던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무무대에 오셔가지고 서울의 전망을 한번 쭉 보십시오.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교과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겨진 이 명소 무무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름도 없을 무자 두 개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진공묘유의 세계가 있느냐라고 해서 서울의 명소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알게 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한국학 에세이 2부에서도 서울의 숨은 명소가 소개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 아닙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시작이 된 아주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명소가 있는데요. 여기야말로 서울에 숨어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번 여기 오셔서 한번 참배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하면은 건조하고 직선이 있지만 일부러 곡선의 미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2: 세종대왕 때 경복궁 자리를 이쪽으로 이전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기거나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0: 멍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어디야?
1: 야, 너 어디 아파? 발음이 왜 그러냐?
0: 아프긴. 외국 사람들 흉내 좀 내봤지. 어때? 외국어 잘하는 것 같지?
2: 에잉,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 말이냐? 안 되겠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화엄사로 가야겠다. 화엄사엔 외국어에 관련된 창건설화가 있거든.
0: 화엄사면 굴의 화엄사?
2: 맞아. 굴의 화엄사는 백제 때 연기조사가 창건해서 3,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면서 화엄사상을 꽃피운 사찰이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각황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CNN이 뽑은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엄사로 고고! 백제 사비성에 살던 박노인은 산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3: 잠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 같은데? 분명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한 박노인은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4: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3: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4: 예? 불이요?
3: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4: 예. 아버님, 저기요. 저기 못 보던 움막이 있는데요.
3: 일단 빨리 저 움막으로 가보자.
2: 움막으로

0: 들어가려는 박노인과 며느리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는데 움막 안에선 낯선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 저 독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들어가 보고 오마.
0: 박노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움막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2: 두 분은 누구시오?
3: 우린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1: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라에서 온 스님이 있다는 말에 모두 산으로 향했죠.
2: 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네.
4: 아이, 그 먼 인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3: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연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왔습니다.
2: 아, 그래! 연을 타고 왔으니 스님을 이제부터 연기대사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3: 그리하시지요.
0: 그렇게 연기대사로 불리게 된 스님은 매일매일 운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고 연기대사가 불법을 닦던 그 운막은 훗날 화엄사가 되었답니다.
5: 웅아, 원래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0: 오, 맞아. 근데?
5: 여기 화엄사엔 대웅전이랑 각광전이 같이 중심에 있는데?
0: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 각광전의 이름은 원래 장육전이었어. 신라 의상 스님이 세운 건데 임진왜란 때 소실됐지.
5: 소실됐다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0: 그건 개파 스님 덕이야.
5: 개파 스님 덕?
0: 궁금하지? 그럼 그 이유를 찾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고고! 임진왜란으로 장육전이 소실되자 개파 스님은 어떻게든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파 스님의 꿈에 문수 보살님이 나타나셨죠.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그럼 장육전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
0: 개파 스님은 문수 보살의 말대로 다음 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 개파 스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마에 점이 있는 가난한 거지 노파였습니다.
6: 아, 가난한 분에게 어찌 시주를 받을꼬. 아, 저기.
7: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6: 아, 지금 시주를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7: 시주를 할 터이니 훗날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0: 거지 여인은 말을 마치자 연못으로 풍덩 뛰어내렸고 거지 여인의 죽음으로 죄책감에 빠진 개파 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고행을 자초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창덕궁 앞을 지나던 개파 스님은 어린 공주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공주는 스님을 보자 반갑게 와서 매달렸습니다.
8: 스님! 우리 스님!
7: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어쩌면 스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 아, 문제라니요?
7: 이 아인 태어나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공주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십시오.
0: 그렇게 개파 스님이 공주의 손을 만지자 공주는 손을 활짝 폈는데 손바닥엔 장육전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공주의 이마에 낯익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0: 분명 거지 노파가 환생한 거야.
1: 스님께서 우리 공주의 문제를 고쳐줬으니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2: 제 소원은 화엄사의 장육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0: 당장 화엄사에 장육전을 중건하라.
1: 공주로 환생한 거지 노파의 정성으로 중건된 장육전은 각황전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화엄사를 지키며 서 있답니다.

0: 진신사리가 뭐야?
1: 뭐야, 스님이 돼서 진신사리도 모른단 말이야?
0: 알려주기 싫으면 관둬.
1: 진신사리는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야.
0: 아,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신사리와 관련된 계룡산 갑사로 가야겠다.
0: 갑사?
1: 어? 계룡산 갑사는 1600년 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신라 의상대사가 중건해 나라의 큰 사찰로 만들었지.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서 으뜸 간다고 해서 갑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임진왜란 당시엔 승병들의 거점이었던 호국불교의 중심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계룡산 갑사로 고고. 1600년 전 수미산 북쪽을 관장하는 다문 천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마땅한 자리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계룡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중 가장 기운이 좋은 바위를 찾아 진신사리를 모셨죠. 그러자 바위에서 빛이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은 좋은 절터를 찾아 계룡산으로 향했는데요.
2: 이쪽이 계룡산 길 같은데. 저기 여보시오들, 길 좀 물읍시다.
3: 에이? 아이, 급하니 어서 물으십시오.
2: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3: 아, 급한 건 아니고 귀한 일이 일어나서 가보는 중이었습니다.
2: 귀한 일이라니, 그게 어떤 일입니까?
3: 바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2: 빛이요?
1: 아도화상은 마을 사람을 쫓아 빛이 난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2: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
1: 그렇게 바위로 올라간 아도화상은 바위 안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됐죠.
2: 이곳에 진신사리를 모신 건 법당을 지으라는 뜻이라 여기고 이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1: 아도화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계룡산에 절을 짓고 갑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0: 와, 나도 부처님 사리 보고 싶다.
1: 으이그, 공덕이나 많이 쌓고 말하시지.
0: 그런데 이 탑은 뭐야? 3층엔 공, 2층엔 우탑이라고 쓰여 있네. 그런데 우면은 소 아냐?
1: 맞아, 소와 사연이 깊지.
0: 어? 무슨 사연?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갑사 공우탑 사연으로 고고! 임진왜란으로 천년 고찰 갑사가 소실되자 인호 스님은 갑사를 새로 중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 갑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우리 각자 도움 줄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갑사 중창을 위해 길을 떠났던 인호 스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박한 소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0: 나를 부른 것이 너로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엉킨 고삐를 풀어줄 테니. 이제 마음껏 풀을 먹고 뛰놀거라.
1: 그렇게 7년이 흘러 갑사 중창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죠.
0: 대웅주를 치울 사람이 없다니요.
2: 인부들에게 출돈이 없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0: 그렇다고 불사를 관둘 수도 없고.
1: 인호 스님이 걱정에 빠져 있던 그때 소 한 마리가 인호 스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0: 이런, 7년 전에 만난 소가 아니더냐.
3: 스님,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저도 대웅전 불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그날 이후 인호대사와 소는 법당을 지을 귀한 향나무를 실어 날랐고, 갑사는 마지막 중창을 마칠 수 있게 됐죠. 인호 스님은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우탑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아, 동이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4: 미안.
1: 아, 왜 늦었는데?
4: 그게 연못을 지나는데 꼬물꼬물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는데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잖아.
1: 이유, 당연하지. 물고기가 너만 보고 있겠냐?
4: 늦었으니 빨리 가자.
1: 빨리 가다니? 어디?
4: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1: 좋아. 오늘은 연못이랑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량 만호사가 딱이겠다.
4: 만호사?
1: 만호사는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창건한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된 사찰이야. 만호사엔 3층 석탑은 물론 신비한 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륵전 앞 너덜지대의 돌은 두드리면 맑은 새소리가 나서 종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미량 만호사로 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야의 옥지라는 연못엔 못된 용과 사악한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과 나찰들은 매일매일 마을로가 사람들을 괴롭혔죠.
5: 또 우리를 괴롭히러 나왔네.
6: 뭐해요? 얼른 도망칩시다.
5: 이번엔 또 뭘로 우리를 괴롭히려나.
1: 용과 나찰들은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서 마을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김수로 왕은 급히 주술사를 불러들였죠.
3: 흉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용과 나찰 때문이요.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주술을 써볼까 합니다.
7: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당장 사라져라. 이야! 사라지라고!
3: 추수를 했는가? 왜 저들이 더 날뛰느냐?
7: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져라! 이야!
1: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용과 나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수로 왕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됐죠.
3: 부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1: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는 김수로 왕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0: 용과 나찰이, 더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지 않을 테니.
1: 말을 마친 부처님은 옥지로 가서 용과 나찰에게 설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용과 나찰은 악행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게 됐죠. 그 후 김수로 왕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어사를 창건하게 됐답니다.
2: 우와, 돌 좀 봐. 여기가 너돌강 맞지?
1: 어, 맞아. 이른바 돌강이지.
2: 그런데 이 돌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1: 궁금해?
2: 당연하지.
1: 좋아. 그럼 이번엔 이 너덜강에 얽힌 미륵 이야기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동해에는 용왕과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의 아들은 병으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죠.
3: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해라. 다 들어줄 테니.
3: 죽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1: 용왕의 아들은 바다를 떠나 신통하다는 스님이 계신 밀양 만어사로 향했습니다.
3: 아, 스님, 죽기 전까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곳이 있습니까?
5: 길을 가다 우연히 멈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수행터가 될 겁니다.
1: 용왕의 아들은 길을 가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췄는데 순간 돌미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아들을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도 돌로 변해버렸죠. 그 후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을 닮은 돌미륵을 꺼내 만어사 법당에 모시게 됐는데 이 돌미륵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답니다.
6: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전혀 없네. 수행하는 헌몸뚱이 보살펴도 이겁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분들 무려 달아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해탈이니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하니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예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주께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곡상수 심심상계 옥구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집염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재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수

진리의 몸 오소서 이뤄지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

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어 물리우치는 진언 오음 살바 못 참아.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모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

0: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이리 세상의 모든

0: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0: 뭐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0회 만대대상 시상식이 강원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호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정밀조사와 현장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안중근 을사의 동양평화론을 일본 사회에 알려온 니시모리 시호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수상했습니다.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문예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예술감독이 수상해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의 생명사랑과 결의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은 평화와 실천, 문예 세 부문에서 모두 5명이 수상했습니다.
2: 오늘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작은 샘물이 되어 온 교회의 가슴에 솟아나고 마침내 온 인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평화의 대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1997년 설악 무산 조호현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된 만해대상은 특정 종교나 국가, 인종을 넘어 만해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 제30회까지 단체를 포함해 33개국 155명이 수상했으며, 역대 수상자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달라이라마, 김대중 전 대통령, 시린 에바디 등 세계적인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오늘 만해 축전을 통해 선생께서 남기신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호조 전 일본 고치현 의회 의장이 받았습니다. 니시모리 전 의장은 3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알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화해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 私は今86歳ですが残された人生これからも日韓韓日の友好増進のために 全力を挙げてまいりたい。そういう一つの宿題は解決するまでは私は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今日この場で改めて痛感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1: 실천 대상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0: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안규리 이사장은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 설립에 참여한 이후 30년 가까이 이주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봐왔습니다.
1: 좀 더 살피고 시간을 쓰면서 진정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상의 무게감을 느끼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0: 문예 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반세기 넘게 사랑과 외로움, 고통과 희망을 쉽고 따뜻한 언어로 노래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박명성 예술감독은 한국 뮤지컬의 제작 기반을 다지고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공연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후배 예술인들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3: 시인의 존재를 살기 위해서는 항상 시를 쓰는 현실성 속에 있어야 한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4: 글로벌한 K뮤지컬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0: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제30회 만해 대상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5: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명, OECD 평균 11명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마음의 위기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위기에 이르기 전 마음을 살피고 고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교계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7: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마음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깊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이를 종교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와 국민 마음 건강에 꾸준히 힘을 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8: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사회적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고통을 덜어주면.
6: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고 필요한 때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교계 역시 명상과 마음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을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9: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0: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음을 살피는 수행에서 시작해 고통을 혼자 두지 않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 불교의 마음 돌봄이 자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 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0: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온 불교 음악. 범패와 작법, 태평소와 삼현육각을 비롯한 전통 불교 음악은 불교 의례와 민중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중요한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불교 음악의 원형 계승과 미래 전승에 노력해온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 명인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 음악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교수는 오랜 억불의 역사에서 불교 음악의 맥을 지켜온 스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 전승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닌 오롯이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2: 우리의 시간을 지켜가고 계시는 스님들의 역할이 크시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책을 마련해서도 잘 보존전승에 가야 하는 생각합니다.
1: 이어 박 원장은 불교의식의 작법과 이윤에 필수적인 태평소의 연원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는 직접 태평소 연주를 선보여 전통음악의 원형과 다채로운 변화 양상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불교음악을 화합을 이루는 위대한 울림으로 설명하며 한국 불교의 악과 무가 올바르게 전승되길 기대했습니다.
3: 정단의 무형문화재 단체를 비롯한 모든 불교 음악인 여러분께서 한국 불교 최고 고교 도량의 후학이라는 자긍심을 가슴 깊이 품으시길 바라며 향후 악과 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길을 제시하는 노력의 발판이 되기를.
1: 영산재 보존회, 아랫역 수륙재 보존회를 포함해 태고종 보유의 무형 문화재 단체는 모두 9개. 태고종 불교 문예원은 각 분야 태고 명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넓히는 등 불교 음악 전승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4: 불교 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문화 유산입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깊이 새기고
5: 머물러 있는 옛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산, 구도의 소리로.
1: 태고종은 불교음악 원형 보존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전승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지난해 3,500명의 청년불자가 함께했던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수계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대형 수계법석을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6: 우리가 한번 수계받는 불자 학생 수 만 명에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는 그런 큰 좀 목표를 이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7: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3,500여 청년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참회 진원을 독송하고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던 지난해 동국대 영캠프. 지난 3일 재학생 5,000명 대상 1차 참가 신청이 1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4일 추가 신청 약 1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청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마감 시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국 북한 이탈 대학생을 품어낸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소속 학생들과 1,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듀이카와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8: 예상 인원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 환경이 원활한 해양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참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7: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오는 17일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사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학교 대운동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 수계법석을 열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인 번뇌를 씻어내다를 청년 눈높이에서 풀어내기 위해 시원한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0: 이른바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올해는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본행사인 휴게식과 공연을 또 확대를 하면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불교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 영캠프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0: 신청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마련합니다. 대규모 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인원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200여 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 정말 부처님의 그 향기가 넘쳐온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와서 봐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각 단과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명을 지어주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승대종사의 청년 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 2024년 첫 발을 뗀 영캠프. 2,500명에서 3,500명, 이제는 1만 청년 불자 결집을 향해 몸집을 키우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전법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이자 대중포교 선구자였던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13주기 추모달의 제가 어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의 제에는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진관 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등이 참석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유훈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진장 대종사 영전에 향을 올리며 평생 중생제도에 앞장선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도심포교의 개척자로 불린 무진장 대종사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절과 돈, 내복 등 일곱 가지를 소유하지 않는 칠무스님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사리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석 등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보존 처리와 정밀조사, 현장 정비에 돌입한 건데요.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석 등의 제자리 찾기 사업,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4: 고려 전기인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 대부분의 쌍사자 석등이 서 있는 모습인 것과 달리 두 마리 사자가 웅크려 앉은 독특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창의적인 조형미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오랜 세월 제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고달사지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석등은 마을 주민의 보관을 거쳐 서울의 한 예식장 후원으로 옮겨졌고 1959년 경복궁을 거쳐 2003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전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옮겨온 석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석등을 본래 자리인 여주 고달사지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5: 문화유산이 원래 위치로 가서 국민들이 현장에 와서 역사적인 사항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와 9월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현지 이관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보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석등 해체 후 표면을 세척하고 3D 스캔을 통해 원형 정보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보존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보존 처리 내용을 담은 학술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인 국가유산청 여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이관 시점을 정해가지고 돌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4: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이 돌아갈 고달사지 현장 정비에 나섭니다. 석등의 원위치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여주시가 관리 주체인 만큼 이관 이후까지 고려해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갔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4: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보존 처리와 현지 정비 상황, 날씨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 환경을 떠나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5: 박물관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상시 관리 측면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0: 여주시하고 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수십 년간 자리로 옮겨 다녔던 고려시대 석등이 본래의 자리인 고달 사지에서 다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동아시아에서 옛 판화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고대 판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오는 19일 아름다운 기록유산 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판목은 그림이나 문양을 나무판에 새겨 판화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의 판목과 인출본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범종 문양을 찍어낼 때 사용된 판목에는 앞면에 보살상이, 뒷면에는 범종의 유도와 당초 덩굴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고판화 박물관이 선보인 다양한 판목을 종합해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와 판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상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

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불교설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중국에 수나라 시대 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씨성을 가진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최언무라는 이름을 가진 최씨성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가 널리 전국을 돌면서 순방을 하고 있을 때, 고을고을을 순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관리가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른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갑자기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여기는 전생에 내가 살던 곳이다.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부하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 맞다. 저 집에 가보자. 저 집에 내가 저 집에 살고 있는 남자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여자였는데 이번 생에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어느 낡은 큰 집에 가서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왜 허리가 꼬부러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 일인데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 관리가 그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실제로 이런 일 겪으면 엄청 황당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마누라였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마누라는 젊은 시절에 갑자기 세상을

나타났는데 그대는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어찌 사람을 놀리시오?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순방을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 마을을 보다가 갑자기 전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누라였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고 처음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증거가 있어 하니까 이 관리가 딱 벌떡 일어나더니 동쪽에 있는 벽 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벽을 향해서 저 동쪽에 있는 저 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상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 상자에는 내가 평생을 읽었던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였던 금으로 만든 비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 동쪽의 벽을 샅샅이 뒤지도록 합니다. 부하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르쳐준 대로 동쪽에 있는 그 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낡고 낡은 오래된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금으로 만든 큰 비녀가 딱하니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부인이 살아있을 적에 평생 독송하던 법화경 책이고 내 마누라가 애지중지했던 금비녀가 많습니다. 우리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찾지를 못했었는데 저 벽에 숨겨져 있었군요. 저 벽에 숨겨져 있는 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장, 할아버지, 내가 증거 하나를 더 대겠어.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 정원에 있는 저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다가 내 자른 내 생머리를 생머리카락을 저기다가 내가 집어넣은 적이 있어. 가서 한번 찾아보시오.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그 머리카락을 저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 구멍에다가 내가 숨겨두었어. 한번 찾아보시오. 할아버지가 그 가르킨 나무에 구멍 사이로 손을 싹 넣어서 꺼내보니까 살아생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생머리카락, 오래되고 오래돼서 푸석푸석해진 그 생머리카락이 정말 나무 구멍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내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소 하고 할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아무리 전생의 남편인 할아버지지만 같은 남자끼리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보,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이러면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서로 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예? 관리가 이미 전생의 부인이었던 관리가 이번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생의 정을 나눴던 남편인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재물을 줘가지고
남은 노후, 남은 말년.

너는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큰 재물을 내려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이런 불교설아,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법화경을 독송한 그 공덕으로 이번 생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그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번 한 생만 보면, 에휴, 법화경 외워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저 여인은 오랫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아니, 떡뚜껑이 같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법화경을 읽었다는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법화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낼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삼세 인과. 삼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 인과법이 펼쳐집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많이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받는 것보다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던 그 여인이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이번 생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해도 차마 피할 수 없었던 과거 전생의 큰 업보와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했지만 젊은 나이에 애를 낳다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업보고 자기의 빚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언정 그래도 그 여인이 이번 생에 법화경을 독송했던 또그 공덕의 힘으로 죽자마자 좋은 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높은 관직에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과거 전생이 현생으로 넘어오고 현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삼세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생만 보면 야, 법화경 읽어봤자 아무 영험 없더라. 아니, 왜요? 그내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법화경 열심히 읽고 법화경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애 낳다가 죽었대. 그것도 아무 영험 없어. 이번 생만 보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과거 전생과 현생의 모든 인연의 흐름과 다음 생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업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이 미세하고 섬세한 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런 의심과 의혹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전생부터 지은 이번 생에 꼭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번 생에 법화경 독송한 그 공덕으로 다음 생 좋은 집안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구나.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업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는 이번 생만 보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생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다가 좀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꾸준히 묵묵히 닦아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홀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허망한 일이구나.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겼다가 괴로운 일이 닥치고 그러다 좀 좋은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닥치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감이 이 사바세계 중생의 살림살이로구나.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 다음 생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윤회 세상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 제가 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였더라면 사바세계 인간세상 설사 부귀영화를 누리는 몸이라 하더라도 인간세계 허망한 몸을 받는 것보다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 또한 자기 업의 인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 천지에 원망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내 빚이요 내 업인가 보구나. 아 이상한 사람이 내 얼굴 사진 베끼고 내 목소리를 베껴서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가짜 잘못된 왜곡된 가짜 정보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원한이나 원망은 없지만 제 얼굴을 베껴다가 제 목소리를 베껴다가 허망한 가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다가 순진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폭 빠져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거짓된 정보를 진짜라고 착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없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들까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AI로 만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 스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를 닦고 도를 닦다가 아주 마음에 큰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비구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길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적한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저기 가까운 곳에서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던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어흥 어흥 하면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근데 이 소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어흥 어흥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소 가까이 가서 그 소를 어루만져 주는데 소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 주인이 당황하면서 희한하네, 희한하네. 오늘 소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때 비구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장, 주인장 어른, 이 소는 먼 전생에 저의 마누라였습니다. 두둥. 에?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고요? 주인장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논밭의 깨구락지도 놀라서 깨굴거리고, 아니 스님, 이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먼 전생에 저는 비록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는 제가 신도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거사였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 늘 매일 발언하기를 제가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항상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깨달음 얻고자 하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었던 나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남편인 저를 항상 비웃으면서 욕망 속에 살아가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생에 저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저를 항상 비웃으며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의 인연으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복과 공덕을 닦았던 저는 이번 생에 머리 깎은 출가 제자 비구가 되었고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허송 세월을 보냈던 내 전생의 부인인 내 마누라는 이번 생에 이 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소가 어흥 어흥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비구 스님이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이 소가 자기의 전생을 모르고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전생의 남편이었던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호련히 옛 감정을 느끼면서 전생의 남편이었던 저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소

0: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허 하면서 깜짝 놀라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비구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생의 부인이었던 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소의 귀에다 항상 염불을 해주고 법문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비구 스님이 소 곁으로 찾아와서 염불하고 염불을 해주며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며 소야 소야 부처님 염불소리 듣고 부처님 가르침 귓가를 스치니 공덕으로 어서 축생의 몸을 벗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좋은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소 귀에다 염불을 들려주고 소에게 법문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호련히 소가 어흥 하고 한번 울더니 갑자기 펄썩 쓰러져가지고 그 소가 숨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아끼던 그 소의 소 주인입니다. 소가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번 크게 어흥 하고 울고 쓰러지더니 숨이 끊겨버렸습니다. 이 무슨 병고입니까?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 고요하고 편안한 말씀으로 소 주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소가 인연이 닿아여 비로소 축생의 몸을 벗은 겁니다. 그동안 염불 소리를 듣고 비록 이해하지 못했다더라도 부처님 법문 소리를 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벗고 지금은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태어나며 인연이 닿아 축생의 몸을 벗은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 이야기를 듣고 소 주인은 비로소 불심을 일으켜서 소 주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신실한 불자가 되어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노후의 말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 인연법이란 게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어떤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 보냐. 참으로 이 인연법이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 인과와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윤회하는 업보윤회는 팔만 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팔만 대장경에 나와 있는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팔만 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윤회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윤회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의지하는 불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윤회가 참으로 허망하다. 전생에 뭐였는지도 모르고 이번 생에 태어났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이번 생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허망한 이 윤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이란 것은 중생의 이 윤회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만 중생은 중생이 스스로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생 좌충우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렇게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닦아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닦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우리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얼마나 착할 선 뿌리 끈 성근이 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절에 다니고 법문 다니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많이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과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인과의 빚이구나. 내가 갚고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수 없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는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번 생에 그 업보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인데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오래오래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조금만 갚고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저는 이 도리를 믿고 이 도리를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번 생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부처님 법 흔들림 없이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인연법, 인과법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입니다.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억,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비티엔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도구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스님, 법장스님, 자현스님, 그리고 BTN투어 만일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할례 춘부추하고 석양 석어

망망 우주인 무수한데 나게 친듯

다보물 서왕 할례 춘부 주한대 더위가 가고 또 추위가 오며 다시 봄이 왔다가 또 가을이 오는데 이렇게 사시가 돌고 돌아 석양서거 수동유로구나. 석양이 오면 해는 서산으로 지는데 물은 예나 다름없이 동쪽으로 흐르는구나. 망망우주인무수한데 아득하고 아득한 한량없는 이 우주에 사람이 수가 없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라 하면 해와 달이 있고 또 이 지구가 있고 또 수없는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태양계라 하는데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동서남북 상하 시방세계에 무한대로 무수한 태양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라 그러는데 현대 과학으로 짐작도 할수 없을 만한 무한대의 무수의 태양계가 있다. 그것이 우주다 말이에요. 이 끝없는 아득하고 아득한 우주 세계에 사람이 이 지구뿐만이 아니죠. 그 무한대의 우주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무수한 사람 가운데에 나게 친득 도지 두냐? 몇 개나 몇 사람이 바로 생사 없는 도리, 영원히 편안한 도리 이를 증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런 고인의 개소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 법보선원에 오늘 7월 백중날 모이신 법보제자 1층, 2층 각 방에 가득 차고 도량에 가득 찬이 법보제자들이 모이셨는데 오늘 과연 무엇 때문에 모이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은 업과 지은 인연으로 해서 무량겁을 돌고 돌아 수 없는 생사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실 스님의 법문 속에 그 생사윤회하는 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의 목숨이 오래 살 때에는 8만 4천 세까지 살고 8만 4천 세까지 가면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이 10살, 10세 정명까지 내려갑니다. 10세 정명이 제일 단명하게 살 때인데, 또 10세까지 내려가면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불어나가지고, 또 100년 뒤면 11살, 또 100년 뒤면 12살 해서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8만 4천 세까지 올라가요. 그것이 일소겁인데,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는 지금부터 삼천 년 전인데 사람의 목숨이 100살까지 살 때에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그 뒤로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지금 삼천 년이 지냈으니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평균 70세까지 살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앞으로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69, 또 100년 지내면 68 이렇게 내려가서 10세까지 내려갈 판인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조금씩 길어져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꼭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평균 수명이 확 줄어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람 문제,
우람분이란 말은 인도 말로

구두연, 구하늘 구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제한다 해서 구도현이라 그러는데, 지옥아귀 축생 삼악도에서 우리의 선망 부모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가진 고통을 받고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선망 부모를 구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람분이라 그러는데, 예, 아까 조실시의 법문 가운데에도 목련존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목련존자는 이 불법 가운데 효자, 부모에게 효자한 성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경이란 경도 있습니다마는, 목련존자가 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 목련존자와 사리불은 한 분은 왼팔이고 한 분은 오른팔이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현이시고 또 효자로 이름이 났습니다마는, 그 아란존자가 본래는 그 어머니에게 입에 못담을 욕설을 퍼부어 가지고 그 과보로 해서 500생 동안을 태어났을 때마다 죽을 때에는 타살을 당했습니다. 타살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죄를 지어서 타살을 당한 게 아니라 불법이 융서한 것을 시기한 외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타살을 당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 성현도 과거에 지은 업으로 해서 타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원한심이 없이 곱게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를 들볶던지 진심이 나가지고 어떤 힘센 사람이 나와서 저 여자를 갖다가 때려주겠으면 좋겠다고 이런 폭언을 한 과보로 해서 500생 동안을 타살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런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해가 나고 참지 못하면 부해쯤에 한마디 내뱉은 그 과보로 해서도 500생 동안을 타살을 당하고 심지어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현의 지위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욕설로 해서 타살을 당하는 과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진심을 내고 말 한마디 참지 못한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의 원인도 결국은 탐욕심과 또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런 삼독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악도에 떨어진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람분 이 백중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형제 또 선망 부모 아들, 딸보다 비명에 가고,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우람 번제 이 백중날을 기해서 효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교의 이 공자님도 효경이라고 하는 경을 설하셨고, 부처님께서도 목련경이라든지 우람분경이라든지 효자경이라는 그런 경을 설하셨고, 팔만대장경 도처의 효에 관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성현마다 효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그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우주 법계의 모든 사람을 비롯한 동물,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모에 의존해서 이 몸을 받아 태어났고, 그래서 또 한평생 살다가 또 몸을 바꾸게 되면 새로 태어날 때마다 어떤 뒤에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태어날 때는 반드시 부모를 의지해서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상이 계시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도 이 몸을 받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소중하면 자기를 낳아주신 살아계신 부모,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부모, 조상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효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허물어 해서 몸을 음식으로서 잘 받들고 의복으로서 잘 받들고 효순한 마음으로서 부모를 잘 봉양을 허물어 해서 첫째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모에게 효순을 허물어 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 부모 하시는 것을 보고서 또 자기에게 효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효도하는 정신과 사상과 언행이 대를 물려감으로 해서 그 집안의 효도의 가풍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효도의 전통이 그 집안에 쭉 전통해 나감으로 해서 그 집안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도처에 온 나라의 퍼짐으로 해서 그 나라가 효도 사상이 충만하고 효도의 가정이 충만할 때 나라에 충성하는 충신이 또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그렇게 될 때에 세계에 평화가 이룩되는 거고, 그래서 성현들은 효사상을 항상 제창을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효도를 하도록 효사상을 앙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문제점이 생기고 사회가 자꾸 이 혼란이 오고 세계 도처에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재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런 효사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느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성불을 하게 된 근본은 과거세에 내가 부모에게 효순한 그 공덕으로 해서 내가 성불을 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자녀를 낳아서 효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털끝만큼도
어길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강아지를 길러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강아지가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대소변을 전부 그 어미가 다 입으로 핥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젖이 떨어져서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다 크면 강아지가 별로 효도한 강아지가 있단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강아지가 효도로 해주기를 바래서 그 핥아서 더러운 것을 핥아가지고 길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만은 하물며 강아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도 아기를 포태할 때부터서 열 달 동안을 조심을 하고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그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참으면서 그 아기를 낳아도 조금도 아기를 미워하지 않고 젖을 먹이며 참 어머님의 노래에도 나온 바와 같이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진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한 살, 두 살,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돈밭을 팔고 피를 빼서라도 애를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목숨 몸까지도 아낌없이 다 자녀들에게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현들이 효에 관한 말씀을 아니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효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사회 국가에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충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물론 글도 잘하고 경전도 잘 외우고 그런 경전으로서 시험도 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냐 하느냐 그것을 엄격히 조사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불효를 한 사람, 좋은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뽑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성적만 좋아가지고 점수만 좋으면 그걸 인재라고 뽑아서 요소에다가 중책을 맡기고 그래가지고서는 옳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지 증노 순지화

역지증로 순지환. 내 마음대로 안 내면은 성을 내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은 기뻐한다고. 천하 인정이 몰양반이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에 다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도 나한테 맛있는 것을 해 주시고, 좋은 옷을 사 주시고, 돈도 풍부하게 주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다 그러고, 달라고 할 때 돈 안 주고, 해달라는 대로 안 주면은 부모도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어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계시겠느냐고. 형편이 안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식 뜻대로 해줄 수 없는 것도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물며 요새처럼 경제가 이렇게 혼란해가지고 곤란할 때는 어떻게 자식한테 해달란 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느냐고. 그걸 못 해주면 심지어 평생 고생하시다가 퇴직금 조금 타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자식 가르치고 키우는 데 다 써버리고 겨우 퇴직금 마지막에 늦발에 받아가지고 나온 거, 그거 예금해놓고 노후 대책하려고 둔 것도 자식이 뭔 사업을 해버려, 그거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부모를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만큼 길러주신 것만도 평생 갚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것이에요. 세세생생에 태어나서 그 은혜를 갚는다 해도 다 못 갚을 것인데, 마지막에 퇴직금 그거 안 준다고 부모한테 욕설을 퍼붓고 왼수를 짓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이웃에서 그런 일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자식으로서는 그 부모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순임금은 이 세상에 최고의 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악한 아버지에게 최대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법이었고, 심지어는 재취한 부인과 재취한테서 나온 아들과 서의 합동을 해가지고 순임금을, 그거 이 순임금이 되기 전이죠, 우물을 파라 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들어가니까 서히 달라들어서 그 우물을 때려 미워서 파묻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순은 그 부모가 왜 갑자기 우물을 파라고 하신가, 그것이 아무래도 약간 수상쩍어서 계속 파면서 피신할 수 있는 곁구를 파면서 또 파고 도망서 파고 했다고 말. 깊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때려 흙을 미운 바람에 간신히 그 피신구로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왔어. 와서 떡 마루에 걸터 앉아서 거무구를 타고 앉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주한테서 난 동생이 춤을 넘실넘실 추면서, 이제 형수도 내 것이요, 형의 논도 내 것이요, 형의 밭, 돼지, 소도 내 것이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온다고 말이야. 들어다가 꼭 우물에 파묻혀서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마루에 앉아서 거무구를 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놀랬다고 말이야. 아니,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느냐. 나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하도 슬픔에 지쳐서 내가 미쳐갖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도 그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제 주로 어머니를